0: 조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야. 도포자락 날리며 팔자걸음 걷는 시대도 아닌데 미음악이 이만큼이라도 흘러왔다는 게 대견해.
1: 그게 다 우리들 때문이야. 옛날에는 제사음악을 맡은 악사들이 중신 대접을 받았대. 고려 때부터 과거 시험을 못 보게 하고 무공을 세워도 벼슬을 주지 않았잖아.
2: 그래 맞아. 그런데 옛날에는 마을마다 풍물을 갖춰놓고 웬만큼 사는 집안에서는 우리의 풍류객을 모시는 율방을 따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3: 옛날 얘기하면 뭐하냐? 공짜 초대권을 뿌려도 국립극장은 텅텅 비는 판인데 어쩌다 TV에라도 나와봐라. 돌려버리고 라디오는 꺼버리고 외국에서는 박수갈채만 받고. 웃기는 얘기야.
4: 야,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안 가르쳐서 못 배우고, 못 배우니 모르고, 또 모르니 못 듣는 거 아냐?
5: 아, 날마다 듣는 음악이 양악뿐인데, 아, 국악이 설탕이 어디 있겠냐고. 명색이 국악이라는 게, 어? 아, 박물관 속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야.
6: 우리들 책임도 있어. 전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관능적인 부채춤이나 디스코 같은 탈춤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
2: 아, 자자 그만들 하자고. 아, 이제 인간문화재니 하는 그런 감투도 필요 없고. 사실 그래, 서양에서는 고전음악과 뭐 팝송이 병행하듯이 우리도 대중가요와 국악을 병행하도록 하자는 거지. 어?
7: 어머니 안 찾아봐도 되겠네. 찾아봐. 너무 걱정도 안 되니?
8: 우리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빤히 알고 있는데 뭐하러 찾을 다녀.
7: 무슨 생각하고 계신데?
8: 아, 됐어.

0: 난디. 아이고 성님. 나 이금아요. 죽사 이금아.
1: 아이고 네가 여적 살아있었냐.
2: 아이고 우리 성님 살아있었어.
1: 아이고 살아있었어.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구만. 어디 아이고 세상에 살아있었네 그리야. 아이고 세상에 어디 아이고.
3: 죽었는가 했는데 원 시상에 코로코롬 소식을 딱 끊어버리고 네. 살 수가 있는가?
4: 몇해 전에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성님.
3: 그러고 본게 좀 야이었네.
4: 성님은 참 신수가 좋아졌어. 문화재 지정받았다는 소식은 내 진즉 들어서 알고 있었지라.
3: 아이고 명색의 인간 문화재재 나라에서 몇 푼 주는 걸로 입성도 가리기 힘들구만.
4: 그럴 거예요. 그 제자는 몇이나 두셨어?
3: 지자고 뭐시고. 아이고 요즘 시상에 어느 실배 종자가 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나서겠는가. 쉽게 사는 길이 여기저기 훤하게 열려번졌는디.
4: 그래도 우리 성님 소리야 다 알아주는 소리 아니오.
3: 내 달에 연구소 간판 내리고 나도 유당처럼 숨어 번지 가는 중이구먼.
5: 유당이 아직 살아있는가며?
3: 죽었는가 유당이?
5: 성님도 소식 못 들으셨어.
3: 유당 소식이야 나보다 자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5: 10년도 넘었을 것이오. 그 사람 마지막 본 것이.
3: 유당은 찾아서 뭐 달라는가? 소문에 듣자하니 유당이 젖대를 버렸다는디.
4: 소리가 끊겼어.
3: 무엇이여?
4: 내 딸년한테 우리 선상님 가

0: 손이 떨려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오. 기도 멀었고.
1: 그래서 유당을 찾는가?
0: 그 사람이 저 때를 놓았다면 그건 필경 나 때문일 것이오.
2: 하긴 자네와 유당가는 금적 상하의 천생.

죽사 이금화가 자네신가? 조선 제일의 현기가 이금화란 소문이 자자하기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네. 어디 그 알량한 소식 한번 들어보세나.

0: 장작을 쪼개시오. 이 가야금 쪽에서 불소식으로 났으라는 소리냐? 기생 나부랭이가 방작의 조선 제일의 현기라고 사칭을 해! 그 소리는 계집 탐하는 사내를 훌진 몰라도 나는 안 돼! 이 앞에서 교태부리 거의야 끝같아 이라. 유당이로구나.
1: 유당이 누굽니까, 스승님?
0: 조선 제일의 젖대 명인이야. 이름은 백응산이라고 하는데 모란봉 토굴에서 그가 부는 젖대 소리를 심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워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명인 중에 명인이야. 네 가야금을 나무란 사람은 나 말고는 유당밖에 없을 것이다.
1: 선생님하고 비교가 될 만큼
0: 유당은 기인이야. 특히나 여자 후리는 솜씨가 비상호지. 조심해야 한다.

0: 들어보았느냐?
1: 예.
0: 어떻느냐?
1: 재주가 비상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비상했고 젖대를 가지고 마치 광대처럼 휘둘러댔습니다.

마땅하다. 무릇 음률이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마 네가 젖대 소리를 들었어도 규당의 마음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0: 이야, 백합이 아주 탐스럽게 피었네. 아니, 이게 다 선생님께서 가꾸신 거예요?
1: 그래요. 집 나가시는 아침에도 일일이 다 손질을 하셨어요. 돌아오실 생각이니까 집안이랑 화단이랑 손질하신 거죠. 안 그래요?
2: 혹시 목포로 내려가신 것 아닐까요? 목포 본본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절도를 알아보라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1: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어디 어머님 계실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죠.
3: 걱정할 거 없어. 죽을 양반 아니니까.
1: 괜찮으시겠지만

0: 그래도 정말
1: 한 교수님 독주의 날까진 돌아오실 거예요. 보온병에 오물까지 담아놓은 엄마잖아요.
2: 네, 가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저 무슨 일 생기면 풍류방으로 전화주세요. 제가 곧 달려오겠습니다.
0: 그래요. 네.
2: 가보겠습니다.
0: 당신 어머님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어머님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요.
3: 앞으로 1000년은 더 사실 거다.
0: 어머님이요?
3: 당신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0: 10년 넘게 어머님 모셨어요. 아가씨나 당신 어머님한테 관심도 없으시잖아. 나는요 당신하고 같이 보낸 시간보다 어머님하고 같이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당신한테 다 못했어도 우리 어머님한테 다 했어요. 이제 어머님의 손가락 하나 깜빡하셔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히 다 알아요.
3: 그래서?
0: 이 세상이 나빠요. 어머님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데 세상이 어머님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요.
3: 당신이 뭘 알아? 그 양반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알아?
0: 어떻게 살아왔든요 어머님은 살아있는 가야금 산자 유일한 대가세요. 당연히 인간 문화재도 되셔야 해요. 충분히 존경받으면서 여성 보내실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어머님을 무시해요. 심지어 자식들까지도요.
3: 이 사람이?
0: 여보, 제발 노건장님 그만두세요. 당신이 악산으로 그만해도 우린 굶어 죽지 않아요. 밤마다 기생팔때 나가서
3: 다시 좀 돼!
0: 난 당신 아들 소리에 반해서 부모도 버리고 집도 망쳐 나왔어요. 날 미치게 할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아들 소리였어요. 밤마다 기생팔때 나가서 이래가 가라기를 들고 되는 그런 아쟁이 아니고요.
1: 자존심은 남아있었네요, 당신.
4: 수고들 했어요. 내일 연습은 오후 3시야. 시간들 지켜요.
5: 네.
4: 무희하고 찬우 내 방으로 좀 와.
6: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무희야.
1: 왜 내 얼굴만 쳐다봐? 왜?
7: 이런 생각을 해봤어. 축사 선생님이 가야금을 잡았을 때는 내 북장단이 저절로 산으로 올라가는데 너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쳐도 저절로 흥이 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너하고 난 천생 연불인가 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1: 뭘?
7: 너하고는 왜 안 되니?
1: 잘 된다면서.
7: 북하고 가야금 말고.
1: 그럼 뭐?
7: 난 무인이 부인이 되고 싶은 거야.
1: 뭐가 되고 싶어?
7: 부부. 요즘 말로 남편.
4: 아유. 선생님 집에 들어오셨어?
1: 아직
4: 연락도 없으시고?
1: 네.
4: 어쩌나 연주회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8: 죽사 선생님이 어딜 가셨나?
4: 말씀드렸잖아요.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다고요.
8: 그랬었나?
4: 가실 만한 곳은 찾아봤고?
1: 염려 마세요. 한 교수님 독주회엔 꼭 참석하실 거예요.
5: 노인네가 밖에서 일 당하실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지.
7: 아직은 뭐 정정하신데요 뭐.
5: 정 같지 않으셔. 선생님 가야금줄은 바위처럼 단단했었는데 전번에 뵈니까 줄이 느슨한 게. 하긴 자꾸 늙어가시니까.
7: 야, 선생님 성격이 진짜 아시겠지?
1: 뭘?
7: 보온병에 담아놓은 거. 그거 진짜 한 교수한테 끼얹는 건 아니겠지? 설마 진짜 한 교수한테 오물을 끼얹으시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인데.
9: 풍류방 박 선생님이 학교로 가보라고 해서 가시죠.
7: 누구야?
1: 풍류방 가서 기다려. 조금 이따 그리로 갈게.
10: 어서 와요. 마실 것 좀. 앉아.
1: 정연언니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직접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왔어요.
10: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우선 앉으세요.
1: 난
10: 왔으니까 앉으세요.

0: 우리가 계속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결정을 내릴 거야. 며칠 전 일은 사과를 하겠어. 두 번씩이나 무희 씨를 빈방에서 연주를 하게 만든 건 당신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 난 어머니와 관계가 있는 모든 기억들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또 지우기 위해서 살아오고 있어. 지난 3년 동안 난 단 한 번도 그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추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요. 그게 날 미치게 만들어. 당신이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놔줬어.
1: 끝인가요?
0: 앉아요.
1: 당신한테 받은 모욕은 세 번으로 충분해요.
0: 앉아요.
1: 그 모든 걸 내가 되돌려놨다고요? 어째서요? 어째서 내가 그럴 수가 있어요?

0: 미안해요. 무희 씨를 모욕할 생각은 없었어요.
1: 그건 성민호씨답지 않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불편해요. 내가 성민호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 큰 남자가 어린애처럼 말끝마다 엄마 찾는 게 평범한 건 아니잖아요. 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싫어요. 가야금을 사랑하면서도 어떨 땐 가야금이 내 목숨 이상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면서도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엄마 때문일 거예요. 난 엄마의 예술을 존경해요. 가야금만은 엄마의 이상이 못 될지도 몰라요. 엄마의 벽을 뛰어넘고 싶어요. 서귀봉류의 1인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소름이 끼치도록 싫어요. 하지만 엄마와 나의 관계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끌어들여서 망치고 싶진 않아요.

0: 남의 인생.
1: 3년 동안 그 방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정연 언니는요? 정연 언니도 나처럼 빈방에서 가야금을 연주했나요? 손윤호 씨의 엄마 타령을 반주 삼아서요.
0: 그 여자와 난...
1: 그 여자? 그 여자가 아니라 박정연 씨예요. 난 이무희예요. 이름만큼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손윤호 씨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모욕을 계속 당하고 싶진 않아요. 실례했어요.

하는구나.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거기서? 이리 와봐, 찬우야. 이리 와봐.

0: 언제 들어오셨어?
1: 어젯밤 늦게요. 들어오시자마자 누우시더니 한 끼도 안 잡수시고 잠만 주무셨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깨어나셔서 콩나물 꼭 끓여서 밥 삶아줄까요? 이제서 드시고는 지금 앉아계신 거예요. 여보, 아무 말씀도 마세요.

0: 마세요.
1: 여보.
0: 어머니는 한평생 어머니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죠. 자식들이 죽어 자빠져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

0: 누이가 집을 나가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어머니의 그 이기심 때문입니다. 어린 누이와 날 남겨두고 어머니는 3년 동안이나 행방을 감췄었죠. 그동안 누이와 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내 인생 망가진 겁니다. 기생 파티에서 유행가 가락이나 긁어대고 있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내 꼬랑스니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1: 그만하세요.
0: 한 교수 연주회장에 그 오물 끼얹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누가 이죽살 알아줘? 무이만큼은 내 꼴로 만들지 마세요.
2: 니들 애비는
0: 뭐라고요?
2: 니들 애비를 찾아다녔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인데 유당이 살아있기는 살아 있는 모양인데
0: 누구라고요?
2: 젖대를 내던지고 소식을 끊고 사는 모양이요. 그럴만도 하지. 나이 50이 넘으면 젖대에 김이 안 드는 건 당연하지.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유당이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까?

0: 어딜 돌아다녔어?
1: 그냥 여기저기에.
0: 혼자서?
1: 그래, 혼자서.
0: 오늘 김 회장님 사건 자취로 온 날 아니야?
1: 일본 가셨어, 회사 일로.
0: 혼자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녔단 말이야? 서른 넘은 여자가.
1: 바람이 들었나 보지?
0: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씨깔 고민 안 하고?
1: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0: 누구하고? 좀 알자.
1: 김 회장하고.
2: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니?
0: 그럼 김 회장님은 할아버지 아니야.
1: 그러니까 편해서 좋잖아.
0: 아예 망부석한테 시집을 가라. 도대체 언니같이 이쁜 여자가 뭐 때문에 그런 영감님한테 시집을 가? 정말인가 보구나. 농담 아니야?
1: 생각 중이야.
0: 편하고 싶다는 건 편하게 살고 싶다는 뜻이었어, 그럼? 언니가 사치스러운 여자라는 건 알아. 그걸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어. 옷 하나 사 입어도 어울리는 옷 사 입고 그런 건 보기 좋았단 말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사치하는 건 진짜 사치야.
1: 그래. 난 진짜 사치가 하고 싶어.

0: 여보, 여기에요. 한 교수님, 오늘이 한 교수님 연주의 날이에요.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가셔야죠.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1: 당신이 모시고 가.
0: 아가씨 가야금으로 성공하려면 한 교수 도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만일 어머님만
1: 그만둬! 난 더 이상 그 양반 일에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 마.

0: 안녕하세요. 전번에 한번 뵀죠? 네, 저 식사 안 하셨으면 들어가시죠. 모처럼 먼 길 오셨는데.
1: 아니에요, 바빴어요.

0: 부인 나슬이에요. 오는 길에 형님하고 마주쳤어요. 차만 부인 둬서 좋으시겠어요. 재진 건난데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디다. 촌스럽다.
1: 내 앞에서 그 여자 모욕하지 마. 너보다는 백배 천배 훌륭한 여자야.

0: 좋아요. 어머님도 축하합니다. 당연히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어머님한테 인사를 와야 도리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래요, 어머니? 안 입고 오셔도 꼭 참으시고 인사를 해두세요.
1: 그래요. 우리 설빈이밖에는 없어.
0: 준비하세요, 어머님. 제자 타고 나가서 점심 드시고요. 공연장으로 가요.
1: 아유, 안 돼, 안 돼. 쬐게만 움직여도 그냥 골이 쏟아지는 게 꼼짝을 못하겠다, 야.
0: 어머님이 참석 안 하시면 어떡해요. 프로그램에도 죽선 선생님 참석하신다고 나왔는데요.
1: 네, 그래요. 나도 우리 설빈이 연주회 때는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쏟아진다. 오메 오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나.
1: 아이고
0: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많이 편찮으세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2: 아이고 내가 몸살이 나도 당연히 났단 게.
0: 아 그럼 어머니 어떡해요. 몸조리 잘하세요. 이따 꼭 오셔야 돼요.
1: 네.
0: 저 준비할 게 많아서 먼저 갈게요. 아니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3: 아니 네 좀 나갔다 왔어요.
0: 이따 공연도 꼭 올 거죠?
3: 네.
0: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큰일이네.
3: 난 준비할 게 많아서 갈게요.
0: 네. 살펴 가세요.
3: 네. 나오지 마세요.
0: 네.

0: 아니면
1: 백여시 같으면 올 좋겠다.

0: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거 봐, 젊은 사람 볼 꿈인데, 빨리 와.
2: 아니, 생각보다 여기, 무거운데요.
1: 여기.
2: 아, 여기. 거긴 불자리가 아니잖아요.
1: 아이, 됐어. 아, 좋다. 아, 됐어.
3: 멋쟁이세요, 김 회장님.
4: 그래. 어울립니까?
3: 네, 아주 좋아요.
5: 손님 얼마나 왔어?
6: 벌써 꽉 차기 시작하는데요.
5: 나 자꾸 떨려서. 무희야, 내 가야금 손 좀 봐줄래?
6: 무대 갔다 올까요?
5: 그래, 그러죠.
6: 네.
7: 아, 선생님은요?
8: 저 큰일 났어요. 가게 심부름 갔다 온. 어머님 그새 나가셨어요.
7: 아, 편찮으시다고 하시더니 여긴 아직 안 오셨어요.
8: 어머님 오시면 홍석 씨 나하고 어머님께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7: 아,

0: 뭐요? 제자로서의 충정과 의무감 땜시 복죄를 한다고. 시상이나 내 선전도 하려면 내가 독죄를 하든지 지랄을 하든지 쉬어야 될 것 아니오. 왜 네가 하냐? 네가요? 네가 성이 보면 구경이라도 쉬었단 말이오? 눈 가리고 아웅 이제. 이? 내 이름 석자 뒤에 숨으면 사람들이 속아 넘고 갈 줄 알아? 개수장아! 난 눈 안 재고 집이고 다 필요 없는 게 너 거따 무덤이나 파둬라. 어? 아웅이 아니야.
1: 어머니!
0: 이 년아? 하야 못 튀기셔야 돼요. 하야금 가짜도 못튀기 이정이네.
2: 제가 어머님보다 가야금을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도 연주 생활을 그만둔 지 20년이 넘었어요. 손이 굳으셨어요. 술과 방탕한 생활로 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도 앞장서서 어머님 생전에 서기복리를 악보로 정리하고 연주를 하지 않는 1500년 가야금 지능은 보존이 어려워요. 현실을 바로 보세요. 제대로 연주할 자신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님과 저 중에 누가 진짜 서기복리를 제대로 연주하는지를 가려줄 겁니다.
0: 저 우산만은 안 돼요. 현진님 잡수하라는 좀 말아주세요. 우리 엄마야.
3: 시작해요. 들어가 보세요. 저 선생님 오시면 제가 모시고 들어갈게요. 염려 마세요. 어서 들어가세요.

어떤 때는 애절한 소리를 내다가 또 한편 해학적인 소리로 양극단을 오가는 악기. 웬만한 국악에 거의 빠짐없이 편성돼 연주되는 악기계의 감초, 해금. 해금은 악기의 구조를 봐서는 분명 현악기지만 관악기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해금은 현악기일까, 관악기일까? 해금은 명조실로 꼬아 만든 두 줄의 현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넣어 문질러서 소리를 낸다. 이 현의 울림은 나무로 된 울림통을 거쳐서 외부로 퍼져나간다. 궁중음악, 민속음악, 그리고 근대의 창작음악까지 널리 쓰여 향악기인 것 같지만 악학괴범에 보면 당악기, 즉 외래악기로 분류된다. 해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악기로 고려시대부터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증보 문헌비고에 따르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따라 금부, 석부, 사부, 죽부, 포부, 도부, 혁부, 목부라 하여 여덟 가지로 악기를 구분하고 있다. 해금은 검은고, 가야금과 함께 명주실로 만든 사부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악기의 몸통과 부속품을 모두 합치면 국악기를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악기이기도 하다. 사부에 속하고 찰현악기인 해금. 분명 현악기가 맞는데 해금을 관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해금은 활대로 현을 긁어 줄의 진동으로 발생한 소리를 울림통을 거쳐 소리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활의 움직임으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표현에서부터 강렬한 음량까지 조절이 가능하다. 줄을 뜯어 연주하는 가야금, 거문고 같은 발현악기는 현을 뜯거나 내리칠 때만 소리가 크게 나고 잠시 지나면 소리가 사라진다. 즉, 지속적인 소리 내기가 어려운 데 비해 해금은 활대의 움직임에 따라 줄곧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악기와 유사하다. 예로부터 해금은 현악기와 관악기의 성격을 함께 갖고 관악합주와 관현합주에 모두 편성되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라는 의미로 비사비죽이라고도 했다. 일부 문헌에서는 관악기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서양악기 분류법에 의하면 해금은 현악기에 속하기도 한다. 단 두 줄뿐이지만 연주 못하는 음악이 없고 현악기와 관악기의 장점을 포괄하는 특수성을 가진 해금. 그만큼 제주꾼 같은 악기다.

0: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군이나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해금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0: 곡은 제일 넓고 입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강도를 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4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 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 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 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이디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하는
1: 녹음을
0: 걸로.

0: 안드로이드 조금 더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아?
0: 느린 것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발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1: 맞아.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그거.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하늘 바라봤을 때, 제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0: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 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든

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오랜만에 또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엄마 그거 암?
4: 또 뭐?
3: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5: 4반이잖아.
3: 아닌데? 2반인데? 그럼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아.
6: 6학년이라 씩씩하네.
4: 아들 그거 암?
3: 뭐?
4: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5: 대박.

0: 두둥 다 이야기가 벌써
1: 오늘의 이야기는 소금을 내는 맷돌 쏟아진다 쏟아져
2: 창아 이거 마셔
3: 이게 뭐야?
2: 검은 콩으로 만든 음료수야 두유라고 해
3: 검은 콩으로 만든 거라고? 맛있다 나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먹어봤어 맷돌에 콩을 넣고 직접 갈갈갈갈갈갈 이렇게 만들어 먹었거든
2: 맷돌에 콩을 간다고? 맷돌은 소금이 나오는 물건 아니야?
3: 그게 무슨 소리야?
2: 봐봐 소금을 내는 맷돌이라고 적혀있잖아
3: 아니 맷돌은 곡식을 잘게 갈 때 사용하는 건데 어떻게 소금을 만들어내냐고
2: 그래? 그럼 어떻게 된 건지 같이 읽어볼까?
3: 좋아 거참 신기한 말일세
2: 옛날 옛날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너무 가난해서 맨날 굶기에 일쑤였지요
4: 먹을 게 없어서 벌써 3일을 굶었네 어디서 먹을 걸 구하지? 형님 집에 가봐야 하나?
5: 왼손으로 먹을까? 오른손으로 먹을까? 아하! 두 손으로 먹으면 되잔! 아,
6: 맛있겠다!
5: 아유! 깜짝이야! 아, 근데 갑자기 웬일로 왔느냐?
4: 아, 저 그게 사실 먹을 게 똑 떨어져서 왔습니다요!
5: 뭐? 먹을 게 똑 떨어져?
4: 그래서 말입니다요, 형님. 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요. 그 강릉이 좀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5: 좋아. 그러면 개코원숭이를 잡아오너라.
4: 개코원숭이를 어디서 잡아옵니까요?
5: 안 되겠느냐? 아이 그럼 뭐 강냉이는 없는 거지 뭐.
4: 아, 형님, 저기 개코원숭이가 있습니다요.
5: 어디? 어디? 아이고 진짜 개코원숭이잖아. 아이 좋다 동생아. 그럼 내가 강냉이를 나눠주마.
4: 아유 진짜요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5: 자, 짠.
4: 에게? 아, 이게 답니까?
5: 딱 개코원숭이 값인데.
4: 아, 형님, 저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요.
5: 어디? 어디?
4: 이야! 이야!
5: 아이고, 진짜 티라노사우루스네.
7: 이야!
5: 네가 나를 실컷 웃겨줬으니, 네. 강냉이를 넉넉하게 주마.
4: 야!
5: 짠! 짠!
4: 야! 많이 준다고 해서 진짜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많은 거냐고. 지금은 너무 배고프니까 한 개는 지금 먹을까?
8: 한 입만! 한 입만 줍쇼, 네?
4: 한 입만?
8: 제가 4일을 굶었습니다. 오늘도 굶으면 정말 쓰러질 거예요.
3: 농부도 참 고민되겠다. 3일이나 굶었는데 4일이나 굶은 거지가 나타났으니 말이야. 수아야, 너 같으면 강냉이 나눠줄 거야?
2: 당연하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는데 모르는 척 할 순 없잖아. 강냉이가 3개 있으니까 2개는 줘야겠지?
3: 우와, 수아야, 너 진짜 착하다. 그럼 농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2: 글쎄, 계속 읽어볼게.
3: 어?
2: 농부는 미안해하며 거절했어요.
4: 미안하오, 나도 너무 배가 고파서 나눠줄 수가 없겠어요.
8: 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4: 아유, 아유, 내가 졌어. 나보다 그쪽이 더 배고픈 것 같으니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리시오.
8: 정말요? 이걸 다 주는 겁니까?
4: 그거 먹어봤자 간에 기별이나 가겠소. 냉큼 드시오.
8: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 잘 먹고 갑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내 아무리 거지여도 그냥 갈 수는 없지. 저기요. 귀한 강냉이를 나눠주셨으니 이걸 가져가시쥬.
4: 에? 이게 뭐요?
8: 집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난 떠잉!
4: 어? 떠잉?
2: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온 농구는 거지가 준 보따리를 풀러봤어요.
4: 여기에 뭐가 들었을까? 에? 이거는 곡식을 잘게 갈 때 쓰는 맷돌이잖아. 곡식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데 이걸 어디 쓰라고 맷돌을 준 거야. 아유, 이 맷돌에서 강냉이나 팡! 팡!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맷돌아, 강냉이나 줘라. 어?

0: 우와, 진짜 강냉이가 생겼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설마.
0: 요술 맷돌? 다시 한번 돌려보자. 맷돌아, 저기 그러니까 비단 옷을 줄래? 제발. 이거 진짜 요술 맷돌이잖아. 대박이다. 대박이야.

0: 형님, 저 왔습니다요.
1: 그 강냉이 달라고 찾아온 거면 내 미리 말하는데 없다. 하나도 없어. 알겠냐고.

0: 아니, 너... 너...
1: 내 동생 맞냐? 맞다, 맞아요. 형님, 저번에 주신 강냉이 갚으러 왔습니다요.
0: 비싼 옷도 입고, 강냉이도 몇십 배로 갚고, 너 부자라도 된 거냐?
1: 맞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요.
0: 네가 무슨 수로?
1: 그러니까 말입니다요.
2: 동생은 요술맷돌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해줬어요.
0: 이게 요술맷돌이라? 이건 형님인 내가 가져가야지. 그렇군 말고.

0: 좋아.
1: 좋아. 부자가 여성의 딸을 훔치려나 봐.
2: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내가 얼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어. 수아야, 그럼 나 얼른 다녀올게.
3: 창아, 꼭 성공해야 돼. 화이팅!
2: 화이팅! 모두를 위한 모습으로!

0: 나의 청이 심청이. 이야기 속으로 고고고.
1: 이렇게 쉽게 맷돌을 훔칠 수 있을 줄이야. 얼른 집으로 가져가 볼까나.
0: 무사히 도착.
1: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
2: 헛것이라니요? 우리는
0: 청녀와
2: 찌몽이에요.
1: 아이, 뭐가 됐든 얼른 썩 길을 비키거라. 나 바빠.
0: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요.
2: 가고 싶으면 그 맷돌을 떼놓고 가시지요.
1: 맷돌은 왜? 아니, 놀리고 놀린 게 맷돌인데.
0: 그 맷돌은 평범한 맷돌이 아니잖아요. 요술 맷돌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서 훔친 것도 다 알고 있다고요.
1: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일단 도망치자.
0: 어? 잡아라.

0: 힘들어. 나 더는 못 뛰어.
1: 이제 그만 도망가시고 옷을 몇 돌 그만 내놓으시죠.
0: 그렇게 못해. 절대 안 돼.
1: 그럼 이렇게 해요. 하나빼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그 요술 몇 돌을 가지는 거예요.
0: 이긴 사람이 가져간다고? 내가 게임에서 지면 어떡하지? 아하! 그럼 열판 하자고 우기면 되잖아!
2: 자, 준비하시고 가위바위보! 총아, 하나 빼긴데 양손 다 똑같은 걸 내면 어떡해?
1: 그러게.
0: 자, 그럼 하나 빼기! 우와, 제가 이겼다! 그럼 이 맷돌은 내가 가져간다!
1: 잠깐만요! 대신 저랑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0: 무슨 약속?
1: 이 요술 맷돌을 가지고 절대로 배 타고 멀리 나가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절대로 이 요술 맷돌한테 소금 많이 내라고 하지 않겠다고요.
0: 내가 왜 그래야 돼?

0: 건데?
1: 배 타고 멀리 나가게 되면 절대로 못 찾게 되고 소금을 많이 갖게 되면 부자가 되실 거잖아요. 그건 제가 배 아파서 못 보겠어요. 절대로요.
0: 그래? 약속하마.
1: 그럼 저희 이만 믿고 갑니다. 깨몽아, 우린 가자.
2: 정말 이대로 가려고? 어쩌려고 그래? 응?
1: 나한테 다 작전 있어.
0: 약속은 무슨 약속? 어?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아무도 못 잡는다며? 어? 그럼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되지, 안 그래?

0: 뭘 달라고 할까?
1: 핫도그!
0: 아, 약해, 약해. 그래, 청이가 소금 얘기를 했었지? 지금처럼 소금이 귀한 시대에 소금을 내다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좋았어! 맷돌아, 소금을 내어라. 아주 많이 많이 내어라. 우와, 이렇게 많은 소금이 나오다니. 어디 맛 좀 한번 봐볼까? 아우 짜, 아우, 진짜 소금이네. 이 요술맷돌 진짜 신통방통하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되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맷돌아, 소금을 내어라. 10배, 아니 100배.

0: 부자가 점점 먼 바다로 도망가고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1: 아무것도 안 할 건데?
0: 왜?
1: 요술 맷돌로 계속 소금을 만들다 보면 소금이 너무 무거워져서 배가 가라앉게 될 거야.
0: 그럼 요술 맷돌도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거잖아.
1: 맞아. 누군가 요술 맷돌을 갖게 되면 욕심부려서 사용할 게 분명해. 차라리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나아.
0: 오, 똑똑한데?
1: 깨몽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돌려 놓은 걸로 하자.
0: 좋아.
1: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돌아가라. 청이청이 신청이.
0: 깨몽 깨몽 깨몽
1: 고백호.
2: 청아, 수아야 나왔어.
1: 수아야, 이야기 속으로 가보니까 왜 책 제목이 소금을 내는 맷돌인지 알게 됐지 뭐야?
2: 나도 오늘의 이야기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
1: 뭔데?
2: 바닷물이 짱이요.
1: 엥?
2: 맷돌에서 계속 나온 소금이 녹아서 바닷물이 짠 거 아니겠어?
1: 오, 맞네.
3: 아이고, 소금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이러다간 바닷속에 가라앉겠네.

0: 아유, 이제 그만. 맷돌아, 이제 멈춰. 아, 그만. 이제 그만. 이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누가 이 맷돌 좀 멈춰줘, 제발.
1: 오늘은 소금을 내는 맷돌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친구들, 우리는 앞으로 욕심 부리면서 살지 않도록 해요.
0: 알았어.
1: 어?
0: 나도 앞으로는 착하게 살게.
1: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신나게 불러볼까요? 응.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깨몽 쇼 타임. 안녕 친구들, 난 MC 깨몽. 내가 랩으로 신기한 전통 굿즈를 소개해줄지. 오늘의 전통 굿즈는 빠밤, 바로 대장간. 대장간 풀로 쉬를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장장이라고 하지. 얼수구찌에서 일하는 귀염둥이는 깨몽이. 깨몽의 얼수구찌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된다. 쭉.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더 눈에 띄게
3: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0: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시야에 닿을 때까지.
4: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0: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 주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성악전공 친구들이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성악팀입니다.
0: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0: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3: 클래식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0: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4: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0: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어.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1: 어.
2: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1: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0: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2: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0: 네.
2: 그땐 좀 놀아야죠. 수다도 떨고.
0: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2: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예.
1: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3: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2: 난리 났겠다.
3: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1: 아이고야.
3: 아직도 그 키보드는 저희 집에 합격 기념 키보드로 남아있습니다.
2: 추억이니까.
1: 고장 났을지언정.
2: 키보드 볼 때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아 좋네.
1: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0: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2: 뭐예요?
0: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2: 음악 단체 줄넘기?
0: 네.
2: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0: 네. 네. 시작.
4: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 때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 세금에 환자창 내 활개적 벌려 1등 마부 유랑 닮아 덩덩 그렇게 싫었다.
2: 야,
1: 야~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2: 한 몸 같아요, 한 몸.
1: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2: 잘했어요.
1: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1: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3: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2: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아이씨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구호광현입니다.
0: 아이씨고.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우성원입니다.
0: 아이씨고.
4: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윤입니다.
0: 아이씨고. 아이씨고.
5: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배경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8: 타악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9: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8: 화이팅!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흥으로 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타악은 사실 단순히 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 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골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아래!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아래!
4: 김생아래!
2: 오!
3: 어?
5: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7: 아니, 우리 애가 시집에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8: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디 있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8: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9: 아니, 씨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7: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5: 연애?
8: 연애요?
9: 아, 이 고은아 신니이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1: 얼씨구야!
3: 얼씨구!

0: 와, 정말 노래 또 연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표정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훈련, 전통연희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예술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아,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 선배님.
0: 지 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저, 제 닮은 걸?
1: 지드래곤 선배님.
0: 예. 권지용 씨가?
1: 선배님이에요.
0: 와, 대단하네.
1: 그리고 또 있어요.
0: 누구요?
1: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0: 요즘 대세?
1: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3: 맞아요.
0: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1: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0: 나오겠네. 네,
1: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0: 네 진짜로.
1: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0: 맞아요.
1: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4: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예.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출삭거리더니 그래 이게 연기구나.
1: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0: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5: 네.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1: 오.
5: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0: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5: 네 맨날이요 한 달.
0: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5: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그렇죠. 네.
5: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0: 예, 자유분방하고.
5: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연극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4: 제가 부모님이랑 네.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0: 딕션, 야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4: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0: 어떻게 해요?
4: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럴 때 막
0: 톤 조절이
4: 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돼요?
4: 네 맞아요.
1: 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또 방송을 아마 또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2: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네.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로 오세요.
0: 아유 예 설명 잘했습니다 아씨. 아씨 좀 받아주시옵소서.
2: 감사합니다.
0: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네. 아,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 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1: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 오. 오,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오,
2: 그러니까요. 예.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1: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2: 네.
1: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네.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네.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1: 서 있을 때.
0: 네, 서 있을 때. 발을
1: 아,
0: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1: 아, 그 발레 전공 친구들은 그렇게
0: 아니 발레가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2: 네.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1: 맞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뻑

0: 걷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1: 뭐 이렇게?
0: 네.
1: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포즈 최대한 본인이 할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2: 사진 찍는다
1: 예.
2: 생각하고.
1: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2: 아니, 사진 찍을 맛 나겠어요.
1: 예.
2: 하나하나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막
1: 네.
2: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1: 그래요,
2: 있다.
1: 맞아요.
2: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0: 네, 맞아요.
2: 네.
0: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2: 네.
0: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다 보니까
1: 네.
0: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1: 아, 그뭐 얼음 찜질 같은 것도 하고.
0: 네.
1: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3: 네, 파스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1: 그래요?
3: 붙이는 파스, 뿌리는 파스, 손목 발목대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하고,
1: 아이고.
3: 가끔 친구들이랑 너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1: 야.
2: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또 그런
1: 예.
2: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케이팝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3: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하나 해요.
1: 아, 다 같이 하는
2: 다
1: 거? 어떤
2: 같이
1: 거예요?
3: 케이팝 댄스.
2: 케이팝 댄스
1: 케이팝 댄스.
2: 보여줄
1: 아.
2: 수 있어요?
3: 네.
1: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주세요. 네.

0: 잘하네. 역시 무용관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관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 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3: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2: 장시우입니다.
3: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4: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5: 향사생활관입니다.
6: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7: 예술관이요?
6: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3: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연습실입니다.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맛이죠.
1: 칼맛이죠.
2: 아니 맛은 손맛이죠. 손보고 가세.
3: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4: 식중독 예방 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라는데 한적한데 우리 임금님 한번 찾아볼까?
1: 아유 더워 진짜. 아유 아 피디 양반 아나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러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그늘로만 좀 돌아다니든가 식당에서 만나든가 그럴 게 아니면은 좀 그늘을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걸어낼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이 사람 진짜 이렇게 인색해. 안 해준다 이거지? 어? 그래 내가 직접 준비했지롱.
0: 짜짜짜. 헐씨구 임금님 뭘 가져오신 겁니까?
2: 강대로 화장 쓰시면 안 돼 안 돼.
1: 어? 안 돼?
2: 안 돼 안 돼.
1: 아 이거 좀 햇빛 좀 가리고 이렇게.
2: 얼굴이 안 용안이 안 나오십니다.
1: 용안이 안 나와? 그럼 용안이 타는데?
2: 안 돼.
1: 안 돼?
2: 네. 이게 방. 안 돼. 빨리 뺏어 뺏어.
1: 잠깐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몇 걸음 뭐 이거 쓰고 갑시다.
2: 안 됩니다. 우산은 안 됩니다.
1: 아유 진짜. 아유 근데 우리 PD 양반 때문에.

0: 는 묵을 내가 소개를 해주겠네. 어? 안 궁금해? 어? 가봅시다. 요 근처인데.
1: 태양을 피하고 싶었구나. 임금님이 찾은 묵사발을 찾아가 봅시다.
0: 정산이 벽에 수야 수의감을 자고로 풍요를 아는 군자라 함은 아무리 더워도 쉽게 경거망동 하는 법이 아니지. 어? 암. 야, 근데 오늘 몇 도라고?
2: 너무 더운데?
0: 너무 더운 바람 나. 안 되겠다. 안에 방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아이 얼마나 좋은가.
1: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0: 아우 정말 더워가지고 어디 동남아가 있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잠깐봐. 왔습니까? 여기가 동북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 아주 탱글탱글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사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무밥을 하나 먹고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 전, 그리고 여기가 닭볶음탕이 또 맛있어요. 닭볶음탕 딱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3: 오늘도 과하시네.
0: 왜? 그 정도면 다들 보통 먹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는 먹지. 자, 그럼 잠깐만. 사장님.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아직.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여기 묵이 튼튼한 아주 맛있는 묵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거든요.
4: 네,
0: 그래서 일단은 냉무밥 하나 주시고 도토리묵 그 들기름하게서 무침 있죠. 무침 하나, 그 전 하나, 그리고 닭볶음탕 마지막으로 닭볶음탕 하나. 도토리 먹으러 왔습니까? 네. 도토리 먹.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유 고우세요. 기대된다. 피디 양반.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이 파주 아닌가? 어? 파주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 아는가?
3: 제가 알겠습니다.
0: 그치? 파주란 말이야. 조선시대 세조 때 파의 병사의 파자 그리고 고을을 의미하는 주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파주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파주는 그 한강과 인진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네. 그저 경의선 그 문산역 거기 있는 그 파주 문산 자유시장이 조선시대 때 문산포장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네. 실례합니다.
5: 안녕하세요.
0: 아 제가 음식 기다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5: 아 네네네.
0: 그리고 도토리묵 직접 하시는 거죠?
5: 아 저희 매일 해요.
0: 와.
5: 매일 여러 번씩.
0: 오 빛깔이.
5: 네.
1: 그 도토리묵 때깔 한번 곱구나.
0: 이 도토리 이 가루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5: 아 보통은 6:1 정도 하거든요.
0: 아 물 6 도토리 가루 1.
5: 네.
0: 원래 소금하고 그 식용유 같은 이렇게 네. 하지 않나요?
5: 식용유는 맨 처음에 이 판을 이렇게 둘러요. 먼저. 그래야만 얘가
0: 이제 두르고.
5: 네 코팅이 되는 거죠. 소금은 조그만 국자로 한 깎아서 4개 정도.
0: 4개 정도?
5: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끓여요.
0: 몇 시간이요?
5: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끓여요.
0: 그럼 1시간 반 동안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5: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0: 나는 먹는 나는 한 번에 후루룩인데 만드는 분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5: 네, 들러붙고 안 그러면 타요.
0: 아, 그렇죠. 타죠.
5: 수용지가 생겨서. 네. 한번 저어보실래요?
0: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5: 네, 한번 저어보실래요?
0: 맛있게 내라. 빛깔이 진짜 좋다.
5: 임금님 너무 잘하시는데?
0: 저 괜찮죠?
5: 아, 임금님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0: 아, 그래, 계속 배불리네요? 네.
5: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바빠서.
0: 아, 네. 잠시만요. 이게 음식에 다 정성이야. 이거 1시간 반 동안 이거를. 야.

0: 사장님 몸 잘 부탁드려요.
1: 아, 아까 우리 PD 양반이 어? 사장님이랑 도토리 묵 쓰는데 부어가지고 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안 좋으면 묵을 망칠 것 같고 팔은 너무 아프고 다 나 버리고 가버리고 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않겠다는 어? 내 자네를 능지 초참할 것이야. 우와! 아니 잠깐만, 아니 도토리 묵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되는 건가요? 어, 멀쩡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러지?
2: 야, 한번 던져보세요.
1: 저요?
2: 네.
1: 오, 잠깐. 허리. 우와. 그 쫙 달라붙어. 우와, 잠깐만. 우와.
0: 어이씨. 우와.
1: 탄력이 묵이.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식감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맛있어요.
1: 야.
2: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아, 네네.
2: 네네. 네, 네. 드셔보세요. 뭐, 한번 아니, 잘라서 드셔보세요. 손으로 뚝.
1: 어, 손으로요?
2: 네, 그럼요. 네, 끝나서. 오!
1: 도토리장.
2: 맛있게 살겠어요?
1: 네. 그 맛이야. 내가 묵을 워낙 좋아하는데 야, 얘는
0: 맛있구나.
1: 그냥 먹어도 맛있네.
2: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이 묵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1: 맞아요.
2: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돼요.
1: 자, 많이 먹어도 되죠?
2: 네,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쪄요.
1: 아니 정말 묵사발 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2: 네네.
1: 얘는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
2: 그러네요.
1: 묵인데 네. 아무리 던져도 예,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요.
2: 저희 집 메뉴에 묵사발이 있습니다.
0: 곱게 빻은 도토리 가루를 물에 잘 개어주고 잘 개어진 도토리묵 가루를 뭉근한 물에 넓지 않게 천천히 계속 쳐주는 것이 중요. 잘 식혀내면 이렇게 예쁜 도토리묵이 완성. 아이고,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구나. 그거 참 맛나겠다. 도토리묵 첫 번째 레슨. 잘 썬 도토리묵을 부지하게 담아주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도 듬뿍. 이 여름 시원하게 날려줄 사르는 동동육수 싹. 고명들까지 듬뿍 올리고 나면 시원한 묵사발 완성.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상큼한 채소에 탱글한 도토리묵 듬뿍. 양념과 함께 조글조글조글 묻혀주면 시원한 도토리 한상 완성해요.
1: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자, 묵사발을 먹으러 났으니까 묵사발을 먹을 건데, 잠깐만, 묵은 아까 내가 수락관에서 맛을 일단 봤으니까 국물 맛을 봐야겠구나. 옳지. 국물. 아니, 이 맛은?
3: 얼씨구!
4: 내 이름은 미종, 맛탐정이지. 국물을 좋아하는 내가 못 알아맞힐 국물은 없어. 맛있는 묵사발에 들어있는 국물의 맛의 비결은 뭘까? 깔끔하고 깊은 맛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이 바다의 향기? 홍합! 홍합을 넣으셨군. 이 홍합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진한 맛은? 꽃게를 넣으셨군. 홍합과 꽃게라 정말 대단한데? 다시 한번 맛봐야지.
1: 난 웃기고 싶다네. 어? 다들 내가 어? 왕이라고 왕 역할 많이 했다고 어? 아주 진지하고 그놈한 줄 아는데 나 하나도 안 진지해. 하나도 안 그놈해. 나 장난꾸러기라고. 나도 재밌게 하고 싶다고. 어? 사람들 웃기고 싶어.
5: 야, 이거 안경 말이야. 어? 이거 저 어? 구땡 알땡 태땡에서 딱 인터넷에 내가 딱 아, 내가 구입한 거지.
1: 이거 요즘 모르나? 어?
6: 이거 위에 모으려고
1: 아, 사람을 이렇게 인색해. 어? 아니 내가 저 이것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비로 구입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말이야. 어? 아 재밌다 그러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리액션이 너무 약해. 어? 어? 아니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자 봐봐. 어? 근데 잠깐만. 이거 먹을 때는 빼야겠다. 어, 하나도 안 보여. 먹을 때는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묵사발부터 냉묵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와, 뭐 이거 잘 섞으라고 그러셨는데.
3: 맛있겠구나.
1: 이거 봐. 우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이거 봐. 안 잘라줘. 안 잘라줘. 우와. 이야. 진짜 탱글탱글하구나. 어? 아니 무슨 도토리 목이 이렇게 탱글탱글하대? 멋있다. 냉국밥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일단 국 쓰는 이 국물이 묵하고 이 야채하고 오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응? 너무 씹히는 맛이 좋아. 너무 진짜 탱글탱글하고 어이구 봐. 와 어지간하면 이렇게 끼리면 부러질 법도 한데 부러지지도 않아요. 아 진짜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것보다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엄마 것도 맛있고. 맛도 좋다. 역시 국물 맛은 냉국밥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콩합하고 꽃게로 이 육수를 내셔가지고 국물이 진짜 맛이 깊어요. 이 푹 튀는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냉국밥 맛있다.
6: 언제 그러시면 돼요?
1: 그 여기서 먹으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여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응? 아 여기 아까 에어컨 빵빵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어.
7: 조선 시대는 에어컨 없었다.
1: 무슨 불리한 놈들인데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얘기하고. 응? 내가 뭐 조선 시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아 용포 있고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아득하긴 하다. 어. 안 갈래. 잠깐만. 사장님, 이걸 주셨어요. 와, 무슨.
3: 맛있겠구나!
1: 응?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 어이구야. 이거 보세요. 응? 안 부러져. 와, 이제 젓가락을 편하게 잡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부러지질 않아. 이거 봐. 응? 부러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얘는 들깨를 위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은은하고 향긋해요. 아, 오늘 도토리 향기에 취한다, 취해. 아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해야 되는데 하늘 아래 세 개의 당근이
3: 맛있겠구나.
1: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림 같은데? 응? 야 이게 도토리전은 또 무슨 맛이려나? 응? 삼겹살가 강하지는 않은데 우와 이거 엄청 파이지다. 응? 손을 좀 해서 그렇긴 한데 오케이. 와, 이 정도 살려라. 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목만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도토리 전도 탱글탱글한데? 근데 전으로 비치니까 도토리 향이 좀 더 강하게 난다. 시원한 맛, 은은한 맛, 진한 맛. 어, 삼박자가 딱 어울리네. 응?

0: 이런 탱글한 도토리묵 보셨소? 우리 임금님 향긋한 도토리묵 무침으로 무더위 지친 여름이 맞춤변하시네. 아이고 시원하겠다. 살얼음 동동 묵사발 한입 하면 입안이 내리고 겨울왕국이 따로 없구나. 쫄깃쫄깃 도토리 목전도 빠질 수 없지. 아따 임금님 참 맛있게도 먹소. 38도가 웬 말이냐. 묵사발 한 입이면 내 입이 파워냉방이다 이것이여.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더위 좀 잊혀지셨소?
1: 형, 비리양마 그거 아는가? 도토리가 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서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장가 위를 두껍고 튼튼하게 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이 도토리를 먹을 때 나는 약간 떫은 맛은 이게 탄닌 성분인데 이게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토리는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이 먹도록 하거라.
2: 그 피부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1: 피부에 관심 많지. 아, 그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양상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 뺏어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도토리 목 다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도토리 또 먹고 막 그러면서 아까 먹으니까 던져봤는데 탱글탱글하니 너무 탄력이 좋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처럼 묻히면 먹는 것도 좋겠지만 피부에 바로 붙이는 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2: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3: 얼씨구!
1: 예, 시청자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토리 묵은 그냥 식사로 하는 걸로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거 특색 있네.
1: 도토리 묵이 들어가 있는 닭볶음탕이다.
3: 맛있겠구나.
1: 이야 이거 아주 기대되는데 국물도 지금 아직 끓여졌는데 완전히 뭐가 그러면 육수에 많이 뭐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0: 이 집의 닭볶음탕을 소개하면 말이오 한번 데친 닭고기에 양념을 넣느지하고 포슬포슬한 감자까지 와르르 더도 말고 털도 말고 40분이다 압력밥솥에서 푹 찌고 나면 빨간 국물이 군침이 도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스파오. 이것이 화룡천정. 이 집의 시그니처 도토리묵 등장. 들어오는 화소. 이것이 바로 도토리묵 닭볶음탕이요.
4: 감자.
3: 맛있겠구나.
4: 우와.
1: 오늘의 화룡천정. 묵을 한번. 야 이게 묵이 또 닭볶음탕 국물하고 만나면 무슨 맛이 나려나? 닭볶음탕이지만 묵을 먼저 먹어보겠네. 살짝 부드러워졌어. 아까의 그 강단 있고 단단하던 녀석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조금. 옳지. 열을 가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그리고 도토리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열을 가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도 안 잘라져. 잘라질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도토리묵 너무 좋습니다. 도토리묵의 그 진한 도토리 향이랑 닭고기 이 살이 같이 만나니까 왜 이렇게 닭고기 맛이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먹고 또 찾아봐야지.
0: 얼씨구!
1: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날개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0: 사장님이 40분을 푹 끓였다 그러더니 진짜 닭 고기가 너무 잘 익었다. 아 그리고 이 국물, 이 국물 진짜 진해요. 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토리 국이 여기 들어가서 닭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무게 그 알싸하고 좀 고소한 맛 있잖아요. 고소한 맛. 고기 합쳐지니까 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구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도토리 국이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건가?
1: 오늘은 맛탐정이지. 도토리 묵이 더해져 더 진한 국물이 매력인 닭볶음탕. 국물 사랑 미종의 취향에 땀 맞아버렸네. 탱글탱글 도토리 한상 그득해 하셨는데 임금님 술안은 잘 드셨소?
2: 아, 잘 먹었다. 오늘도 아주 뿌듯하게 맛있게 도토리 묵 먹었네. 아이, 아주 좋았어.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3: 공방매는 아나네야.
2: 맞았어. 두부야, 두부. 어,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베지타이저 본식. 두부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오늘은 내가 장난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 요리를 좀 먹어봐야겠네. 맛있으면 0칼로리.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인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조금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벌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4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나 5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늘 나이의 한계를 두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90살의 원로 배우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를 다니고 노래 듣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던 한 미국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3회씩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펴봅니다.

내쉬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의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 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봅니다. 호흡을 유지해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하겠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잡아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해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해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힛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해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중간에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라 대관짓권 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방송 송은 장관님을 엽시다. 이상 밴드와 사물놀이 느닷이 쉐이킹 코리아를 맞이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구 복록을 재산과 재돌이 두둥실 많이 싣고 여러분들 앞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물놀이 느다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볼 텐데요. 준비물은 딱 양손만 있으면 됩니다. 자, 저를 박자에 맞춰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갑니다.

0: 조금 이제 어려운 걸로.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어떻게

0: 잘했습니다. 나이스.
1: 최고입니다, 최고. 징을 너무 잘 쳐주시는데 팔 좀 아프시겠다.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0: 꽹과리를 쳐주시는 권서루 씨입니다. 징을 맡아주시고 귀여움을 맡아주시는 표한진 씨입니다. 네, 귀여워요.
1: 안녕하십니까. 장구치는 박성근입니다.
0: 북을 치는 주영호 씨. 태평소 굴어주시는 김현승 씨하고 남기문 씨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리더이고 장구를 맡고 있는 이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느닷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징 치셨는데 어떠셨어요?
2: 재밌어요.
0: 아, 재밌으셨어요? 정말 다행이네. 팔은 안 아프세요, 근데?
2: 너무 아파요.
0: 너무 아프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관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 전통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항상 뭔가 즐기면서 같이 호흡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은 공연들 역시나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국악밴드 이상 팀을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0: 짱구 치는 이상팀 리더 장구헌터 이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예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소리꾼 신예주입니다.
0: 꽹가리의 강성현 씨입니다. 베이스 기타의 노시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태평소 피리의 박미엘 씨입니다. 저희 이상팀은요, 상상 그 이상의 국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도 상상 이상으로 신명나고 재밌을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선 공연을 신명나게 열어준 느다팀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셨습니까?
2: 왔습니다.
0: 우리 같은 이식끼리 한번 잘 진행해 봅시다.
2: 하이.
0: 자, 무대가 정말 꽉 찼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상밴드와 느다시 음악을 잘 섞어가면서 공연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연 프로그램 이름이 Shake It Korea입니다.
2: 네,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쉐키 아닙니다. 쉐이킷입니다. 네,
0: 그 썩는다 그 쉐이킷 맞죠?
2: 네.
0: 네, 쉐이킷. 쉐이킷 코리아 같은 프로그램은요, 국악을 하지만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함께 소리를 섞고 리듬을 공유하며 하나의 즐거운 놀이판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 징그러워요?
0: 네?
2: 징그럽다고요?
0: 아,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우리 너무 오래 봤네.
2: 즐겨주세요.
0: 아, 즐거워. 네. 사실 저희 느다팀과 이상밴드가 진짜 오래된 사이입니다.
2: 아, 너무 오래됐죠 진짜. 네,
0: 어린 시절 이렇게 풍물 연희를 시작하는 시절부터 함께 거의 시작했던 사이라서 두 팀의 케미가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2: 사실 이 두 팀 모두 다 국악적인 퍼포먼스를 멋있게 만들어내는 팀이라서 여러분들 오늘 공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0: 잘 부탁드리네, 동생.
2: 네.
0: 박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2: Thank you.
0: 다음 곡을 이제 느다팀이 준비를 하실 텐데요.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킬링 비트라는 곡인데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복을 가득 몰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죠 저희가? 길을 따라서 들어왔죠. 길은 어떻게 들어왔죠?
3: 밟아서.
2: 아, 그렇죠. 밟아서, 걸어서 들어왔죠. 저희가 보통 이런 것을 길꽃이라고 하는데 삼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꽃들, 그런 가락들만 모아가지고 컬트의 아주 그냥

0: 담요를 짜듯이 저희가 그 가락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1: 느닷의 킬링 비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상밴드와 느다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두 팀이 굉장히 오래된 고인물 팀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직 저희 젊은데요?
0: 네? 저희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데 젊다고 하시는...
1: 아, 그런가요?
0: 몇 년도에 시작하셨죠?
1: 201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2018년. 네. 오래됐네요. 2018년 그 창단과 동시에 교육 캠프, 느닷 캠프 운영하잖아요.
1: 네.
0: 그죠?
1: 네네네.
0: 캠프도 운영하시고.
1: 네네.
0: 여기저기 세계의 버스킹 프로젝트까지 한꺼번에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1: 처음에는 이제 국내 버스킹으로 조금 시작을 했다가 버스킹 하는 또 거리가 많잖아요, 해외는.
0: 그렇죠.
1: 그래서 거기를 한번 느껴보자.
0: 아.
1: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번 저희가 세계 무대에서도 이제 버스킹을 많이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이상 밴드도 정말 오래되셨잖아요.
0: 저희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1: 여기가 고인물이네.
0: 네, 저희가 진짜 고인물이죠. 네. 그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20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갔죠.

0: 감사합니다.
1: 이제는 여기 계신 관객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2: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늘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계기가 있는지. 군인 가족입니다. 교회 끝나고 날이 좋아서 나들이 나왔어요. 우연히 좋은 공연 볼 수 있게 되어 좋아요. 혹시 여기 와 계셨나요? 그러시구나. 아, 우연히 나들이 나오셨다가 이거 보러 오신 거예요?
3: 아, 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좋아서, 눈앞이 좋아서, 이상이 좋아서.
2: 감사합니다.
1: 아니, 또 여기가 또 예전에 군부대였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분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시고 또 여기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아주 뜻깊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 공연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저의 딸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팀의 보컬 예쁜 언니와 화초장 타령을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2: 어디 계세요?
1: 아니, 판소리 배우시는 우리 딸. 어이씨고. 아! 어서 나와.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6: 아, 저 광명 일직동에서 온 네. 장미나라고 합니다.
1: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대 뒤에서 엄청 신나게 뛰어오셔가지고 저는 꼭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아니, 딸이 판소리를 하신다고.
6: 취미로 네.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워낙에 팬이어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떨고 있어요.
1: 우리 긴장을 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몇 살이에요?
7: 8살.
1: 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7: 임지우.
1: 우리 이쁜 언니가 화초장 타령?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명 더 출연했네요. 네.
2: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 시작.
8: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얼씨구.
8: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1: 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9: 김치. 이번 무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상밴드의 달타령 그리고 느닷의 풍류마취를 쉐이킷 해서 아주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1: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해봤으니까요.
9: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0: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0: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0: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0: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0: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쇠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0: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0: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0: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0: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3: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선주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3: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3: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복리를 오랫동안 정성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0: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3: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3: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0: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고독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0: 우와, 예쁘다.
1: 에헴,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0: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0: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아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자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얼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이리 혼너라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1: 안녕하십니까. 아,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네.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네. 스피노프 방송으로 계속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우리가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 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네.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네.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네.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 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네.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0: 제가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네.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기네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0: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0: 네.
1: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0: 네.
1: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0: 네.
1: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에 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1: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진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삭 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3: 다 좋지.
2: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3: 그러지.
2: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표려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월아.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허드렁거리고 어지내 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맞아요.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와,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멋있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

0: 이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의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녀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0: 가장
1: 내가 이렇다는
0: 나답게.
1: 그러니까
0: 나다운.
1: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0: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1: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0: 그죠 용기가 네, 진짜 필요하죠. 네,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0: 그러니까 그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 스님께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0: 그죠.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누미 선생님이었고,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졌었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0: 맞아요.
1: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제 앞에서는 막뭐아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이제 건너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더 굽혀야 될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0: 달라.
1: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장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좀
0: 좋아요.
1: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0: 맞아.
1: 전통의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 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0: 그
1: 주시겠어요?
0: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랫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랫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랫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생기발랄하고 뭔가 막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아주

0: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네.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0: 중요해요.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산이 산을 부르고 물이 물을 부르는 고장 경남 거창. 오늘의 여행지입니다.
1: 제 뒤에 보이는 저 모습이 바로 거북바위입니다. 보이시죠? 정말 경이로운 계곡과 맑은 물. 이곳은요, 거창에서 그 유명한 수승대입니다. 수승대는 근심은 씻어내고 풍광은 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정말로 이 맑은 물소리에 마음을 씻고요. 바람은 푸른 계절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창에서 거창한 여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사람 살기 넉넉한 곳이라는 거창, 과연 어떤 매력을 품고 있을까요?

0: 경남 서북부에 자리 잡은 거창.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인 고장인데요. 거창 여행의 첫걸음.
1: 양양제 일의 동천으로 하여서.
0: 당연히 이곳, 거창이 품은 명소 중의 명소, 수승대에서 시작합니다. 수승대는 덕유산에서 발원한 위천이라는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인데요.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물은 바위를 깎고 바위는 물을 감싸는 풍광. 그야말로 자연의 대서사십니다.
2: 이곳이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서로 뺏고 뺏기고 이렇게 싸움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곳이 현재 이곳은 백제 지역이고 그리고 조금만 여기 산만 넘어가면은 신라 지역이었습니다. 백제 수도에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마지막 환송연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신이 신라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는 억류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까 건심으로 이제 환송연을 했다 해서 건심 숫자

0: 보낼 송자 수송대였습니다.
1: 역사의 현장이기도 했던 수승대. 근심으로 사신을 보내기엔 그 경치가 너무 수려했던 곳. 결국 후대의 이름이 바뀝니다.
0: 백의 이왕 선생님께서 아니 경치가 그렇게나 멋진데

0: 이곳에서 서원을 열고 저기 언거를 하고 계시던 요수 신건 선생님한테 보내셨답니다. 그때 그 이름을 갖다가 수승대라는 이름을 저기 파고 태계 선생님께서 보내셨던 시도 저기서 저기 안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곳이 수승대로 불렸다고 합니다.
1: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요수 신권. 임금에게는 강직했고 고향 거창으로 돌아온 뒤에는 수승대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요. 어쩌면 선생의 정신은 바로 이 풍광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승대의 대표 얼굴 바로 거북바위인데요. 당장이라도 맑은 물로 뛰어들 것만 같습니다.
2: 우와, 아, 거북바위에 우와, 물이 어쩜 이렇게 맑지?
3: 이거 얘네 1급 수유만 잘하는 것들 아닌가?
1: 1급수의 발을 담그고 있는 거북바위. 바위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과 문장, 이 절경에 매료된 이들이 남긴 흔적입니다.
3: 한자로 뭐가 다 써 있어요. 이름인지 시인지, 이거는 되게 시인 것 같아. 진짜 이곳은 물소리와 더불어서 마음도 씻어낼 수 있고 풍류를 즐기기에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시 한 수 읊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0: 거북바위 건너 살짝 몸을 낮춰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정자를 만납니다. 요수 신권 선생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요수정인데요.
1: 이거 봐봐요. 아궁이가 있어요.
2: 정자인데 이거 아궁이 맞죠?
1: 우와, 왜 아궁이가 있지?
2: 신기하네. 근데 되게 독특해요. 정자 밑에 아궁이가 있고요. 여기 얼핏 보면 문이 따고 있거든요.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0: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있어요. 많은 정자들은 뭐지? 그냥 마루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1: 아, 정자 안에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그 아궁이에 있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정자 안에 방이 있는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2: 와, 신기하다.
0: 아, 요수 선생 이후 얼마나 많은 신묵객이 이곳을 찾았는지 이 현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잡한 세상사, 마음 한자락 붙잡고 싶다면 바로 이곳 거창 수승대입니다.

0: 수승대에서 멀지 않은 곳 들판 한가운데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창 위천면의 황산마을인데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어마어마한 분을 만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나이가 6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1: 거의 나무가 아니라 화석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 보면은 왜 무릎

0: 관절 같은 그런 관절 느낌도 보이고요. 혼자서는 가늠조차 안 되는 둘레. 수백 년 이 언덕에 홀로 서서 마을과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봤겠지요. 600년 느티나무에서 이미 짐작하셨지요. 이곳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요수 신권 선생이 벼슬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하면서 거창 신시 집성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이 토담이 특징이 아래는 이게 물 빠짐을 위해서 큰 돌로 쌓았고요. 위에는 흙하고 돌을 섞어서 토담을 만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름답기까지 하고요. 이 담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 키를 넘지 않은 것은 이 마을이 소통하는 방식, 온정,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마을이다. 아니 어떻게 대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가 있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봐요. 이 풍경 좀 봐봐요. 뒤에 산과 집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이 경치를 맛볼 수가 있죠? 와,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0: 멀리 산마루와 기와 지붕의 조화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마을의 명품 중의 명품. 바로 이 토담입니다. 돌과 흙으로 쌓은 전통 담장. 무려 2km의 이 토담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0여 채의 기와집이 남아있는 황산마을. 물론 지금도 주민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예. 혹시 여기 이장님 되세요?
2: 예.
1: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들어와도 될까요?
2: 예.
1: 예, 여기만 뭐 지금 뭐 하고 계세요?
2: 아, 요 생강을 심은 한데.
1: 아, 이게 생강이에요?
2: 예, 생강 밭입니다 여기.
1: 아,
2: 예, 생강이 지금.
1: 그 이 얼마 정도 있으면 커요?
2: 여기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수확을 해요.
1: 가을 되면. 예. 어, 이장님은 여기서 나고 자라셨어요?
2: 예.
1: 아,
2: 여기서 우리 사대부. 예. 어, 5대까지 같이 살았어요.
1: 아, 그래요? 예. 이 고택에서요?
2: 예.
1: 우와. 그럼 한 500년?
2: 500년, 600년 되죠.
1: 600년. 예. 우와. 그 600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요? 예. 그런데도 아주 짱짱하고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토담도 너무 아름답고.
2: 예, 토담은 우리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예. 예. 이런 좋은데 지금은 고령화가 돼가지고
1: 예,
2: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듭니다.
1: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 그러나 전날 제가 이렇게 황산마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배가 고픈데 어디 먹을 데가 없어요. 혹시 아세요?
2: 예, 이거 저 농가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1: 농가 맛집이요?
2: 네, 예, 농가 맛집.
1: 황산마을이에요?
2: 예.
1: 그럼 거기도 600년 됐나요?
2: 그것도 집이 최고 오래된 예. 600년 된 집입니다.
1: 우와. 예. 그 담도 너무 예뻐요.
2: 예, 담도 이제 우리 옛날 이제 담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1: 어, 여기 써졌네. 농가 맛집이라고.
2: 예.
0: 농가 맛집이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에 냉큼 따라 나섰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0: 600년 고택의 분위기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서 생활의 온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다리미, 다듬이돌, 정겨웠습니다.
2: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이
1: 다리미 할 때
2: 다리미
1: 숯 얹어가지고
2: 수던지 가지고 예,
1: 맞아요,
2: 예.
1: 맞아요. 실제로 이거 쓰신 경 아, 하긴 아버님은 안 쓰셨겠다.
2: 예,
1: 어머님 쓰셨을 것 같은데.
2: 썼지, 뭐.
1: 저 봐요, 무게를 이거 자체 무게만 해도 쇳덩어리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숯을 얹어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복 온단이 워낙 민감한데 잘못 태웠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를 탁 대가지고
1: 대보고 세월이 그대로 있는 인두입니다. 예, 실제 쓰시던 거.
0: 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이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농가 맛집 음식부터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와, 이 화려한 밥상의 주인공이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1: 아까 이장님께서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맛있는 맛집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집처럼 소개를 해주셔서 이장님 되게 힘든 걸 몰랐어요.
3: 네.
1: 이장님 사모님이신 거잖아요. 네네. 여기가 시집온 시댁.
3: 네, 그렇죠.
1: 그렇죠. 네. 아, 여자분들의 공통점은 이런 고택에 시집을 왔다고 하면 점점점 힘드셨겠다.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해서
3: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1: 그럼 말이 돼요?
3: 아니, 저는 꿈이 어릴 때부터 이제 텃밭 가꾸고 남편은 뭐 공무원이든 그런 걸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시집 오니까 막 농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1: 제사도 많고.
3: 그래서 참 물기도 많이 그랬어.
1: 우리가요, 600년 된 고택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어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상은 이건 임금면 수라상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다 직접 요리하신 거죠?
3: 제가 5남매 중에 둘째거든요. 그런데 친정도 종갓집이에요. 친정에는 이거보다 제사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제가 엄마 거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음식을 굉장히 잘하세요.
1: 시어머님도?
3: 시어머님도 잘하셨고.
1: 친정어머님도 잘하셨고.
3: 그래 자연적 뭐 양쪽 보다 보니까
1: 저절로.
3: 저절로.
1: 아까 이거.
3: 콩전.
1: 콩전. 와, 이건 비건이신 분들은 너무 좋겠는데요?
3: 예, 이거는 제가 배우기를 스님한테 배웠거든요. 스님들이 고기를 못 드시니까, 못 드시니까 콩으로 해서 콩고기로 많이 드시거든요. 단백질 공급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1: 식감은 진짜 고기 다진 것 같아요.
3: 어떤 분들은 비지 맛도 난다, 콩 맛도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1: 비지 맛이 나요. 근데 이 모든 재료가 여기서 난 거라면서요. 아까도 보니까 음식 갖다 말고 어디 텃밭에 가서 뭘 뜯어오시더라고요. 와,
3: 제가 샐러드끼리 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야간치고 뒤에서 이렇게 조금씩 키워요.
1: 아, 그래요?
3: 키우고 주는 나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산에 가서 채취해오고.
1: 근데 이 나물이 하나도 아니고 종류가 너무
3: 9가지입니다.
1: 9가지.
3: 요거는 비름나물이라고 지금 밭에 많이 나는 나물이에요. 그렇고 요거는 머위떼.
1: 머위떼.
3: 머위떼. 요거는 치나물. 요거는 단풍치라고 해서 진주 쪽에서는 개발딱주라고도 하는데 단풍치인데 이게 종이짝처럼 얇아요. 그렇고 요거는 참나물. 참나물.
1: 참나물.
3: 아죽가리.
1: 아죽가리.
3: 그렇고 요거는 이제 목이버섯.
1: 목이버섯.
3: 고사리.
1: 고사리.
3: 그래서 버섯이 맛이 좀 털려요.
1: 진짜 나무에서.
3: 돼지에서 나오는 거는 버섯이 조금 허벌해요. 그런데 참나무에서 나는 거는 단단하고 향이 좋아요.
1: 참나물 향기부터 시작해서.
3: 그러니까 씹으면 참나물 향, 치나물 향, 고사리 향. 나물 향이 그대로 있죠.
1: 정말 맛있네요. 담백하고 늘 혀에 닿으면 초고추장 맛부터 났었는데 그거를 못 만나니까 오히려 진짜 나물의 향이 딱 고스란히 들어오네요.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이야, 부들부들 느껴지시죠?
0: 600년 고택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만난 경험 정말 특별했습니다.
1: 어머니한테 이 집은 어머니 삶의 어떤 느낌일까요?
3: 제가 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좋긴 좋은데 힘은 들거든요.
1: 네.
3: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1: 우리 어머니 진짜 솔직한 답이 너무 시원한 사이다 같네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이 고택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참 물러줘서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때까지 보존을 제 나름대로는 보존을 했습니다. 했는데
0: 기와지붕 처마 아래 앉아 수백 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마을의 시간을 느껴봅니다. 이 특별한 경험, 황산마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행의 또 다른 묘미,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죠. 길을 걷다가 놀라운 곳을 만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국수 반죽입니다. 널찍한 반죽이 기계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국수 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저도 국수 공장은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던 그 국수가 아니었습니다.
1: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먹는 국수가 이렇게 예뻐도 돼요? 오방색이네요, 정말.
2: 예, 예쁩니까?
1: 어머나.
2: 예, 단층, 우리 궁궐이나.
1: 맞아요.
2: 저, 절, 단층에 쓰는 오방색.
1: 그 색을 맞춰서.
2: 예, 그 색을 맞춥니다. 우와.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떼떼옷이라고 해가지고.
1: 맞아요. 어머나. 근데 빛깔이.
2: 돌잔치 할 적에는 오색, 그.
1: 맞아요.
2: 옷을 입었어요.
1: 맞습니다.
0: 사장님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다섯 가지 색깔의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 야, 아니 그러면 빨간색을 하면 붉은색을 도는 이렇게 되는
4: 네,
1: 거고
4: 맞아요. 비트.
1: 비트가 흑미. 흑미가 요거가 되는 거고 부추가 이거겠네요.
2: 네, 파란 거.
1: 노랑이 호박이고.
4: 네, 호박이고.
1: 그리고 요색은 쌀이고.
4: 네.
1: 색깔도 이쁘고 우리나라 한국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서 외국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0: 푸르고 붉고 노랗고 희고 검은 우리의 전통 오방색. 이렇게 고유의 색깔을 가진 재료를 혼합하여 국수를 뽑아내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신기하기도 할 뿐더러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뽑아낸 국수는 이렇게 태양광 아래서 잘 말리는데요. 제 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수를 만드는 분의 노력과 정성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국수, 먹거리가 아니라 예쁜 장식품 같습니다.
2: 그리고 오방색이 역사적으로 볼 때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절이라든가 궁궐의 색이 단층색이 오방색이거든. 그다음에 우리 어릴 적에는 그 돌잔치 하면 꼭 색동조구를 입고 오방색 떡을 먹었거든. 그게 이제 그 자라면서 모든 살을 물리치라고 한 거니까. 그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죠, 오방색이란 게.
0: 사장님께서 국수 맛을 보여주시겠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1: 엄마,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 미인시네. 어머, 고우시다. 어머니, 너무 고우시네. 진짜 예쁘네요.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2: 딸만 둘.
1: 딸 둘.
0: 올해 78배 김현규 사장님. 1980년대부터 국수 사업을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져 이곳 거창으로 옮겨와 딸 그리고 사위들과 다시 시작. 다양한 국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국수 명인이 직접 뽑은 오방국수. 국수가 아니라 접시 위에 한 송이 꽃인데요.
4: 그걸 양념해서.
0: 그 맛은 어떨까요?
1: 일단 면발이 되게 탱글탱글하고요. 들기름만 해서 먹었는데 맛 자체가 일단 식감이 기가 막히게 좋고요. 하나하나에 그 빛깔이 주는 것 때문에 기분 전환도 되고요. 건강해지는 맛이고요.
2: 보통 사람들은 국수가 무슨 맛이 있어? 육수 맛이지 뭐 국물 맞아. 맛이지 하는데 맞아. 우리는 국수 맛으로 먹어.
1: 그게 중요한 거죠.
2: 국수 맛으로
1: 그렇죠.
2: 육수하고
5: 면 맛으로.
2: 그리고 우리는 절대 비빌 때 고추장 아 참 고추장 넣으면 안 돼. 맛을 확 버려.
1: 너무 강하니까 그게 있는 것 자체가 와 제가 아래층에서 국수를 만들 때만 해도 예쁘다 생각하고 혹시 설마 맛 없으면 어떡하지 사실 불안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있어요. 부추는 부추 향이 나고 비트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우리 아버님 좋아하시는 흑미는 우리 드시면서 아이고 건강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국수 그리고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수라면 누구나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색을 알린다는 자부심도 이거 분명히 외국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 저희 국수가 사실 뭐 일본의 소바라든지 뭐 이탈리아 파스타, 베트남의 쌀국수 뭐 이런 유명한 그 면 요리가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국수가 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파스타도 아니고 굉장히 좀 고유한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걸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0: 우리 고유의 면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커다란 날개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곳. 거창 별바람 언덕인데요. 가막산 별바람 언덕은 202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꽃 언덕입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는 이색적인 풍광으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1: 아, 이거 바다에서 타는 제트스키 아닙니까? 예. 저희 요 매장 컨셉이 산 속에서 있는 가장 맛있는 바다, 산에서 바다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트스키를 한 대 구매를 했습니다.
0: 산 속에 제트스키가 있는 곳, 예, 바로 생선 요리 전문 음식점입니다. 이색적인 생선 요리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1: 거창 사감 오면 먼저 드릴게요. 한번 접사 보십시오.
0: 그런데 이 음식에 사과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2: 사과가 들어가서 향도 좋고요. 진짜 맛있네요. 이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안 먹었는데 이게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 이게 사과 향, 사과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잡아주는 것 같고 향이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0: 재료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1: 지금은 광어하고 농어, 그 다음 전복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매일 저희가 저 통영 남해 이쪽에서 제일 싱싱한 녀석들로 예, 담아옵니다. 화로차가 직접 여기까지 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산에 있지만은 싱싱한 재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굴 미끄러버려.
0: 펄펄 살아있는 남해 바다 생선. 으아! 이들을 재료로 다양한 음식을 내놓는데요. 이 집만의 특별 메뉴가 있습니다.
1: 저희 그 거창 사과 전복 물회입니다. 이름 자체가 거창에 있는 특산품이고요. 사과 자체가. 그래서 저희 육수에도 사과 원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명에도 사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오시면 포항식 물회, 어딘산 물회가 아닌 거창식 물회입니다. 사과를 넣은 거창식 물회.
0: 거창 특산품 사과를 활용한 음식. 여기에는 사장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 제 꿈과 소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창에 나는 로컬푸드를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께 한번 알리고 싶은 예, 작은 소망. 어떤 큰 소망인가요? 예,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거창에 있는 재료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쌀도 좋고 사과도 좋고 산양삼도 좋고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알릴 방법은 음식으로 선보여야 되지 않을까.
0: 거창에서 나는 재료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서 가장 맛있는 밥 한 그릇을 완성하고 있는 사장님. 그야말로 거창의 맛을 빚고 있습니다.
1: 이게 오늘 아침에 뽑아온 산양산삼입니다. 좋지예. 산양산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에서 잎까지 전부 다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양삼 액기스를 만들 때 뿌리채 전부 다 넣습니다. 넣어서 같이 구운다고 해야 되죠. 한 이틀 정도 구워서. 예. 그래서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제 생선에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0: 이틀 동안 우려낸 산양삼 진액. 고등어에 아낌없이 넣습니다. 이렇게 산양삼으로 숙성한 고등어를 전용 화덕에 넣고 구워내는데요. 프라이팬에 굽는 것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겠죠.
1: 생선을 화덕에서 굽게 되면 지금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갑니다. 500도 정도 되는데 일단은 겉은 바삭하게 코팅이 되고 안쪽에 육즙은 닫아버리게 됩니다.
3: 그래서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0: 고온에서 잘 익은 고등어 그 맛 벌써 침이 고이시죠? 생선구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내놓는 사장님. 이 한상 차림을 위해 25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한정식점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른 사장님. 음식으로 행복을 전달하려는 그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1: 제가 거창에 와서 결혼을 했고 애기도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이 나무로 애기들 다치지 말게끔,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런 자연과 함께하는 식당, 예, 그게 저희 큰 마지막 꿈입니다.
0: 거창 읍내의 어느 언덕. 잘 가꿔진 넓은 밭이 있는데요. 산딸기가 익어가고 푸른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에서 만난 탐스러운 열매. 네, 블루베리입니다.
4: 딱 봐도 유기농 블루베리 이렇게 이름이 써진 거 보는데 저 사실 블루베리 나무를 처음 보거든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저도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혹시 이 농장의 주인이세요?
5: 네네.
6: 와, 반갑습니다.
4: 이게 무슨 일이래요?
6: 와, 어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4: 제가 들어가도 돼요?
5: 네, 신발 괜찮으시겠어요?
4: 아, 신발은 괜찮은데 뭐 밟은 거.
5: 아니.
4: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6: 블루베리인데 지금 아침에 신선하게 땄어요.
4: 너무 예쁘다.
6: 너무 크고 예쁘죠.
4: 아니 근데. 네. 블루베리 나무를 보는 건 전 처음이거든요. 이게
6: 그렇죠.
4: 너무 예쁘네요.
6: 지금 이제 막 이제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베리들이에요.
4: 지금 수확철이에요?
6: 예,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4: 1년에 한 번이에요?
6: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6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저희는 쭉 따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4: 한 달 동안.
6: 네. 네. 너무 예쁘죠.
4: 이 블루베리가 네. 잘 자라려면 천혜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6: 이게 뭐 지금 현재 다 전체적으로 예. 다 유기농으로 되어 있어요.
4: 이 약간 고산 쪽이

0: 이라서 더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1: 네네, 공기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불베리가 좋아하는 산성화되어 있는 이 토양을 만들어야 돼요.
0: 이
1: 그래서, 예,
0: 흙이.
1: 그래서 여기 보면
0: 네.
1: 이런 나무 껍질, 뭐, 기타 등등 아주 저희가,
0: 천연 영양제네요.
1: 예, 이렇게 다 만들어서 얘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맛이 전체적으로 다
0: 다 달라요?
1: 조금씩 다른 맛이 있어요.
0: 맛있게 생겼어.
2: 유기농으로 키우고 있는 블루베리. 잘 익은 것들을 골라 저도 따봤습니다.
0: 이거는 유기농이라. 우와. 아니, 마트나 이런 곳에서 사서 먹은 거 하고 바로 지금 따서 먹는 거 하고 맛이 와, 달아요, 달아. 달고 육즙이 엄청 많아요. 이런 맛이구나. 좋은 블루베리 구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1: 좋은 블루베리는 가장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신선한 거. 예, 신선한 게 가장
0: 저는
1: 좋고,
0: 이렇게 살짝 알기로는 이게 분?
1: 이렇게 하얗게 분이 나와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0: 이게 좋은 거죠.
1: 예.
0: 제가 왜냐면 블루베리를 그릭 요거트에 아침에 먹는데 너무
1: 그래서
0: 좋더라고요.
1: 예쁘신 거 아니에요?
0: 아이고, 좋아해서
1: 네.
0: 마트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분 많은 거 골라.
1: 맞아요, 맞아요.
0: 그렇게 얘기를
1: 지금 이렇게
0: 하셔가지고.
1: 뽀얗죠? 이게 아주
0: 네네네.
1: 최상의, 지금 최상의 그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
2: 토실토실 블루베리가 잘 자라고 있는 언덕. 그 옆에는 넓은 유채밭도 있는데요.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0: 이게 유채예요?
1: 유채인데요.
0: 네.
1: 지금 유채꽃이 이제 졌잖아요.
0: 네.
1: 이거 이제 우리 여기 모이는 양이 있는데 양좀 주려고요.
0: 양이 이거 좋아해요?
1: 이러면서
0: 아니, 근데
1: 신선한 거 너무 좋아해.
0: 이게 뭐죠? 칠면조?
1: 칠면조도
0: 하고
1: 있고
0: 양하고?
1: 양도 있고.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배고프지? 우와, 예뻐라.
0: 아이고, 예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2: 깜짝 놀랐습니다.
0: 확 뜯네, 확 뜯어.
1: 아이고.
2: 유채를 반기는
0: 맛있어요.
2: 녀석들.
0: 너도 줘.
1: 너무 귀엽네, 진짜.
0: 이렇게 맛있어? 이거 너 방금 먹었잖아. 아이고,
2: 제
0: 시켰어. 그만해,
2: 손까지
0: 진짜.
2: 먹어치울
0: 얘도 먹어야지.
2: 기세였습니다.
0: 그래. 여기 체험하러 오실 때 가족 단위로 왔을 때 너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1: 아이들이 오면 아주 그 즐기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0: 그러니까요.
1: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뭐 먹이도 주고,
0: 네.
1: 어떤 아이들은 여기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0: 뛰어놀고.
1: 농촌에서 왜 힐링 있잖아요. 그런
0: 그러니까요.
1: 것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새벽에 새소리 듣고, 이렇게 산책하시고, 아주 뭐.
0: 예, 보니까 여기 내려다 보니까요.
1: 네.
0: 거창이 하늘에 보이네요.
1: 그쵸.
0: 와.
1: 거창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려져요.
0: 우와, 눈앞에 펼쳐지는 추억 사이에 어머, 펜션도 있어요. 펜션도 너무 무슨 숲속 궁전처럼 있고 없는 곳이 다 있고 우아하니 음악도 너무 잘. 이게 뭐예요?
1: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소스류 만들어요. 예,
0: 소스요?
1: 저희 그 샐러드 소스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돈가스 소스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숙성시켜요. 이 세월이
0: 이게 뭐예요?
1: 이게 이제 블랙베리를 발효시켜서 소스, 샐러드 소스.
0: 어머, 와인 향 같은 게
1: 너무
0: 나요.
1: 좋죠.
0: 와인 향 있잖아요, 숙성된.
1: 네네네.
2: 사장님은 이곳에서 농가 레스토랑 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3살부터 지금까지 30년 차 여성 농부입니다. 양계업 등을 거쳐 지금은 10년째 유기농 블루베리에 매달리고 있는데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그 농업 현장의 일은 굉장히 거칠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뭐 아주 농부라면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닌 그냥 좀 힘든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제 모습으로 그 뭔가를 그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이런 노동의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3살 처녀 농부로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2: 다시 블루베리 밭으로 나온 사장님. 사장님의 하루는 그야말로 블루베리로 시작해서 블루베리로 끝납니다.

0: 열매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따는 여성 농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가 사장님의 손을 거쳐갔을까요?
1: 저희는 여기 다 유기농 베리 농장이에요. 그래서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이제 그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유기물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 블루베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또 이 제초 관리는 전부 다 손으로 이 투둑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뽑고 일일이 사람의 손이 다 가고 아마 이런 쪽은 이제 애초기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농약 사용을 안 하는 게 제일 큰 농장이죠. 이유가.
0: 갔다 온 토실한 블루베리. 곧바로 식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수확에서 가공까지 채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싱싱함과 맛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사장님이 레스토랑 겸 카페를 연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기른 재료로 가장 신선한 먹거리를 내놓고 싶어서였습니다. 얘가?
1: 아, 블루베리 젤라또.
2: 너무 예뻐요. 보이시죠?
1: 요거는 이제 요거는 네. 맨 아래쪽에서 딴 산딸기예요.
2: 산딸기.
1: 산딸기 스무디. 네. 이런 꽃들은 식용꽃이에요.
2: 아, 그래요?
1: 네, 다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다 이 꽃도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잔을 만들 때도 마음을 담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컬러와 꽃과 이런 거 허브 종류를 넣어서 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다 드려요.
2: 그렇구나. 이거 봐요. 어머. 어머, 맛있어요. 중요한 건 이 블루베리가 신선하니까 더 맛있네요. 눈이 이게 탁 떠지는 그런 맛인데 엄청 청량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2: 그렇게 달지 않은데 굉장히 신선해요. 와, 산딸기 후레쉬 이런 맛이구나.
1: 저 베리가 또 어떻게 하면 활용돼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소비할까, 건강함을 몸으로 먹을까? 그래서 가공이나 뭐 더 많이 발효시키고 또 가공도 하고 또 직접 또 이렇게 젤라또나 스무디를 만들고 소스를 만들고 이 하나하나가 매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앞에는 거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저 뒤에 산들도 명산들이잖아요.
1: 그렇죠.
2: 산도 보이고 뒤에는 초록초록초록해서 이 마음이 숲속 한가운데 주인이 된 것 같은 진짜 보이는 것만큼 마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행복하네요.
0: 사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열매들, 거창이 품은 달콤하고도 행복한 맛이었습니다.

0: 저 멀리 뭔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소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우두산으로 불리는 곳. 정상에 서면 저 멀리 거창 읍내도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1: 오늘 너의 하루는 절대 무의미하지 않았어.
0: Y자형 출렁다리로 가는 길.
1: 아, 수고했어.
0: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1: 걸을 수 있으면 행복하지.
0: 끊임없이 주문을 걸며 보인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20분쯤 올랐을까요? 시원한 물줄기가 반겨주었는데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
1: 와,

0: 우와, 멋있다. 이게 무슨
1: 거창이
0: 일이야?
1: 자랑하는 우두산 출렁다리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 인연을 상징하듯 세 갈래로 이어진 다리, 높이 60m의 Y자 출렁다리입니다.
2: 이게요, 그 지역마다의 산세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 소리에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남은 정지고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족하기로 사람이 남은 제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하기로 사람이 남면 인정 있고, 경기도로 골라 한양 떠보면 철은 목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이라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변하기 상이라. 양반 근본을 논직한데 평조판서가 동성삼촌이요, 보원군 대감이 당신 외삼촌이라 불쑥나무 무사고 어르신네. 너를 불러하니 오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 그 노모를 잡으다. 단장 형문의 주리대 방망이 바주대 방태그리 악주물 출제 굵은 배 부러지고 잔배어 실어져 얼개미 채꿍기 징가리 세대한 그저 살 셀 테니 울태거든 누구 말 태면 마라 떨떠리고 나는 간다. 산 좋고 물 좋은 거창. 정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만났던 거창한 여행이었습니다. 꿈 같은 풍광도 만났고요. 오랜 세월을 품은 마을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거창여행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1: 아쉬웠습니다.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거창했던 거창여행. 그러나 머자나 다시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이 넉넉하고 따뜻한 거창의 미소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0: 정가는 그 길고 유장한 노래 안에 저희가 호흡하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그런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다 담겨 있는 노래예요.
1: 발을 정자를 쓰는 노래인 만큼 소리 본연 그대로 집중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저희 정가의 창법은 한 단어에 한 음절을 길게 긴 호흡과 하나의 음정으로 쭉 뻗어 부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이제 청살리 하면 청살리 이렇게 이 세 글자 속에 두 가지의 음과 또 떠는 음이 들어가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 내가 과연 저 시대 때 한국 음악 국악을 했으면 이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음악만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여유의 시간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다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전시물이나 공연을 보고 또 새로운 감정과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음악적 표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정가가 고요한 소리잖아요. 고요하고 편안해서 더욱 깊숙하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바로 본질은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매번 수많은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들이 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떨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날에 생각나고 또 힘든 날에 위로가 되는 목소리. 저는 기억에 남는 노래보다는 마음에 남는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제주시립 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을 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느낌이 가득한 음악 해피 보나로 국악 콘서트판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자 성보나 씨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굉장히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이렇게 함께하면 행복한 그런 우리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엔 거문고와 함께 행복한 연주자 이재하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재하 씨는 아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연주자인데요. 오늘도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는 그런 연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심한 듯 섬세하면서도 그러다가 확 자유로워지는 그런 음악을 추구한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재하의 거문고 연주 만나보시죠.

0: 묵직한 검은고 가락이 긴 여운을 주는 무대였습니다. 임동식제 이재하 가락 검은고 산조 들어보셨고요. 이재하 씨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검은고 네. 주자 이재하입니다.
0: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1회 때 그 4인 놀이로 출연하셨었는데 네. 그때 자기소개를 재간둥이라고 하셨었거든요.
1: 네, 그때는 이제 형님들이 또 계셨으니까 네, 뭐 재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더 진지하게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지하게. 네. 네. 그 산조가 처음에 천천히 연주하다가 점점 빨라지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네. 그렇다고 들고 알았었는데, 네. 근데 이번 무대는 좀 처음 시작부터 빠르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1: 네, 보통 이제 산조 연주가 네. 길면 뭐 45분부터 1시간까지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뭐 방송 여건상 네. 짧게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검은고 산조에는 없는 그 휘몰이라는 좀 가장 빠른 장단을 네. 앞에 붙여서 약간 좀 화사하게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있는 곡을 좀 편곡을 하신 거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그 임동식제라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임동식 명인은 30대 초반에 요절하신 검고 명인이신데요.
0: 아이고.
1: 워낙 이 기량이 출중하셔서 소문으로만 뭐 전해지는 그런 전설의 명인 같은 분인데 요즘은 많이 이제 복원 연주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연주를 하고 계신 그런 명인이십니다.
0: 30대 초반에 요절하셨으면은 정말 남긴 곡도 많이 없을 텐데
1: 녹음이 남아있는 게 3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걸 보고 계속 스타일을 연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군요.
1: 그렇죠. 네.
0: 그 자신의 이름을 붙인 산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연주자들의 꿈 같기도 해요. 네네. 우리 이재하 씨도 그렇습니까?
1: 연주자에게 산조라는 거는 정말 평생을 갈고 닦아야 하는 뭐 비장의 무기이자 네. 뭐 평생의 동반자 같은 그런 음악인데요. 임동식 선생님의 검은고 산조에서도 네. 스승들의 가락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락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을 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산조를 과거의 명인들에 대한 그 위대함을 느끼고 또 미래에 어떤 음악이 좋아질까 하는 기대함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현재를 연주하는 네, 그런 것이 과연 제 산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연주하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0: 멋있는 말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언젠가는 이재하제가 나오는 겁니까?
1: 그건 이제 제가 판단한다기보다 네. 네, 청자분들이 네, 붙여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참 많은 시도를 해오셨어요. 그동안 이 검은고를 기타처럼 메고 연주를 하시기도 하고 좀 지금 현재도 장르적으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네. 어떠세요? 그 다양한 장르를 활동하다 보면 매력이 좀 다 다릅니까?
1: 매력은 정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뭐 맛이 다 다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먹는 거로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0: 네네.
1: 샤브샤브 네. 네, 샤브샤브인데 샤브샤브에서 제일 중요한

0: 거는 베이스가 되는 육수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 육수가 이 전통 음악이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 채소 들어가야죠.
0: 채소. 그 채소가 이제 뭐 창작 음악.
1: 네.
0: 네. 그다음에 또 활용 점정 뭐죠?
1: 고기?
0: 고기.
1: 네.
0: 고기가 이제 그 곡을 쓰다 보면 결국은 설명하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잖아요.
1: 네.
0: 글도 써야 되고.
1: 그렇죠.
0: 이렇게 인터뷰도 설명도 해야 되고.
1: 네.
0: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1: 아...
0: 마지막에 이제 죽. 볶음밥.
1: 아, 나와야죠. 네.
0: 자, 앞으로 이 볶음밥에 뭘 넣어야 할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1: 아, 그 부분은 안정해졌군요.
0: 그 이제 제가 설거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찾아봐야죠.
1: 아...
0: 먹거리를.
1: 이제야식 볶음밥 기대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렇게 본인에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다음 무대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번 무대는 어떤 걸 들려주실 겁니까?
0: 네, 이번 음악은 제가 사인놀이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작곡 듀오 흰 그늘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앞서 제 장구를 쳐주신 신원영 씨가 타악 연주자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함께 만든 현금이라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 현금.
0: 네.
1: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하 신원영이 함께하는 흰 그늘의 현금 감상하시죠.

0: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그려내고 또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내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다양한 계층이 함께 판소리를 즐겼기 때문에 사회 통합의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판소리. 이 판소리를 현대 우리에게도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분이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무대 만나보시죠.
1: 할제 어떤 노인은 학장의 집 꼬준건 쓰고 백기를 손에 들고 어떤 노인은 갈건냐 뭐 흙기 들고 하도 땅소법을 찾으도 와갈지 그 옆에 어떤 노인 훈수하다가 무렴을 보고 요만하고 앉았구나.
2: 그때요 도련님, 춘향집 가고 싶은 마음 일각이 이삼추라.
3: 얼쓰고
2: 해지기를 기다릴제 이윽고 대령 소리 하인 물려라. 영난이
3: 간조체
2: 도련님이 좋아라고
3: 간다
2: 당자 불러 앞세 우고 춘향집을 건너 갈제
3: 간조체
2: 편지 보고 주문하고 요지 찾던 찾음 갈제 춘향 문전 당노의여
3: 한조다
2: 대문안을 들어서 좌우를 살펴보니 동편에는 종님이요 그 앞에 연당 있고 연당가에 벽오동은 청풍에 건듯 맑은지 서리 뚝 떨어 진이 점든 허기 놀래게요
3: 아이씨구
2: 다리수여 뭘 허르라고 한날에는 산이 오고
3: 아이씨구
2: 또 한날에 반반 벼고 징검 굿 또르르르르 일로 그도 또한 결기로구나
3: 강조체
2: 가만 가만 들어 설정고 문제는 청삽살이 강경직 꼭 좋자라고니 군논방 춘향 모친 개를 쫓으면 나오는구나
3: 강조체
2: 저기야 짓지 마라 공산에 잠긴다를 보고 짓느냐
3: 어시고.
2: 속담에 망월패견이라더니 너를 두고 이러는 말이로구나 달도 박 꽃알도 박다 희영 정천발 근달 대당년의 밝은 달 나도 젊은 소지 쩍고 남은 꿀이 쓰이르기론 얼음에 얼음에 허였더니 세월이 여름 허여
1: 난 누굴 다 되었다. 늘 거지니 할일 없구나.
2: 쉬, 쉬라니 누구냐? 방자 올시다. 방자면 이 밤중에 웬일이냐? 아, 사또자제 도련님 모시고 나왔지요. 뭐시? 도련님이 나오시오? 아이고 도련님, 누제 왕님 하시기에는 천만 의외로서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도련님이 방으로 들어나가 방안을 살펴보니 별반 지장 없건만은 뜻 있는 소화며 폭이 걸렸겄다. 방지레가 수수다 정결한 이간 방거 영창으로 간호를 맞고
3: 간초체
2: 열선도를 붙였구나. 한편을 바라보니 상산사고 내 노인 바둑 바늘 앞에 돕고 일점 이점 놓아갈지 어떤 노인은 학장의 집 꼬윤건 쓰고 백기를 손에 들고 또 어떤 노인은 갈겄냐 보고 흙기 들고 하도 낙서법을 찾으도와 같이 그 옆에 어떤 노인 훈수하다가 무렴을 보고 요만하고 앉았구나.
0: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대목을 우리 신영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4: 네, 오랜만에
0: 뵙습니다. 예. 아니 그 춘향가를 불러주셨는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네. 판소리 네. 춘향가 보유자시잖아요. 네. 네. 네. 몇 번 부르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4: 춘향가를요?
0: 예.
4: 말할 수 없죠.
0: 수천 번 하셨겠죠.
4: 예, 선생님한테 뭐 그 전에 한 것도 있지만 네. 만영 선생님한테 와서 판소리 춘향가를 배우면서 맨날 앉아서 했던 게 춘향가예요. 예.
0: 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만정 김소희 선생님께 직접 배우신 거죠?
4: 그럼요. 75년도부터
0: 75년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살아온 만큼
4: 아이고 한참 멀었네.
0: 만정 선생님한테 그 오랜 세월을 정말 배우신 건데 김소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4: 굉장히 고고하세요. 그리고 인격이 굉장히 인품 인격이 누구 못지않게 좋으신 분인데 네.

0: 낮아요. 굉장히 어, 냉정하세요.
1: 어.
0: 얘도 지금 안 오니 그래서 선생님 좀 늦었는데 빨리 와.
1: 아 그러세요?
0: 빨리 와. 그리고 집에 이제 선생님 집으로 딱 들어가면은 네. 밥 먹었어? 금방 풀어지세요.
1: 아 그럼 선생님도 좀 닮으셨나요? 그런
0: 선생님? 많이 닮았죠.
1: 아 그래요?
0: 저도 그냥 딱 그냥 그랬다가는 밥 먹고 왔냐?
1: 아, 네. 금방 풀어지시고.
0: 예, 저는 이제 집에서 밥을 제자들하고 많이 먹어요. 밥에서. 예.
1: 선생님의 그 이름이 알려진 계기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소리를 온 국민에게 새롭게 각인시킨 아주 중요한 계기가 스리랑 부부였어요.
0: 네, 그 전에 정말 그 KBS에서 우리 그 한국 프로도 많이 하고
1: 네.
0: KBS 지정석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른 프로가 돌아서 또 없어지고 그리고 채널도 이렇게 딴 데 재밌는 데 돌려버리고
1: 네네.
0: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프로 딱 들어왔을 때 섭외가 들어왔을 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많이 고민했죠.
1: 네.
0: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좀 이 길을 좀 터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가 그 프로를 하고 나면서부터 선생님한테도 많이 야단 맞고 또 여기저기서 선생님한테 한 1년 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했고 못하게 해라 막 그러고.
1: 어? 왜요?
0: 그때만 해도 이제 코미디 프로가 좀 이제
1: 그러니까 소위 격 떨어진다
0: 예,
1: 이렇게
0: 격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1: 아... 아니,
0: 너무너무 아주 많이 질타를 받았어요.
1: 어, 그래요?
0: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선생님한테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은 폐고를 왜 사세요? 그랬더니 아, 뭐 결혼 때 찍어 가고 뭐 어쩌고 그러면 우리 예술도 폐물이지 않습니까? 보물입니다. 보물인데 집에다 놔두고 우리만 하면서 우리 탁상공론 우리 아 좋은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 우리만 하면 뭐 합니까? 내다 놓아줘서 상품화를 시킵시다. 그 말씀을 그렇게 했더니 그럼 놓아주세요. 라 4년간 했어요 그 프로를.
1: 아 선생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군요.
0: 예, 예. 그래 놓아주세요라.
1: 네.
0: 4년 한 3년 되니까 뭐 그냥 팬들도 많이 생기고 지방 가면 그냥 그렇게 날렸어요 팬들이.
1: 네.
0: 그러고 이제 그 서울에서도 길에 가면서 그 시간 되면 그 스리랑 그 코너 시간만 되면은 길에 사람이 없었어요.
1: 그럼
0: 가게 들어가서 보느라고 그거를.
1: 네, 네, 네.
0: 그렇게 프로가 이게 최장기 프로를 한 거죠 4년간. 예, 예.
1: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였는데 그때 아무튼 학교에 그 스리랑 부부 따라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0: 네, 하이 허이 허이 그 마무리하라고 그래가지고.
1: 뭐 그것도 그 음매 뭐 이런 것도
0: 음매 기죽어.
1: 네, 그것도 엄청 따라하고 그랬죠.
0: 네, 네.
1: 이렇게 선생님께서 널리 알리고 싶으셨던 그 판소리의 매력은 뭘까요?
0: 안 다닌 데 없이 동독 서독. 다 다녔어요.
1: 아, 통일되기 그러니까, 전에?
0: 예, 그렇죠. 네. 수교되기 전에 헝가리도
1: 네.
0: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근데 칼스루에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1: 네.
0: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얼마 안 돼요. 한 2시간 가나? 그래서 그걸 갔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밖에 안 살더라고요. 그는 한국 식당도 없고
1: 네.
0: 그런데 노래 이제 다시락이라는 소리를 이제 그 연극을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무대에서 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박수를 정말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다과 파티를 하는데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네. 거기 공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 딱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데 아니 자기 예술들은 다 있다고 해요. 소프라노, 메조, 바리톤,
1: 뭐, 테너 뭐,
0: 예. 다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목을 다 한다는 얘기죠. 몸나짐을 다 하잖아요. 우리는
1: 네,
0: 혼자서.
1: 네, 네.
0: 도 하고, 어도 하고, 이거 베이스도 하고
1: 예.
0: 다 하잖아요.
1: 음역대가 넓죠.
0: 예,
1: 훨씬.
0: 한국 사람은 한 사람이서 그렇게 다 한다. 참 위대한 음악이다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나서 저도 이제 강의 갈 때마다 그 네. 얘기를 해요.
1: 네. 진짜 판소리의 매력이네요. 네.
0: 우리 매력은 이런 데 있다 그러고.
1: 네. 아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신영 선생님도 남자 역할 다 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0: 그러니까 뭐 비 맞은 집이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0: 나오죠.
1: 그 소리가 안 나와야
0: 안 나오죠.
1: 되는 건데.
0: 그래서 다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1: 아, 뭐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0: 요령이 있어요.
1: 아, 요령이 있어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0: 이렇게 여기서 내가 꼭 얘기하지만 제비
1: 예.
0: 숨을 쉬었다가 반절만 처럼 이래야 되는데 제비 처럼 이렇게 안 나오죠.
1: 그건 목을 막은 거죠.
0: 그렇죠.
1: 네.
0: 이렇게 안 나와요.
1: 네. 오. 신기하네요.

0: 나와서요.
1: 신기하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한 무대를 더 청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준비해 주실 겁니까?
0: 고창. 네. 신조 선생님이 집대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당신이 방아타령을 네. 지었어요.
1: 방아타령.
0: 예. 네. 그래서 그 방아타령을 이제 한 6, 7년 전에 경복궁에서 공연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주셔서 한 달 동안 저녁에 잠 안 자고 그 방아타령을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풀어서 네. 이제 저 한문으로 했던 걸 풀어서 방아타령을 제가 작창을 했어요. 한 달 걸렸어요, 진짜. 네. 근데 중중머리 뭐 언머리 그러고 자진머리 이렇게 해서 네. 방아타령.
1: 방아타령.
0: 예.
1: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무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신영이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방아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마옵소서. 뜬 물 같이 폭기 흘러

상하여 덩그덩덩 잘 짓는다. 어이.

짓는다 어유와

방아요 덩그덩덩 잘 찍는다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어유와 방아요 덩그

0: 다양한 장단과 가벼운 몸놀림, 그리고 역동적인 호흡이 느껴지는 호남 농악의 백미, 호남 우도 장구놀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주 커다란 고깔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조이면 풀고 또 풀면 조이는 우리 장단의 멋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번엔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입니다. 오늘은 2021 국악 창작곡 개발 제15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팀을 만나볼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젊은 국악인들이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그런 대회로 이제 자라왔습니다. 그동안 130곡이 넘는 창작 국악곡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자, 오늘 대상팀의 무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대상을 수상한 창작 아티스트 오늘입니다.

0: 현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와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자 합니다.
1: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적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팀의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저희 창작 아티스트 오늘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2: 많이

0: 쉐이킷 코리아!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까?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3: 상관없어.
5: 가면 자진몰이 자정 라다다.
2: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어떻게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2: 잘한다.
0: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느닷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3: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발굴이야.
0: 대단합니다, 정말.
3: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3: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3: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3: 찔고.
0: 역시.
3: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쉐이킷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킷!
4: 코리아!
0: 쉐이킷!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이렇게.
3: 우와, 잘한다.
1: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4: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버리는데?
0: 인사.
5: 자.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버나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네. 네. 버나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6: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3: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셋.

0: VR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미쳐 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바 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바 빠라밤 빠라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1: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2: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4: 즐거운
3: 시간.
4: 판소리 좀 하시지 않나요?
3: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4: 취미요?
3: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2: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얼씨구, 에이,
3: 얼씨구라 절씨구, 아, 얼씨구라 절씨구.
4: 잘한다, 얼씨구다.
3: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 나 절씨구.
4: 아, 잘하네.
1: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4: 취미 한 20년 했네.
3: 네, 네 맞습니다.
2: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점프를
1: 점프? 이렇게
4: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2: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힌 아~ 것 같아요. 네. 아,
5: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을 할 때 성현 씨가 자반 뒤집게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5: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4: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5: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4: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매기 타령입니다. 앵매기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매기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 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요.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여러분 얼씨구 하면 좋다로 얼씨구.

0: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2: JKID 코리아 화이팅!
3: JKID 코리아 화이팅!
0: 화이팅!
3: JKID 코리아!
4: 지금까지 이상 밴드
5: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5: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6: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6: 그래, 이 정도면 됐다.
5: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6: 황공하옵니다, 전하.
5: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6: 예? 내가 듣기

0: 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1: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0: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1: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2: 그래.
1: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2: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0: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2: 정녕 그렇단 말이오?
0: 예, 전하.
2: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0: 예?
2: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4: 네, 전하.
1: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0: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2: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1: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청주시립국악단 소리놀이판 2입니다. 소리로 한판 즐겨보자를 주제로 정가, 산조협주곡, 국악밴드로 구성해 우리 음악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으로 풀어냅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아르누보 4가 열립니다. 아르누보 시리즈에서 선보인 교향시, 적벽, 춘향, 수공가, 심청과 대합창 교향곡, 맥베스와 해원까지 모든 이야기를 한 무대로 선보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제65회 민족예술대지전입니다. 차세대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음악연극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결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남도 고유의 멋과 한을 하나의 춤선으로 이어낸 작품으로 진도곡춤과 해원무, 지전춤 등 6편의 무용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정동극장 창작잉 몸 4개의 강입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에 수록된 이랴구 도하의 여정을 현대적 감각의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안아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둘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이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호, 태풍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2: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응,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3: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아름다운 가야금 병창 무대를 보여줬네요.
1: 네, 듣는 재미와 보는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정말 중학생 친구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중력과 또 표현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자신만의 꿈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친구들, 실력은 물론이고요, 열정과 끼가 가득한 그런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의 무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무대도 성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소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 한마디로 이런 팀이다. 소개해 줄 친구 있나요?
1: 각자 목소리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뭉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팀, 그게 바로 저희 성악팀입니다.
0: 오, 에너지.
2: 그러니까요. 예. 소개부터 정말 성량이 남다르다.
0: 맞아요.
2: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친구들은 아, 나는 진짜 성악 체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젠지도 궁금해요.
1: 저희는 평소에도 목소리가 엄청 커요. 친구들이 가끔 마이크 대고 말하는 것 같다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직업병처럼 평소에도 노래하는 성량으로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2: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판소리 발성하고 클래식 발성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0: 전문적이다.
2: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를까요?
1: 클래식

0: 발성은 맑고 부드러운 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판소리 발성은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힘있는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음을 떨거나 꺾는 등 판소리만의 독특한 창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1: 오, 일목요연한 설명이네.
2: 그러니까요.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국립전통예술중학교만의 분위기가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3: 저희 학교는 1년 내내 공연이 끊이지 않아요. 교내 공연, 대회, 외부 초청 공연까지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대에 서는 것 같은데요. 복도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네. 다른 학교는 숙제했어가 기본 인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연습했어가 인사예요.
1: 숙제 체크가 아니라 연습 체크를 하는 거구나.
2: 아니 그러면 좀 쉬는 시간도 다른가요? 쉬는 시간 다른 친구들은 아마 뭐 간식 먹고 이럴 것 같은데 다른지 궁금하네요.
4: 시간에도 연습실 가서 연습하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5분만 연습하자 할 때가 많아요.
1: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4: 네.
1: 그땐 좀 놀아야죠. 수다도 떨고.
4: 에이, 저희한테는 연습하는 게 쉬는 거예요.
1: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 좀 쉬어야지. 한창 이렇게 얘기도 좋아하고 그럴 텐데. 예.
2: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서 또 전통 예중에 합격을 한 거잖아요. 전 처음에 이제 합격 발표 났을 때 기억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 네,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컴퓨터 앞에 모여 있었는데요. 새로 고침을 계속 누르다가 합격! 두 글자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는데
1: 난리 났겠다.
5: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다가 고장 내버렸어요.
2: 아이고야.
5: 아직도 그 키보드는 저희 집에 합격 기념 키보드로 남아있습니다.
1: 추억이니까.
2: 고장 났을지언정.
1: 키보드 볼 때마다 그때의 환희와 감격 이런 걸 떠올리고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하고 아 좋네.
2: 우리 성악팀 친구들은 얼핏 보니까 끼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특별한 장기 같은 거 있을까요?
3: 저희가 오늘 무대에서 보여드리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는데요.
1: 뭐예요?
3: 바로 음악 단체 줄넘기입니다.
1: 음악 단체 줄넘기?
3: 네.
1: 아 그럼 음악이 있어야 되고 단체로 뭔가를 하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셔야 되죠?
3: 네. 네. 시작.
6: 신년 맞아 내려온다 자장 자장 장장. 신년 맞아 내려올 때 별년 맵시장이 좋다 모란 세금에 환자창 내 활개적 벌려 1등 마부 유랑 닮아 덩덩 그렇게 싫었다.
1: 야.
2: 잘 맞았다. 딱딱 맞네요.
1: 한 몸 같아요. 한 몸.
2: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노래하면서 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죠?
1: 잘했어요.
2: 예. 정말 끼와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2: 그리고 끝으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성악과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5: 판소리는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빛나. 힘들고 자신 없는 날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너를 성장시킬 거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믿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응원할게.
1: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꿈꾸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앞으로도 이렇게 당차고 멋진 소리로 우정도 잃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타악 전공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임건우입니다.
1: 하이시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고광현입니다.
0: 하이시고.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우성원입니다.
1: 하이시고.
4: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도현입니다.
0: 하이시고.
5: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김지아입니다.
6: 예.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배경민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 전공 심하연입니다.
8: 타악과의 장점은 신나는 과락과 활기찬 에너지인데요. 혼자 할 때도 멋있지만 다 같이 할 때 좀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9: 저희는 사람들이 국악을 더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거예요. 오늘 공연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즐길 준비 되셨죠?
8: 화이팅!

0: 네, 무대가 순식간에 흥으로 네.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타악은 사실 단순히 장단만 맞추는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무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중력과 네. 팀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준 판굿은요. 연주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체력 그리고 또 표현력까지 모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 무대를 보니까 왜 타악의 매력에 빠지는지 알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연극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0: 그냥 가마 타고 큰 길로 가시자니까. 얼른 갑시다.
1: 괜찮아.
0: 이 골목은 험한데요. 괜히 봉변이라도 당하시면 어떠시려고.
1: 걱정 마. 험한 골은 그동안 충분히 보았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살구나무야, 넌 정말 여전하구나. 꼭 어제 본 것처럼.
0: 아씨!
1: 왜 그랬니? 가엽게.
0: 제가 꺾은 게 아니야. 아, 깜짝이야!
2: 야, 이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0: 누구세요?
2: 이 살구나무의 정의는 나뿐인 줄 알았는데. 잠깐만! 아가씨 니시오, 이 골목에서 처음 보는 얼굴인데. 오! 다 피지도 않은 꽃을 꺾었어?
3: 김생활!
2: 난 여기 없는 거요.
3: 김생활!
4: 김생활!
2: 어?
3: 어?
5: 아, 이 양반이 또 어디 가셨나? 분명히 근처로 바람처럼 사라지셨는데.
6: 그러게, 봄바람처럼 나무가 되셨나? 도통 모르겠네.
7: 아니, 우리 애가 시집을 가는데 날 좀 잡아주세요.
8: 아니, 이 마을에 김생어른처럼 용한 글쟁이가 어딨다고 또 숨으십니까?
5: 우리 막둥이가 올해 삼재야. 김생어르신, 충문 좀 써주세요.
8: 난 한양으로 급히 보내야 될 편지가 있어요.
9: 아니, 시는 나중에 한가할 때나 쓰시고요.
7: 말이부터 해결하셔야죠.
5: 잠깐!
3: 안 오시면 우리가 끌어냅니다.
2: 이런 젠장! 이거 연애도 마음대로 못하겠구만.
5: 연애?
8: 연애요?
9: 아, 이 고은아 신리시랍니까?
2: 어허, 귀하신 손님들이시니 무례하게들 굴지 마시오. 아가씨, 이건 내가 가져갑니다.
0: 김정은! 우리 아씨 건데. 아씨,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셔요.

0: 아가씨, 당신을 찾고 있었소.
1: 저도 기다렸습니다.
2: 와! 아이고, 좋다.
3: 얼씨구야!
4: 얼씨구!

0: 와, 정말 노래 또 연기에 진짜 이 살아있는 표정까지 네. 너무나 저는 이 압도적인 무대에 매료당했습니다.
1: 빠져들더라고요.
0: 완벽한 무대였고 네. 이 국립전통예술중학교의 음악 연극 전공이잖아요. 네.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학과이고 어떤 걸 배우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2: 네, 저희 음악 연극 전공은 연기뿐만 아니라 발성, 신체 훈련, 전통 연기까지 다양한 수업을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네.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할 종합 예술인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멋지다.
1: 어쩐지 실력이 탄탄하더라고요. 예. 이미 그리고 유명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0: 그렇다면서요? 누구 있어요?
1: 일단 지 선배님.
0: 지 선배님? 네. 지석진 씨? 제 닮은 꼴?
1: 지,

0: 권 선배님.
1: 예. 권지용 씨가
0: 선배님이에요.
1: 와, 대단하네.
0: 어. 그리고 또 있어요.
1: 누구요?
0: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한
1: 요즘 대세.
0: 요즘 대세 박지훈 배우도 선배님 맞아요?
2: 맞아요.
1: 아 진짜 여기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네.
0: 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도 나중에 진짜
1: 나오겠네. 네,
0: 우리 아는 척 해줘야 돼요.
1: 네 진짜로.
0: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을 두고 계시고요. 네. 근데 저는 또 보니까 중학교 전공 중에 음악 연극 전공은 사실 흔치 않아서
1: 맞아요.
0: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음악 연극 전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3: 영재교육원을 다니다가 오게 된 친구들도 많고 다른 뮤지컬 한 편을 또 보다가 네. 너무 멋있어서 꿈을 키우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뭐 계긴 다르지만 또 꿈을 이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악 연극 전공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해서 예. 아 여기구나 싶어갖고 또 지원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예, 되게 얌전해졌네요. 아까 그렇게 출삭거리더니 그래 이게 연기구나.
0: 진짜 연기력이 네. 좋네요.
1: 나는 입시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4: 네. 네. 전 살을 무려 5kg나 뺐습니다.
0: 오.
4: 근데 맨날 아침에 아빠랑 그 공원 가가지고 4kg 뛰고 예. 그리고 되게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었습니다.
1: 하루에 4kg씩 뛰었다고요?
4: 네 맨날이요 한 달.
1: 와 그거 대단한 건데 그거.
4: 근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이 컸었고 그 간절함이 되게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정말 꿈을 위해서 간절함을 갖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다 멋있는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라 보니까 반 분위기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그렇죠. 예.
4: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끄럽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1: 예, 자유분방하고.
4: 네, 근데 예.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께서 맨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교실 자체가 무대 네. 같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일상생활에서도 좀 연극톤 같은 게 나올 때가 있나요?
3: 제가 부모님이랑 예. 얘기하다가 가끔 또 딕션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니까
1: 딕션, 야 그러니까 배운 자꾸, 사람이네.
3: 네, 그러니까 자꾸 또 연극톤으로 또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1: 어떻게 해요?
3: 엄마 이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럴 때
1: 막톤조절이더라고요.
3: 네 맞아요.
1: 그렇게 돼요?
3: 네 맞아요.
0: 뭐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도 개성이 넘치는 친구들인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또 방송을 아마 또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후배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5: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는 중학생은 또 저희뿐이에요. 네. 외부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무대에 서고 또 다양한 전통과 공연 기회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선배들은 덤으로 있고요. 망설이지 말고 세계 최고의 가로 오세요.
1: 아유 예 설명 잘했습니다 아씨. 아씨 좀 받아주시옵소서.
5: 감사합니다.
1: 정말 끼와 열정으로 가득한 이 음악 연극 전공 친구들 앞으로도 정말 멋진 배우 또 종합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요. 눈길을 사로잡는 움직임으로 또 무대를 가득 채워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 전공 친구들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와, 정말 무대가 한 폭의 그림 같았는데요. 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를 소개하겠다 그럴 친구가 있을까요?
1: 전통예중 무용과는 단순히 춤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호흡과 정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승무의 깊은 숨결부터 궁중무의 우아함을 배우며 기술보다는 결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2: 어쩜 이렇게 우아해요.
0: 기품이 있네.
2: 그러니까요. 예. 무용을 오래 하다 보면 좀 생활 습관도 달라지나요?
1: 네. 길을 걸을 때 자세와 호흡을 신경 쓰면서 걷고요. 네. 이제 유리창이나 TV 화면 같이 네. 비치는 곳이 보이면 갑자기 손 동작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턴을 도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걷다가 동시에 턴을 돌아서 같이 웃은 적도 있고 네. 횡단보도 기다릴 때 무용 자세를 하고 있어서 지나다니는 네.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시기도 해요.
0: 아, 무용 자세는 어떤 게 무용 자세예요?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아, 한번 보여주세요.
3: 서 있을 때.
0: 발을
3: 이렇게
0: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요? 이렇게?
1: 발레 전공 친구들은 그렇게
0: 아니 발레가 이렇게 하는 거.
2: 무용 전공 친구들은 또 사진 찍을 때도 남다르다면서요?
1: 맞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마다 다들 팔 뻗고 다리 들고 포즈를 취해서 정상적인 사진 찾기가 힘들어요.
0: 뭐 이렇게?
1: 네.
0: 아, 진짜. 그럼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네. 없으니까 포즈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솔직하게
2: 사진 찍는다 생각하고 예,
0: 제가 찰칵찰칵 세 컷만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자, 하나, 둘, 셋, 찰칵. 마지막 하나, 둘, 셋, 찰칵.
2: 아니, 사진 찍을만 나겠어요. 하나하나 다 달라서. 근데 무용은 또 유연함이 정말 중요해서 그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네. 막 제가 듣기로는 힘들어서 정말 뭐 우는 친구들도 있다.
0: 그래요, 맞아요.
2: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저희 스트레칭 할 때마다 네. 선생님께서 누르셔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스트레칭 하다가 너무 아파서 선생님 발을 툭툭 친 적도 있어요. 힘든 수업이 끝나고 다음 날에는 저희 다 근육통 때문에 여기저기 곡소리가 들리고요. 이제 멍들다 보니까 네. 멍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0: 아이고. 아, 그 뭐 얼음찜질 같은 것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또 무용과 친구들은 파스를 그냥 달고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짜예요?
1: 네, 파스는 무용인의 생활 필수품과 가깝습니다.
0: 그래요?
1: 붙이는 파스, 뿌리는 파스, 손목 발목대. 발목 보호대를 매일 들고 다니기도 아이고. 하고 아이고. 가끔 친구들이랑 너 그 파스 써봤어? 하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무용과 대기실이 아니라 약국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0: 야.
2: 얼마나 또 노력을 했으면 예. 또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0: 그러네요. 혹시 그러면 무용 말고 다재다능하니까 혹시 K-POP 댄스나 아니면은 나는 좀 개인기가 좀 있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없어요?
1: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하나 해요.
0: 아, 다 같이 하는 거?
2: 같이.
0: 어떤 거예요?
1: K-POP 댄스.
2: K-POP 댄스.
0: K-POP 댄스.
2: 보여줄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요. 그럼 한번 자, 준비 한번 해 주세요. 네.

0: 잘하네. 진짜. 역시 무용과는 다르네.
1: 그러니까요. 조용한 무용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잘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뭐 끼도 넘치고 진짜 매력 부자 우리 무용과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마음껏 배우고 또 성장하면서 더 멋진 무용수로 커가길 응원할게요.
0: 네. 자, 다음은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 전공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둘, 셋. 안녕하세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열매, 장시우입니다. 단지 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곳, 저희 국립전통예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저희 기숙사생들이 생활하는
3: 향사생활관입니다.
4: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저희 학교의 예술관입니다.
5: 예술관이요?
4: 네,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한 곳이죠.
2: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는

0: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정말 이 친구들의 열정과 실력 마음껏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열정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대를 향한 진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을 향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앞으로도 우리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멋진 예술인으로 성장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은 씨, 저희 네. 이 노래 들어볼래 무대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또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두 번째 국악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국악주간 기획공연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이번 국악주간 기획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해서 우리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 우리 민속악의 맥을 이어오며 깊은 소리의 세계를 지켜온 명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산조 병주입니다. 산조는 흩어진 가락이라는 뜻처럼 즉흥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살아있는 우리 민속악의 대표적인 기악 독주 음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무대 산조 병주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1년이 오늘 백발 한심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 상풍 요란해도 계절기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꽃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은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모두가 백마르퍼시로구나 부정세월은 터다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0: 한 말 들어보소.
1: 아,
0: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채우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은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사러 생전 일배주만 또 못 얻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어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0: 내다려놓고 북극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불여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펀입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허드렁거리고 놀아보세. 그때여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1: 그렇지.
0: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퇴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어여 퇴자를 호자를 붙여 한번 불러보는데 저기 주둥이 벌그르고 얼쑤덜쑤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의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 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쇠락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선한 백설격으로 잔디뿌리왕 모래 자르르르르르르 헛치고 주홍잎 쩍 벌리고 자래 앞에가 우뚝 서 웅앵앵앵 하는 소리 산천이 뒤롭고 땅이 툭 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움치고 가만히 어쩌었을지 호랭이 내려와 사면을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버린 쇳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봐도 둥글 저리 봐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하고 고함을 질러놓으니 아무 대답이 없지. 아마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1: 그렇지.
0: 하느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요. 자 우리 통성명 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가 이것이 날들어 통성명을 하자고?
1: 그렇지.
0: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 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잘하라 하오. 호랭이가 잘하라는 말을 듣더니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다행히 만났으니 맛좋은 진미를 비워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자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뚜껑이야 네가 뚜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병약이라 그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소감을 살아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드는구나. 아!

아유.

어?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르.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호.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선보인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제1대 조선 판스타를 가리는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0: 재밌다.
1: 찢었다, 찢었어. 와.
2: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영광을 거머쥐며 1억 원 상금의 주

0: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뉴루.
1: 강력합니다. 강력해.
2: 야, 굉장해, 굉장해.
3: 야, 정말 장난 아니지.
0: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롬.
4: 야, 온라인 원픽이에요.
3: 오늘 뭐 난리 났네.
0: 아,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과 1억 원의 상금이 걸린 만큼 더욱더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판정단 여러분과 함께 또 판정을 해줄 특별한 판정단을 모셨다고 합니다. 바로 쉬운팀의 시청자 판정단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2: 아, 사실 신기하다, 신기하다.
0: 결승에 진출한 다섯 팀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15명의 조선 판정단 여러분이 다 100점씩 점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합의 점수가 1,500점입니다.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은 버튼을 안 누르면 0점,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10점, 총 500점이 부여된다는 것.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는 무대가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팀이 상금 1억 원, 그리고 제1대 조선판스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정초롱 씨, 현재 심경이 어떻습니까?
5: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히려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0: 오히려. 네. 자, 거꾸로 프로젝트.
6: 여기 올라오신 모든 분들이 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는 이 무대를 즐기고 가고 싶습니다.
0: 네. 자, 산옥 씨.
7: 앞에 또 관객분들도 보이시고 하니까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오롯이 제 무대만 집중하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뮤루.
8: 오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너무 좋아요.
1: 그럴 수 있지.
0: 자, 경로 이탈은 어때요?
9: 이 같이 경연을 준비했던 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떡하니 지켜보면서 우리를 꺾고 올라갔다는 또 이런 마음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영광의 주인공을 차지할 최후의 한 팀은 과연 누가 될지. K소리로 싹 가는 조선판스타 대망의 결승전 최종 결판 지금 시작합니다.
10: 아니야! 아니야!
0: 2021년 대한민국 제1대 조선판스타가 오늘 이 자리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연을 펼칠 도전자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1: 들어왔죠 일단.
12: 이거는 무한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작곡과 건반을 맡고 있는 최지,
14: 경기 민요를 부르는 박정미,
15: 판소리를 맡고 있는 서의철입니다.
16: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17: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
18: 거꾸로 프로젝트 하면 이런 음악이야 라고 예상하시지 못하게끔 하고 싶어요. 뭐야? 이런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19: 소리로 진검승부를 봐야겠다 라고 하는 확신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0: 징검을 뽑아 드신 것 같아요.
1: 아름다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정말 날카로운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2: 거꾸로 프로젝트의 진가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요.
3: 사실 이제까지 또 거꾸로 프로젝트만의 색깔이 또 뚜렷하기도 했고 이번 무대는 뭐 어떤 걸 좀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2: 저희가 이제 장르는 시티팝으로 정하고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축제 같은 무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전통 국악을 좀 희망이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좀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곡으로 네 편곡의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면은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사운드를 아주 친숙한 사운드로 싹 바꿨습니다. 축제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의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미러볼, 네 반짝반짝 빛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4: 마지막 무대.
5: 화려하다, 화려해.
6: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 판 스타트.
7: 제 남자 소리꾼 저 하나 남아 있고 경기 민요 하시는 소리꾼도 우리 정미 씨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2: 오늘 한번 불태워보자.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기대 많이 해주세요.
6: 민요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 그룹 거꾸로 프로젝트.

0: 어, 강강 소리 재밌네.
1: 어떻게 순서가 돼서 이렇게 오프닝 느낌을 딱 이렇게
2: 개막신 느낌?
1: 네.
3: 자,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이 함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4: 어우, 땀나 손에.
3: 조선 판정단,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1.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무대 마치면 아 뭔가 조금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약간 아쉬웠습니까? 아니면은 후회 없이 무대 끝마친 것 같습니까?
5: 왜 이렇게 떨리는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도 잘 모르겠고 계속 이제 음악 하다가 딱 그 4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사실 좀 뭐 허망하기도 하고 안 믿겨지기도 하고
4: 맞아 허망해
5: 아 굉장히 그냥 아쉬움이 많은 무대인 것 같습니다
6: 저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긴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신랑이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돼가지고
7: 아 결혼을 했어?
8: 어 저 그래?
6: 그 떨리는 건 생각이 안 나고 아 신랑이 보고 있네? 막 이러고
9: 얼마 안 됐나 봐
7: 신혼인가 봐
9: 그런가 봐
3: 그렇다면 거꾸로 프로젝트의 조선 판정단의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 최고 점수를 준 크리스티안 100점을 줬고요. 92점이 가장 낮은 점수입니다.
10: 판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형태로 변하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단점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잘 봤습니다.
11: 네. 저는요 오늘 참 의미 있는 구경을 했어요. 그 진도와 그 강강수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몇 가지를 보면서 아 연습 많이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잘하고 수고했고 열심히 했어요.
9: 감사합니다.
12: 저는 그동안 보여주셨던 우리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보다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아서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모양입니다.
13: 저는 조금 반대인데 사실 거꾸로 프로젝트라는 팀이 여지껏 한 무대들 중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9: 나도요,
13: 했고
9: 나도요. 맞아요.
13: 조선판스타에서 시티팝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진짜 뭐 진짜 흠잡을 틈이 없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3: 거꾸로 프로젝트의 총점은 몇 점인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네, 1500점 만점에 1426점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무대를 꾸몄기 때문에 꽤 높은 점수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점수를 봤는데.
6: 앞으로 이제 뒤에 설 팀들의 무대도 이제 기대가 되고 네, 저희는 우선 잘 감상하겠습니다.
3: 네. 지금까지 거꾸로 프로젝트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수고하셨습니다.
7: 잘했어요.
15: 승부는 여기서다. 우리들은 점수는
9: 저기서 500점.
15: 맞아.
7: 그러니까.
3: 상금 1억 원의 주인공 제1대 조선판 스타를 찾기 위한 대장정 다음 도전자 리얼입니다.
16: 올 것 같구나.
17: 안녕하세요. 국악창작그룹 뮤르입니다.
0: 제가 피리를 전공을 했거든요.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많았어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3: 15개로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를 차지했습니다. 미우로 역시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 미우 음악을 했을 때 따뜻한 평을 받은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3: 580점을 획득했습니다.
6: 너무 감사하고 더 멋진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답게 미우의 영혼을 갈아서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르 화이팅!
13: 뮤르팀은 항상 매번 무대마다 진짜 멋있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하고 다양한 무대들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결승 무대잖아요.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6: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 아! 멋있어!
2: 자신만 많았다.
3: 자신 있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8: 뮤르팀 하면은 전통 악기 연주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대한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그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지.
6: 지난번 무대 때 이제 신영희 선생님께서 조금이라도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11: 판소리를 조금 못 하더라도 조금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다음에 판소리 조금만 배워가고 가면 안 될까요?
6: 조금만. 알겠습니다. 네.
11: 조금만. 네.
14: 주야로 일꽃은 고일산 홍양산 봄 미선이 환연하구나. 준영아 나오느라.
16: 저세요.
1: 뭐야? 왔어? 야, 준영이 나오라고 노래 부르고 있어.
16: 준영이 나왔네.
1: 잘 지냈어? 완전 오랜만.
16: 자가격리 잘 끝나셨어요?
17: 아니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신 거야?
0: 저희가 없는 무기를 하나 장착을 하고자 조언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이제 판소리를 한번 이렇게 익혀서
17: 이리 오다.
0: 감사합니다.
14: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한겨한들
17: 빨리 담고
14: 쓸데 있나 쓸데 있나.
17: 너무 잘하는데?
16: 아 그래요? 뭐.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아 있어 있어.
16: 아 그래요?
17: 목소리 나보다 더 커지. 20년 전 30년 가까이 소리했는데 더 크다 지금 목소리가. 정말 확 미쳐버린 듯이
18: 확 또.
17: 잠시만요.
19: 조심히 가고.
20: 네, 언니 잘 올게요. 감사해요.

0: 하나 둘 셋.
1: 근데 진짜 초창기에 연습실도 없어가지고.
0: 맞아요.
1: 여기저기 막 대여하고.
0: 쭈꾸리시죠.
1: 나오기 너무 잘했다.
0: 네. 네. 나오기 너무 잘했으면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1: 열심히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먹고 또 힘을 또 내야지.
0: 맞습니다.
2: 마지막 무대를 앞두고 뮤루가 민은경 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뮤루를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3: 뮤루라는 뜻이 이제 뮤직 레스트 리프레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로 저희 모두를 리프레쉬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4: 멋져.
5: 맞지 그래.
6: 하신다.
2: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그룹 뮤루.

이렇듯 겉보기에 센언니 같으나 아이같이 연약한 묘르대자. 낮이면 연습실에 서울고 밤이면 집에 돌아와오네. 하루는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듣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무릎을 탕 치며 뺑덕이 노름으로 한번 놀아보는디.

두루다 힐끗하면 힐끗하고 힐끗하면 삐죽 삐죽.

0: 이게 결승전이야.
1: 제 뒤에 지금 뉴로 제작자분께서 흥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아니 양쪽에서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3: 잘한다.
0: 뮤르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점수를 눌러주세요. 매번 우리에게 놀라운 무대 그리고 높은 점수를 차지했던 뮤르,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무대를 마칠 수 있을지. 뮤르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0: 자랑스럽구나. 뮤르는 이제 어느 한계를 뛰어넘은 그룹이 됐어요. 우리 새롬 씨가 이제 목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많은 무대에서 기대가 너무 돼서 잘 되면 잊지 마. 사랑해요.
1: 감사합니다.
2: 이 판소리는 그 가운데 다 성음들이 있어요. 알죠? 근데 소원색 없이 그야말로 정말로 판소리 수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음을 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세 분이 열심히 하시면 얼마나 좋은 공연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0: 감사합니다. 와, 최고의 칭찬.
3: 그리고 새롬 씨 같은 경우는 무대 올라오기 전에 눈을 봤는데 눈이 딱 봐도 잠을 못 잔 눈인데 목이 나오려나 했는데
2: 목 잘 나왔잖아.
3: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소리가 그 뺑파 소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 자체를 본인화 시켜서 또 만들어서 갔잖아요. 그거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잘했어요, 진짜. 네.
0: 천재야, 천재.
4: 지금 우리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장르 좋다, 무대를 찢었다, 뒤집어 놨다,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 1색이었는데 과연 총점은 어떻게 될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총점을 공개합니다.
5: 나! 나!
4: 1500점 만점에 1470점을 받았습니다.
1: 너무 감사한 점수고 다른 무대에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들이 생겨서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4: 자, 이제 남은 건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잠시

0: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조선판 스타 결승. 다음 도전자 정초롱입니다.
2: 나의 원픽이에요.
1: 아름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참가자잖아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초롱입니다.

0: 찢었다. 역시 끝판왕들. 예, 예.
1: 찢었다, 아. 찢었어. 노래만 질리기만 하지 기교가 부족한 것 같아요.
2: 그 정서가 다 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3: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 좀 아쉽죠. 많이 아쉬워요.
0: 패자 부활판입니다.
4: 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소리에 더 집중을 해서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차이로 확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잘하는 걸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쏟아붓고 가야겠다.
5: 음악의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것 같이 굉장히 시원했던
0: 정초롱 씨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6: 결승 무대를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4: 다시 저의 길, 저의 자리로 돌아가자. 소리꾼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차분하고 또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최고야 최고.
8: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잘 안 와. 욕심도 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욕심이 막 1등에서 상금 욕심이 아니라 막 무대를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크니까 나를 그게 막 누르는 거야.
9: 엄마 아빠를 봐야 마음이 평안하지.
7: 네.
4: 모두 길을 주세요.
9: 뜨거운 길을.
4: 길을. 저는 음악을 하면서 힘들 때보다는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한테.
9: 제일

0: 무대에서 정말 환하게 웃기도 했고요.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주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결승은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너무 막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소리꾼의 정초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 멋있어.
1: 잘했냐? 아, 잘했냐?
0: 잘했어, 멋있어.
2: 오늘 뭐 특별한 무기 준비하신 거 있나요?
3: 전통으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 음악을 들려드릴 때에 혹시나 어렵고 너무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창작곡과 함께 춘향가 숙대머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4: 아, 숙대머리 좋아하는데.
3: 그래서 슬픈 곡을 들을 때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를 떠나서 심장이 저리는 듯하다 라는 느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화이팅!
1: Come on, girl! 화이팅!
6: 우승하고 싶고 우승할 자신도 있어요.
7: 폭포수 보컬의 소유자 정초롱!

다시 울음을째 꿈속에서도 이별 차로 떠나시던 도련님 뒷모습만 떠오르는

0: 구름이 안 없어지는데?
1: 자, 정철웅 씨 후회 없습니까?
2: 네,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1라운드 때부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이제 소리꾼의 딱 자리로 돌아가는 데에 이 마지막 무대가 저에게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철웅 씨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지금 공개합니다.
3: 전체적으로 다 높아.
1: 100점 만점 두 분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4: 그냥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슬픈 영화를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정말 흐트름 없이 그 한 곳만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국악으로 시작을 해서 편곡적인 부분이 바뀌었지만 초롱 씨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소리를 온전히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아, 정철웅 씨 마지막 무대인 게 너무 아쉬워요. 여기 조선 판정단에서. 왜냐면 다음에는 보려면 돈 내야 되거든요.
3: 맞아. 저는 너무 아쉬워요. 네,
5: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전 팬입니다.
2: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1: 철웅 씨 가족들이 오늘 철웅 씨 무대를 함께 지켜봤잖아요. 예, 더 든든한가요? 아니면 조금 더 부담스러운 면도 있나요?
2: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좋아요.
1: 예.
2: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제가 감정이 너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1: 아, 그렇죠.
6: 그리고, 네.
1: 아, 딸이 노래 부르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7: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했으면서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메이네요.
1: 아, 그래요. 어머님, 따님이 상당히 미인이신데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2: 그거 저희 아빠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부분은.
1: 아,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8: 제가 그 하여튼 생략하랍니다.
1: 어, 진짜 굉장히 민감하게.
2: 네, 제일 예민하세요.
1: 아, 받아들이시는군요. 자, 초롱 씨도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 말씀.
2: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음악하고 더 좋은 목소리로 노래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 무대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사랑합니다.
3: 부모 마음이 자식 안 나본 사람들은 몰라.
9: 그래.
1: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1500점 만점의 총점 공개합니다.
10: 1458점.
1: 1458점.
3: 이게 판정단에 많이 좌우되겠다.
1: 지금까지 정철웅 씨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1: 제1대 조선판 스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해선 이번 경연의 고지만 넘으면 됩니다. 다음 도전자는요. 김산옥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황홀한 고백을 전하러 왔습니다. 김산옥입니다.
1: 황홀한 고백을 선곡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11: 사실은 남편이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희망을 좀 주고자

0: 아,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난 병 간 지 지금 5일 됐거든요. 근데 이 무대를 남편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 무대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남편에 대한 예일 것 같아서. 제가 항상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남편이 도와주고 있는 듯한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해서 남편이 나가라고 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탑5 안에 제가 든 거예요. 꿈만 같고요. 진짜로 꿈만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음악을 정말 모든 걸 다 넣어서 열심히 한번 마지막 무대를 정말 멋지게 한번 장식해보고 싶습니다. 얼씨구.
1: 조선판스타 시작해서 이 무대에 올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딱 결승 무대만 남았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0: 아, 지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겠다.
2: 멘트까지 완벽해. 멋있다.
3: 그렇군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4: 신동엽 씨 다른 이유잖아요.
3: 예. 예.
4: 늘 마시던 소주. 예. 예.
3: 조선판스타에서 생긴 인연 홍주 씨.
2: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짜 판스타의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오늘은 김산옥이 주인공. 아, 앞으로 꽃길만 쭉 걷고 이제 웃음 가득한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산호가 파이팅!
5: 파이팅!
0: 남편하고 항상 같이 왔었는데 혼자 온 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는데 먹으려고 사갔던 음식도 있고 신었던 신발, 남편 약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애들이랑 여기 와서 수영하고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수영. 남편이 좋아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아해줬던 사람이 없다는 거. 이 무대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무대까지 왔잖아요. 이 무대도 오롯이 남편만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비웠어요.
3: 파워풀 보이스의 소리꾼 김산옥.

0: 김산옥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1: 아, 다 좋았어. 무대가 큰일 났어.
0: 점수를 눌러주세요. 점수를 눌러주세요.
1: 할 말이야.
0: 치타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저도 좀 걱정이 됐었는데,
2: 아, 뭐 때문에 눈물이 난 저도 저 어디 숨어 있는 이유겠죠. 정말 정말 나무 같은 느낌을 항상 주세요 저한테. 오늘은 그 나무의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게 그 그리움에 손을 뻗는 것 같기도 하다가, 네, 뭐 그랬습니다.
0: 점수가 다 집계가 됐습니다. 김산옥 씨의

0: 조선 탄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1: 야, 100점 맞네.
2: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야. 최저가 97점이야.
1: 야, 신영희 선생님 100점을 주셨네.
0: 100점을 준 분이 6명이나 됩니다.
3: 에, 김산옥 씨 소리는 뚝 떨어진 저음. 사실 어렵거든. 중저음을 아주 절절하게 잘 썼다는 표현이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점짜리 처음 쳐봤네 지금.
0: 네.
4: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5: 산옥님이 노래하실 때는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쭉 믿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도 무언가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내내 저도 오묘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4: 울지 마요. 내가 울 것 같아.
6: 보는 거 보니까 또 눈물 나.
4: 평소에 굉장히 냉정한 것 같고 되게 차가 보이는 인상인데 노래를 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슬픔과 이런 것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서 우리까지도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됐거든요. 그게 노래하는 사람의 어떤 힘이고 음악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무대였습니다.
0: 조선 판정단 총점 과연 몇 점일지 모두가 궁금해하실 텐데
7: 1등 가자.
0: 총점을 지금 공개합니다. 1485점. 예, 1500점 만점에 1485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4: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아직 1등 한 거 아닌데.
0: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 나중에 좀 머쓱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4: 아니 근데 이 상황들이 너무 꿈만 같아서요.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김산옥 씨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판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꾸밀 다음 도전자는 경로이탈입니다.
1: 와, 오래 기다렸어.
8: 저희는 국악을 조금 더 대중들에게 재밌고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퓨전 밴드 경로이탈입니다.
0: 경로이탈은 14개의 스타를 받았습니다.
8: 아쉽게 올스타는 못 받았지만 목표가 생겼달까? 이래서 자극도 조금 되고 경로이탈스러운 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두려운 건 사실인데 올스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0: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9: 우승을 하려면 밟아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8: 약간 내심 좋으면서 되게
9: 걱정이 크죠?
8: 네. 또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니까.
10: 저희의 치타니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거.
8: 1등의 명예를 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11: 아니 사실 경로이탈이 마지막 무대에 참 어울리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김산옥 씨가 앞전에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12: 저는 치타 언니가 울 줄 몰랐는데 앞에서
13: 그거는
11: 눈 아꼈어야지.
13: 무방비 상태였고 정말 누가 휴지 좀 줘라.
12: 믿었던 치타 언니가 너무 우셔가지고.
0: 네. 자, 경로이탈 네 번째 판에 이어 결승 최종 결판에서도 1위를 하자 뭐 서로 다짐을 했습니까?
12: 저희는 1등 할 겁니다.
0: 좋습니다.
8: 누군가 가슴을 후벼 판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서 흥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0: 했어. 잘했어.
1: 네. 어. 내가 1등 하면은 맛있는 거 쏠게.
0: 어, 잘해.
1: 소원을 말해 봐.
2: 우리의 소원은 1등. 예.
1: 여기까지 왔는데 해야죠.
3: 욕심 부리지 말고 저희는 1등이야.
1: 못 먹어도 꼬야.
4: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경로 이탈.
5: 오호.

0: 조선 팡스타에 제일 잘 어울려.
1: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눌러주세요.
0: 이거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잖아. 진짜 나 모르겠다.
1: 경로 이탈의 조선 판정단 개별 점수 공개합니다.
2: 일단은 우리 경로 이탈은 완벽한 원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보컬은 네, 베스트 중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3: 그런데다가 어느 늙으나 젊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대에 나가면 끼가 있어야 돼. 누가 봐주든가 마든가 가장 흥이 나서 구설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잘하고 쌍나팔 참말로 잘 놀아요. 잘 노네 무대에서. 아주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그리고 예. 잘 봤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조선 판정단 총점 공개합니다.
5: 10점 차이야?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치, 진짜.
1: 1475점. 어떻습니까?
4: 짧은 시간 안에 편곡을 하고 연출을 하고 무대를 만들면서 많이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말도 좀 예쁘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좀 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서 저희의 그 힘든 게 조금 많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1: 네.
4: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경로 이탈의 결승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참 잘 맞는다.
1: 100점, 100점, 100점, 100점 없어.
2: 아니, 이렇게 준비를 잘했었단 말이야?
3: 2021년 8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작된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판 스타.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판 쉬운 팀으로 시작을 해 이제 이 무대 위에 있는 다섯 팀만 살아남아 모든 결승 무대를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수 공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경이 어떤지.
1: 너무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희는 무사히 마쳤다는 거에 지금 이미 다들 너무 기쁜 상태로 1등을 못하더라도 큰 실망 없이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미우루 최종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정말 이렇게 쟁쟁한 소리꾼들 사이에 저희 미우루가 서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무대를 끝마치긴 했는데 우리가 진짜 했나? 아직도 좀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네 그런 마음입니다.
3: 네, 초롱 씨는 가장 잊지 못할 순간.
5: 저는 패자부활판 때.
6: 그랬겠지.
5: 저는 그때 정말 끝났어요. 저한테는 거기서.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웠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 네, 김산옥 씨. 그래도 좋은 꿈을 쭉 꾸고 지금 이제 깨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지금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4: 속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선판스타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술을 한 잔도 못 먹었어요.
7: 와, 절제, 절제.
4: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닭발에 서죠.
6: 닭발에다가.
3: 네. 자,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자 김산옥 씨의 예 말씀했습니다. 예. 자, 거꾸로 프로젝트.
8: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서 공부가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9: 또 아까 신영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국악인들이 다 한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니까 행복했었습니다.
3: 그래.
10: 아, 버릴 팀이 하나 없다. 버릴 팀이 하나 없어.
3: 이제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가 될지. 2000점 만점 중 1500점을 차지하는 조선 판정단의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 떨려.
3: 조선 판정단의 순위 공개합니다. 5위 1426점을 획득한 거꾸로 프로젝트. 4위 1458점을 획득한 정초롱. 3위

0: 1470점을 획득한 미우루. 2위 1475점을 획득한 경로이탈.
1: 진짜 별 차이 없다.
0: 1위 1485점을 획득한 김산호. 정말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점수가 10점입니다. 이제 시청자 판정단을 포함한 총점 공개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순위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500점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포함한 총점 공개.
1: 너무 떨려.
0: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의 주인공은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았습니다. 500점 만점에 360점.
1: 그러면 차이가 좀 나는데.
0: 시청자 판정단에게 360점을 받은 5위

0: 경로 이탈입니다. 1835점을 획득한 경로 이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판 스타 5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본인들 입장에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자,
1: 울지 마.
2: 저희는 무대 즐겼으니까, 그리고 저희 팀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방송으로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0: 자,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5위와 1점 차이가 났습니다.
3: 1점이요?
0: 총점 1836점. 시청자 판정단의 410점을 획득한 4위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청자 판정단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 끝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으로 해보자. 이 무대까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잘했어.
0: 남은 세 팀 중에 총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위는요. 시청자 판정단에게 400점을 획득했습니다. 1870점을 획득한 리우루. 자, 뭐
5: 안타깝다.
0: 3위도 대단합니다.
6: 사실 딱 3위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되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딱 중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무대를 준비했는데 진짜 3위를 하게 되어서 소원을 성취했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7: 최고!
0: 예, 처음 5위를 발표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었는데요. 그만큼 시청자 판정단 여러분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0: 두 명 남았습니다. 정철홍 씨, 김산옥 씨. 지금 정철홍 씨 부모님이 막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지켜보고 계시고요. 또 김산옥 씨의 친구분들이 역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1: 생각지도 못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산옥 씨.
2: 경로 이탈이 지금 점수를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첫 번째로 발표가 돼버리는 바람에 아 이거 진짜 모르는 거구나. 아 지금까지도 저는 아닐 거야. 지금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설마.
0: 정철홍 씨는 누가 일대 조선 판스타가 될 것 같아요?
1: 전 그 명예를 제가 정말 얻고 싶지만 산옥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2: 저도 명예를 정말 얻고 싶지만 초롱 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과연 상금 1억 원을 차지할 주인공 제1대 조선 판스타의 주인공 최후의 1위는 누가 될지 최종 우승자는 정철홍이 될지 김산옥이 될지 1위는 시청자 판정단에게 과연 몇 점을 받았을지 정철홍 씨와 김산옥 씨는 시청자 판정단 두 명 때문에 순위가 갈렸습니다.
3: 20점! 와.
0: 자, 단 두 명으로 순위가 갈렸습니다. 최종 우승자는

0: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순식간에 하게 됐을까요? 신영희 선생님께서 우승 상금 1억 원을 산옥 씨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축하합니다.
0: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후의 1인으로 등극한 소감 어떻습니까?
2: 아, 정말 이 1등 소감을 제가 말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도 안 했고, 아 근데 이게 진짜 꿈만 같기도 하고, 발표되는 순간 남편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걱정 마. 걱정 마. 나 제대로 일 냈고 앞으로 우리 두 딸 잘 키울 거야. 응원해줘. 잘할 거야.
0: 네.

0: 조금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짓 고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외침이 우리 대표팀을 달리게 합니다.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 모두의 함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팀 코리아입니다.

0: 뭔가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 마음 안에서 뭔가 울린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1: 사실 저희도 첼로랑 가야금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악기인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음악적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랑 의견이 비슷하고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 남산골 한옥마을 메인 무대에서 열리는 흥 페스티벌에 저희가 초청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3: 연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소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항상 야외 무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더 신경을 쓰게 되고.

0: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퓨전된 느낌. 아. 그래서 어떤 가야금하고 첼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게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1: 가야금의 선율이 정말 좋았고요. 첼로가 선으로 연주하지만 이렇게 리듬으로도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고 잘 어울리는 모습이 색다르고 좋았습니다.

0: 지금 원두 딱 좋은데?
1: 안 했잖아. 아, 나 저기.

0: 저는 2016년도에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클래식 음악만 하고 있었다가 거기 독일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연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가야금이란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영 씨 덕분에 이렇게 가야금을 2016년도에 알게 됐죠.
1: 내 음악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2016년에 베를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는 정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공안이라는 곡을 연주해보고 살을 덧붙이면서 아 이게 생각보다 첼로랑 가야금이 굉장히 소리가 잘 어울린다.

0: 저도 뭔가 욕심이 있고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뭔가 다시 한번 음악을 녹여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 전에 들어간 거부터?
2: 저는 약간 멜로디 부분을 맡는다면 챌린저자는 그 밑에 리프라던가 뭐 리듬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는 99% 즉흥 음악입니다. 약간 바람 소리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그 이 장면이 카우보이가 이제 약간 마지막 장면에 말을 이렇게 끌고 약간 뭔가 씁쓸한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만든 부분이에요.

가야금을 보면서 그 음색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걸 첼로로 계속 흉내를 내고 싶어서 그 뜯는 주법을 자꾸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또 타악기를 했다 보니까 몸통 두들기는 것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음색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고

진짜 순수하게 그런 분위기, 그 우리가 봤었던 자연? 자연의 그 그림? 자연의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았거든요.

0: 이제 많은 그 국악 창작 음악들이 기존의 음악을 이제 어렌지 편곡을 해서 들려주는 반면에 이들은 자기들의 악기 특성에 맞게 작창을 해서 새로운 그 음악을 들려준다는 걸 가장 또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한테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첼로 가야금은 앞으로 음악 외교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가서 저희 음악을 들려주고 한국 전통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음악과의 협업이라던가 또 다른 악기와의 협업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첼로 가야금의 소리는 잃지 않으면서 네,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타를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봄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0: 놀아 업고 놀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1: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요.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아,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스핀오프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정말 마지막으로 딱그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1: 네.
0: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1: 맞습니다.
0: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1: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0: 네.
1: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0: 네.
1: 트라우마였고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0: 네.
1: 그러지 못했지
0: 제가
1: 않습니까?
0: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1: 김준수 선생님이요.
0: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1: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0: 네.
1: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0: 네.
1: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0: 누구든 다
1: 들고요.
0: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0: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 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0: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1: 맞습니다.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0: 왜냐면
1: 있습니다.
0: 왜냐면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약간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0: 아니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1: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네.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0: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네.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1: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1: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0: 네.
1: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0: 네.
1: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1: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0: 네.
1: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에 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1: 건강하십시오.
0: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0: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1: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아!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채절개를 곱히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천칠백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지로구나.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3: 다 좋지.
2: 어하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3: 그러지.
2: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세월아 세

하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들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거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허드렁거리고 어지내 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도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찬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0: 네.
1: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1: 아니 그러니까
0: 급인데
1: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0: 네.
1: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1: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0: 네.
1: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좀. 그럼
0: 네.
1: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0: 네.
1: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0: 네.
1: 이렇게
0: 미쳤어.
1: 지금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0: 네.
1: 뭔가를 할때
0: 버틴다.
1: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0: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1: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0: 네.
1: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0: 네.
1: 아무래도 이게 경기민요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0: 네.
1: 제가 시작했을 때는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 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저는 사실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0: 네.
1: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0: 네.
1: 맡는 그 역할을 하는
0: 네.
1: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0: 네.
1: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0: 네.
1: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0: 가장
1: 내가 이렇다는데.
0: 나답게
1: 그러니까.
0: 나다운
1: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0: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1: 네,
0: 사실 또
1: 맞아요.
0: 쉽진 않아요.
1: 그저 용기가 필요하죠.
0: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0: 네.
1: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0: 네.
1: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0: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의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음희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1: 네. 그러니까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0: 맞아.
1: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0: 네, 맞아, 맞아.
1: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 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얼마 전에 관객을 만나셨잖아요.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1: 네.
0: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0: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1: 맞아요.
0: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네. 힘이
1: 맞아요.
0: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1: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0: 그게 정말 그 중요해요.
1: 익어가는 과정. 네.
0: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1: 네.
0: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해서 큰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1: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0: 그치.
1: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긴긴 밤만지새 노라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경제청조사가
1: 당신의 사업을 업!
2: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가 AI 인재교육 확대로
3: 혁신기 업!
4: 로봇 활용 데이터가 로봇 산업 지원 확대로
5: 자영 업!
0: 사업 데이터를 업하면
4: 내 경쟁력이 업됩니다. 2025년 기준 경제청조사

0: 2026년 고학중앙 정책 세미나 2부는 공교육 분야 고학교육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1부의 경우는 작년에 저희 고학원에서 했던 연구 영역 결과라고 하면 2부의 주제는 올해 저희 연구 영역의 주제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제로 올려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6월 5일 국악의 날이죠. 예, 이제 제정된 지 2년 됐고요. 그동안 여러 진통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 다 알렸거든요. 알리면서 느낀 건 우리 대학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현직 교사가 국악의 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이죠. 예. 모르는 게 물론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2년째밖에 안 됐으니까 많으신 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정되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 주제가 제가 교직에 몸담으면서 그리고 이제 거의 교대 교육만 26년째 하고 있는데 이 주제로 저는 평생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요. 오늘 공교육에서 국악교육이 어떻게 활성화될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거대 담론인데 우리 이동희 교수님이 어떻게 기조 발제를 해주실지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다 같이 듣겠습니다.
2: 네, 거대 담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큰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상당히 막막했었습니다. 저도 교사 생활을 포함해서 이제 공교육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몸담은 지 21년째가 됐는데 항상 어려운 지점 같아요. 왜 국악교육은 죄송합니다. 국악교육은 왜 이래왔을까? 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의 논의는 사실은 연구가 된 것은 아니고요. 공교육 분야에서 국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거대한 담론 안에 계략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 생태계에 대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한 2년 정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전통예술 생태계의 지형 변화를

네 가지 맥락으로 구분해 보자면 다 아시겠지만 시장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K-콘텐츠가 발달하면서 글로벌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많이 와닿던 디지털 기술의 기반, 플랫폼 확장 그리고 AI가 활성화되면서 이 기술 환경이 진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가 일부에서도 나왔지만 국악진흥법 제정과 같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학과의 통폐합 또는 전공자의 감소 같은 학력인구가 줄면서 이런 교육환경의 지형 변화도 있었죠. 옆에 보시면은 그 작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FGI랑 IDI를 했던 내용입니다. 현장 인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변화에 대해서 두렵다, 연결 고리가 붕괴됐다, 위기의 만성화, 흥미 유발 실패, 수동적 향유. 이렇게 잘 보시면은 긍정적인 단어는 잘 없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단어 위주로 되어 있고 부재되어 있다, 이수자 중심이다, 자생력이 약화되어 있다, 청년 유입이 저조되고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예술 종사자, 즉 저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예술 생태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전통예술 안 본다. 네, 문화예술 관람 의향률이 지난 10년간 반토막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문체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자면 문화예술 전 분야가 하락세를 이루는데 특히 연극, 전통예술, 문학은 절반 수준이다. 표를 보시면은 전통예술이 2016년에 10.8%에서 작년에 5.8%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혜택을 수혜를 본 것은 대중음악과 연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만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하락이 됐죠. 자, 그렇다면 전통예술 생태계가 왜 이러한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이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 얘기할 때 진입 단계 그리고 창작과 전승의 단계, 유통과 소비의 단계, 향유의 단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먼저 진입은 교육이죠. 교육 같은 경우는 전공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괴리가 나타나고 현장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창작, 전승 부분은 질적 저하 및 획일화 그리고 공공지원금의 과의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안 되어 있다, 못하고 있다, 엄두를 못 낸다. 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유통과 소비 또한 가치 사슬이 단절되어 있고 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금전이 오고 가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향유하는 집단 또한 단발적 경험에 그치고 재생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만남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유초등 시기에 형성된 정서와 경험은 평생의 예술적 자산이 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어르신들도 국거리와 세마치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배웠기 때문이죠. 단소 잘 못 불어도 단소가 뭔지 중인무왕태는 알고 있습니다. 다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기능 전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뿌리로서 기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경험이 향후 창작, 향유,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통예술 생태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출발점이자 또한 종착점이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공교육이죠. 공교육은 가장 보편적인 문화예술 경험의 장입니다. 누리과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총 12년의 공교육을 누구나 누리게 되고요. 누리과정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보편타당한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국악교육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국악 향유 기반은 생애 초기 경험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생애 초기 경험이 장기적인 문화 감수성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은 전공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전공을 하는 모두에게 시민 기반 확대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학생들이 국악의 첫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국악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공문화 기반 형성의 문제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면 오늘날의 국악교육의 현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교육과정, 물론 교육과정 많이 정리가 됐고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시의성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인구가 감소됐고 전공자층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다 너무 잘 아실 텐데 전공자의 축소 이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국악고등학교와 전통예술고등학교의 경쟁률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절대 2대1을 넘지 않습니다. 거의 1대1에 가까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전공자층이 축소가 되면서 인력 양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업 실수와 교원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그리고 콘텐츠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르칠 만한 학교 현장에서의 운영 여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공교육 내의 국악교육은 왜 생태계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현행 국가교육과정과 교원 양성 선발체계는 국악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가, 학교 현장의 국악교육 실행을 바로막는 인프라와 지원체계의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공교육 중심의 국악교육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본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교육 현장의 운영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성공 모델을 구축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 정책 제안 및 범부처 거버넌스 협력 기반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범주는 총 16개의 항목으로 구분했고요. 이것을 3개의 범주로 나눴는데요. 현황 분석에서는 국악진흥법, 교육과정, 교원 양성 단계, 교원 선발 단계, 현장 연수 단계, 현장 교육 인프라, 이해관계자 인프라, 전공교육 및 대학교육, 공공기관의 학령기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총 9가지 영역으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에 우수 사례의 경우는 국내 우수 사례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한 양성 제도 연구 그리고 서구권의 공교육 안에서 이 전문 예술 단체와 어떻게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했던 내용의 결과물이고요. 전통예술 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해서 올해 1월에 학술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관련된 논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항목을 연구를 해야 될지를 고민했을 때 다양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열심히 다 뒤져봤습니다. 뒤져봐서 최대한 최근 순으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국악진흥법, 교육과정, 교원 양성, 선발 현장 연수, 그리고 현장 교육 인프라와 이해관계자 인식, 그리고 전공교육 및 대학교육, 공공기관 교육 프로그램, 기타 방향성 및 동향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자, 기존 연구를 분석해보면 교육과정, 교원 양성, 정책, 인식, 전승, 향유 등 개별 영역 중심으로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에서 국악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쭉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 같은 현장 이해 관계자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 연구는 존재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공교육 환경에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 연구는 그래서 공교육, 국악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기존의 가치 및 담론 중심 연구를 넘어서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실제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과 한계를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현장 관계자 대상의 인식 조사를 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을 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추진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내용을 연구할 것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국악진흥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정 주요 내용을 보면은 다 항목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그리고 국악문화산업의 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 같은 내용이 있고요.

마번 항목을 보면은 국악원은 국악의 조사, 정책 연구, 국악 교육 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악진흥법에서 이 국악 교육과 연관 지역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인데요. 제1항을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것. 그리고 2항을 보면은 문체부 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항목에 보면은 국가 지자체 공기관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후에 각 시도에서 이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악진흥법의 내용들을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으나 사실은 우후죽순이에요. 이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잘 되어 있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연계한 실질적 이행체계 정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한 국악진흥 관련 조례 및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국악진흥법 제9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연구 방향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옆에 사진은 아시는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경환 박사님도 계신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국악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다 아실 겁니다. 2022년 12월 22일에 행정고시가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죠. 생활화라고 되어 있던 영역을 연주, 감상, 창작으로 재별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생활화에 있던 국악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서 성취 기준 하나로 국악의 국가무형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같은 하나의 성취 기준을 넣어놓게 됐습니다.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은 공교육에서 이 나이스에 입력하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이 명문화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악요소표라고 해서 각 학년군별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국악 개념이 있고 서양음악도 포함입니다만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삭제가 되면서 또 한 번 이야기가 있었고 이것은 그대로 2015와 똑같이 유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당연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 국악계 내부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의 객관화와 체계화를 위한 국악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에 국악 관련 성취 기준과 음악 요소의 위계를 분석하고 학습 요소를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국악 관련 내용의 객관성,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언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원 양성 단계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진행했던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국악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현황 및 정책 과제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 내용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사대 음악교육과의 국악전공 교수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국악을 너무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초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 국악의 비중은 40% 정도가 되고 중고등학교는 30% 정도가 되는데요. 오른쪽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전국 교대의 필수 음악 관련 시수 중 국악 관련 시수를 정리해놓은 내용인데 20%도 되지 않는 15%, 17%밖에 되지 않거나 대부분의 학교가 20% 선에서 국악 관련 시수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대 중고등학교 교육은 더 심각합니다. 오른쪽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의 강의수 비율을 보면은 서양음악 85%, 국악 15%인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실제로 저렇게 학습을 하고 난 예비교사들이 교사가 되고 난 후에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의 퍼센트만큼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쟁점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내용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양성 교육과정 모색이 필요하고 전국 교대 및 4대 음악교육관의 국악 교과목 이수 현황과 실기 교육의 적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 선발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용고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초등 임용고사 2025-2024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제가 2025부터 2023까지의 내용을 중등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임용고사에 대해서는 참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말이 참 많아요. 임용고사가 과연 공교육과 잘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하죠. 국악교육의 공교육 내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중등 임용고사 내 국악 관련 평가 내용과 변별 체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잘 됐다 못됐다라는 것을 따진다기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간 초중등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내 국악 관련 문항 분석 및 변별성 그리고 네, 공교육과 연계성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것 같은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 적정성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과 잘 연계될 수 있는가. 임용고사 문제가 학교 현장과 괴리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예비초등교원과 중등음악교원의 국악 교수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용시험 개선 방향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연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교육부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국악이라는 키워드를 쳐봤더니 마이크로 러닝,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 영상 콘텐츠로 10건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근데 국악이 그게 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저 모습은, 저 캡처는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이 국악 아카데미의 교사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좌가 있는지를 검색했는데 단 한 건도 검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장 연수에서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시도교육청 그리고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악원 포함 국악직무연수가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단발성 또는 체험형 연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음악교사 대상의 심화 국악연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국악원이나 국악 관련 공기관, 학회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부족합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최근에 국립부산국악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련된 연수들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 교원 대상 국악교양연수도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국악교육의 현장 실행을 위해서 교원 대상 국악연수체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 시도교육청 산하부터 교육연수원 내에서 국악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참여율 만족도, 현장교사 수요 등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교육 인프라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의 화면은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수업 전략 방안 마련, 그리고 그 왼쪽에는 최신의 디지털 음악식 환경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평가 방법에 보시면은 빨간색입니다. 음악 공학적 도구 및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평가 전략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장에서 원하는 것은 디지털, 그다음에 음악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 그리고 전통적으로 악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한 상황인데요. 또한 오른쪽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등장한 고등학교 선택교과의 이름입니다. 음악과 미디어라는 과목이 아예 있습니다. 음악과 미디어라는 과목에서는 이렇게 디지털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국악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국악기 전용 공간, 그다음 콘텐츠 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국악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입니다. 국악교육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고 그리고 국악교육 분야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과 정규 교육과정 간의 연계 운영 개선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공교육 및 대학교육 조사입니다. 중등 및 대학 단계의 국악 전공 교육은 전문 국악 인력 양성의 기반이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국악 전공 교육 운영 현황도 분석해서 학교 급 간 연계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국립국악원에서 2026년에 청소년 대상으로 만든 국악 교육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총 10개가 검색이 됐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국악원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현재 운영되는 공공기관 학령기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있긴 하지만 체험과 향유 중심 사업 비중이 많아서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장기적 국악교육 생태계와 연결 구조 분석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국악원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므로 이제 국악원에서 중심이 돼서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수사례 분석입니다.
이제 국내 영역별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국악교육 관련 제도, 교원 양성, 교원 선발, 역량 강화, 현장 교육, 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각각 분야에 대해서 우수 사례들을 도출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 교원 양성 및 제도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이제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그 옆 국가들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 2022 교육과정 표준에서의 음악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2017 일본 학습 지도 이령 음악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다 그 전통 음악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중국의 음악 교과서죠. 중국 1, 2학년 음악 교과서인데 이렇게 그 전통 음악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일본의 음악 교과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와라베우타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그 접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또한 자국의 전통 음악을 공교육에서 필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교원 양성 과정 및 제도를 구축하고 있겠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 등의 전통 음악 교육 운영 체계와 교원 양성 및 제도적 지원 우수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 교육의 정책 그리고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개선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내용은 서구권 공교육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협업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영국의 아츠 카운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미국 링컨 센터 에듀케이션, 그 다음 미국 카네기 홀 인게이지스인데요. 이 내용들은 그 전문예술단체, 각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대표적인 전문예술단체가 공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하는지에 대한 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런 파트너십 모델이 서구권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구권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운영 사례를 분석해서 공교육과 전문예술단체 간 협력 기반의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 시사점을 도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인데요. 정책 제안은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 개선, 교원 양성, 선발 역량 강화 등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행 체계 및 추진 주체 간의 협력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국악 필수학습 요소 그리고 실기교수법 중심의 국악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국악진흥법 시행령 내에 교육 관련 세부 지침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단기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 운영 방식, 정책 과제를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악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국악교육 생태계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공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가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교대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국악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네, 편견이 없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아빠가 국악 전공자라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왔어. 너무 재밌었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둘째가 누리과정에서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닐 때 설장구를 배웠다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막 구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제가 국악 전공자라고 국악을 막 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배워온 것들. 첫째도 국악 선생님이 이런저런 거 알려줬는데 너무 재밌어서 하면서 막 불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교육을 받아온 친구들이 대학에 왔고 교대에 왔고 사대에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 같은 국악 전공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기존의 단편적 사업 중심 접근을 넘어서 공교육, 국악교육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현황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국악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고요. 향후에는 국악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 학교 그리고 전문예술단체 간의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공교육 내에서의 국악교육을 기반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 향유 교육, 시민문화교육 또는 전공자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담겠지만 디지털과 관련한 AI, 에듀테크 기반 국악 교육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국악 교육의 활성화는 전통예술의 보조를 넘어서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0: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늘어놓은 이것들이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정말 재원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몇달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서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국악원에 비롯해서 학교, 각 지자체, 그리고 교사 개개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잘 마련해 볼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진짜 엄청나네요. 뭐 본인은 장황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어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우리들한테 귀에 또 쏙쏙 와닿게 미리 서두에 이런 게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은 그 연구자님께 이런저런 또 제안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22년을 그 이후로 우리 국악교육이 엄청 많이 연구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들을 때는 너무 속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잘 되고 있는 것보다 잘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많이 속상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아 그래 이런 것도 생겼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30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토론할 때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딱 하나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다 같이 교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대 다니는 동안 특히 또 사대 다니는 동안 배우지 못한 거 전혀 저도 가르쳐보지 못한 게 임용고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픈 현실이에요. 소금 가르칠 시간 없어요. 최근에 소금 문제가 초등에서는 두 번이나 나왔는데 소금 지도하는 학교 저기 이동희 교수님 근무하시는 경인교대 외에는요. 소금 거의 못 지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시험에 내요. 이게 지금 교대 4대의 교육과정의 문제점이라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토론 이제 정리하면서 토론자들이 나와서 엄청난 많은 거의 발제보다도 더 심각한 얘기들을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조 발제 너무너무 잘해주신 이동희 선생님 크게 박수 쳐주시면서. 자, 이제 기조 발제에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건데요. 아까 1부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토론문인지 또 새로운 얘기들인지 2부는 확실하게 이거에 대한 토론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다섯 분 모신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국악원에서 적절하신 분들을 다 섭외를 하셔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다양한 토론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그러면 김경태 교수님이시네요. 춘천교육대학교의 음악교육과에 재직하고 계신 김경태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춘천교육대학교 김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자, 특히 초등교육, 초등교사 교육의 시각으로 본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발표해 주신 이동희 교수님의 발표에 특히 우리 공교육 분야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특히 공교육이 가장 보편적인 문화예술의 경험장이고 국악 향유 기반이 생애 초기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국거리 장단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그 장단 지도하기 전에 구음으로 알고 있는 장단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은 덩기덕 쿵더러는 못하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생애 초기 경험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초등학교 국악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교육과정, 교육 콘텐츠, 현장 연수와 관련된 현재 국악교육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입니다. 사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저희 여기 일주일 빌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좀 줄이고 줄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음악 요소표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음악 요소표 반드시 배워야 될 음악 요소들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 교육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음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글로 음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음악을 함으로써 그 심미적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1부에서 어린이 추타대

0: 발표해 주신 서울문화재단 그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학생들의 100%가 그 수업에 만족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국악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경험을 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악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제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서 국악의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교육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시기에는 국악을 지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직접 음악 활동을 수행하며 경험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학습자, 그 음악교육에서의 생애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음악 요소표에서 현재는 되게 대강화되어 있거든요. 요즘에 교육과정이 대강화하는 이제 흐름이잖아요. 하지만 음악교육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의 교육과정이 대강화되고 있지만 보다 위계적으로 음악교육 그 내용표들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초 단계인 장단, 장단의 새, 말붙임 현행으로 유지하되 식임새와 토리 같은 요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위계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학년군별 장단 구성에 대한 협의 역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07 개정 때는 중모리가 우리 그 중학교 때 나왔었고요. 근데 공부로 가니까 또 중모리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22 개정에서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중모리를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그 환경 그리고 제시된 장단이 만약에 07 개정 때도 중모리가 중학교 과정에 있었다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계성 있게 지금까지 진행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장이 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악교육 전문가들이 그리고 국악 내용 전문가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성장 단계에 적합한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적으로 음악을 배울 뿐 아니라 국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아름다움을 경험을 하는 요소들이 좀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교육 목적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지금 3년차 내년까지 4년간 국악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콘텐츠가 교육용 콘텐츠라면 교육용에 맞는 콘텐츠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으로는 일반적으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래서 그 중요한 가장 첫 단계는 바로 교육 대상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콘텐츠 사용 이후 기대되는 이상적인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로서 학생들이 이 정도의 성과를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야 된다는 이상적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실제 이것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현재 상태 우리의 이상과 그 상태의 갭을 찾아보고 그 갭을 어떻게 메꿔나가는지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 이것을 누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대체로 콘텐츠 개발은 팀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팀 단위 안에서는 그 전국에 있는 대규모의 객관적인 사용자 분석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용 콘텐츠 개발할 때는 수행하는 단체, 예를 들어 국립국악원에서 대규모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 분석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이상적인 목표를 우리가 제시를 하지만 그 단계를 줄여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음악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콘텐츠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업에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콘텐츠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사용하죠? 네, 왜냐하면 음악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요즘엔 이제 그 어떤 미디어 형식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수업 지도와 수업 흐름도 활용 예시 등이 같이 제시된다면 훨씬 더 지금 만들어진 높은 수준의 콘텐츠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국악 연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학원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국악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그 수업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대치타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피리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피리를 매 시간 리코더 수업과 연계해서 두 달 동안 수업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사가 국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학생들에게 오롯이 전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연수에는 일정 연수, 직무 연수, 지역 연구회 연수, 교육단체 및 예술단체 연수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근데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모든 교과를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의 바다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악 혹은 국악, 특히 국악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국악을 잘 선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AI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I 연수가 물밀듯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사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국악 연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혜 교수님께서도 그 연수 예시 좀 보여주셨잖아요. 3년 전에 국악원에서 그런 그 연수 관련된 분석한 연구를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때 다른 음악, 그러니까 국악 그리고 음악, 서양 음악 그리고 다른 교과들의 연수를 비교했을 때 이게 교육용 콘텐츠인지 그냥 연주만 올려놓은 콘텐츠인지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텐츠들은 어떤 교육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악을 주제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콘텐츠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립국악원에서는 그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또한 국립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교사들에게는 매력 만점 그리고 신뢰도 100%의 콘텐츠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조금 더 포장을 잘해서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들로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는 국악 실기, 국악 창작, 뭐 국악 감상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실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활용, 다른 교과와 융합 이런 콘텐츠들이 개발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교사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또 역시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국립국악원에서는 오프라인 연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에 지금 이제 국립국악원 기관들이 있잖아요. 각 기관에서 교사 연수들만 활발하게 되더라도 교사들의 국악에 대한 역량 높아질 것이고 국악을 경험했을 때 그 느끼는 심미적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공감하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요. 뭐 제가 불과 지난주에 저도 부산에서 부설 초등학교에서 대표 수업을 하는 게 있어요. 교사가. 와, 그 선생님이 종묘절약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그 지도한 서로 공유하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냐고 같이 공유하자고 막 모든 선생님들이 그분한테 자료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말 너무 교과목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료에 대한 그 목마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초등 교사 교육의 관점에서 정말 아주 귀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유선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실 건데 대학 자유라의 차단당한 교사대 국악교육 22년 저랑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뜨겁게 그 한 해를 달궜는데요. 저랑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접점이 많고 철학도 비슷한데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셔갖고 발표하신다 PPT까지 오늘 준비해갖고 오셨대요. 우리 유선미 교수님 큰 박수로 귀중한 얘기 들어봅시다.
2: 네.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 활성화 전략 연구에 착수하신 거를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국악의 첫 경험이 국악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초중등학교 국악교육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 소양 교육 기관인 초중등학교에서 국악 교육이 잘 실현되기를 너무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에서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제안할까 합니다. 2022년 개정 음악과 교육 과정에 국악과 음악이라는 법주를 저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서양 음악과 국악이 반반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음악 요소를 보면 음악의 보편성, 서양음악하고 국악이 공통된 게 4개고 음악의 교율성이 국악이 7개, 서양음악이 5개, 국악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음악의 보편성을 다 서양음악에서 서양음악 제재곡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보면은 연주, 감상, 창작 영역 3개 영역에 걸쳐서 13개 성취 기준이 있는데 국악은 100%가 있고요. 서양음악은 12개, 92%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굉장히 잘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될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실질적 변화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초등학교하고 달리 필수 기본 이수 과목이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기본 이수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창, 합주지도, 음악교육론 전공실기 다 서양음악 쪽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사대 음악교육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관련 과목 비중과 이수체계에는 개정이 이루어졌을까요? 교육과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면 교사 자격을 위한 세부 기준, 기본 이수 과목을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23년에 교육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돼야 됐고 24년에는 사범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교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피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고등교육법, 무형유산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국악교육과 관련된 글을 다 긁어모아서 교육부 감사과, 대통령 민원실, 문체부 문화정책관, 정통문화과에 민원을 넣습니다. 제가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서 국악교육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그 등이 기본 이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이거는 국가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이 연계되어야 된다는 점을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안에서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이 얼마나 대학 내부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지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걸 안 받아들였던 이유가 서양음악 3명, 국악 저 1명 그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대학 학과에서 협의를 못하면 교육 과정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공문이 내려오니까 본부에서 중재를 해줘서 바꾸는 과정에 기자 도움을 받아서 압력도 넣고 막 협박도 하고 이래가면서 교육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교원 양성기관에서 국악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악교육과정에서 국악의 비중만 명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이 국가교육과정의 방향과 종합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과 최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국민의 기본 소양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그냥 대학 자율화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대학 내부의 전공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초중등학교에서 어떤 음악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와 직접 연관되는 공적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이를 실행할 교사를 길러내는 교원 양성 체계가 함께 바뀌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국악교육 활성화는 선언적

0: 수준에 불과합니다. 교육부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어떻게 점검하며 어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느냐는 공교육 국악교육의 활성화의 출발점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 기관이 학교 교육 과정의 방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 기준 점검 체계 그리고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국악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제가 세 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초중고 음악과 교육 과정과 교원 양성 교육 과정의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번 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 전략과 대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음악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국악교육 전문성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입니다. 그래서 국악교육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 교과서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교과서 집필질 구성과 개발 과정에서 국악교육 전문성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진이 8명에서 10명까지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국악 집필진은 한두 명입니다. 세 번째는 교사 임용시험의 점검입니다. 제가 교육부에 22년, 24년에 민원을 어마무시하게 넣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2차 시험이 문제거든요. 1차는 평가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40% 이상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50% 가까이 보여요. 1차는. 근데 2차는 교육청 자율에 맡겨놓습니다. 교육청에 일하는 분이 서양음악 성향이 강하면 국악을 1도, 경남교육청은 국악을 하나도 안 봤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민원 넣고 장구치며 가창하기가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이번 연구에서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국악교육 활성화의 핵심은 국가 교육과정을 실행할 교사를 어떻게 양성하고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가르치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가 거기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이 연결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 지원하느냐가 공교육 국악교육 활성화의 출발점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사 교육이 잘 못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원 양성 대학, 즉 교대 사대에서 그 전공 교수, 즉 머릿수대로 저희가만 해도 저 혼자 국악 나머지 3명 사범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공만 가르쳐요. 학생들이 뭘 원하고 교과서에 무엇이 있고 교육과정에 뭐가 있는지는 하나도 그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교대나 사범대나 자기 전공만 가르치면 끝.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 8명이었거든요. 7분이 자기 전공 가르치세요. 그냥 교과서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런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세월이 벌써 10년, 20년 계속 이런 걸 우리는 악순환의 구조라고 하죠. 그리고 음악하면 여전히 저희도 이제 바로 강사 또 채용해야 된다고 학과에 했는데요. 음악과 교육론 강사 채용해야 돼요. 음악과 교육론이면 거기 국악, 양악 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 그냥 주구장창 양학교육만 하는 사람 뽑아대는 거예요. 저도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되게 정말 멋있게 PPT 만드셨지만 그 안에는 단순하다는 거. 교대 사대에서 자기 전공만 가르친다는 거.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 아무리 교육과정에 명시해놔도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거 한 줄로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전

0: 이구슬 선생님이 딱 보면 이름만 들으면 다 여자인 줄 아시는데요. 진짜 이분도 정책 설계자의 입장에서 우리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또 맞이하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 교육 콘텐츠 정책과의 전구슬입니다. 유소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교육부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엉덩이에 들썩들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는 게 맞나 안 맞나부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문체부는 안 온다고 한 것 같고 그래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서 몇 마디 말씀드리고 또 저도 배우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뭐 교육과정이나 뭐 다른 교원 양성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인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 16년 그리고 교육부에서 8년 근무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단소 처음 들어왔습니다. 이미 저는 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사물놀이도 배우고 대금도 배우고 해서 단소는 쉽게 배웠지만 그때 이후로 단소 사물놀이를 배웠던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 지금의 BTS가 되고 블랙핑크가 되어서 K컬처를 많이 떨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내용들이 자양분이 돼서 더 나은 미래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읽으면서 몇 가지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정책, 교과서 정책, 국제교육 정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에 무게 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발제 자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초등음악 교과서 내에 국악 비중이 40%에 달하는 반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 국악 시수 비율은 학교에 따라 15에서 50%까지 편차가 크고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국악이 수록되어 있지만 정작 국악을 포함한 음악 수업을 수행할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오늘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에 교대 졸업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이 문제는 똑같이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오랫동안 국악 수업 질 제고에 기여해왔지만 국악 전문가가 수업을 전담하는 방식이 지속되면서 정규 교사가 국악을 직접 배울 기회가 점차 줄어든 흐름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발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는 단절된 생태계 구조의 한 단면입니다. 학교에서 국악 경험이 향후 창작자, 향유자, 매개자로 성장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예술 강사가 수업을 대신하는 구조에서 교사와 함께 역량을 쌓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만큼 교육과정 안에서 국가교육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려면 국립국악원, 문체부, 교육부, 국교위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매년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쓰는 시기가 되면 음악 안에서 서양음악과 국악, 사회 안에서 일반사회 역사, 지리, 과학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집니다. 역사교육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중요해서 수업 좀 느리면 일반사회에서 바로 이제 반기를 들고 이야기합니다.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가로서 국악교육 중요한 걸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한 명을 설득시키는 것보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또 다른 일반 교육 행정가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국악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나는 덜 배웠구나 더 배워야겠다 이런 인식 제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참고 사례도 보면은 발제에서 소개된 일본은 1학년 때부터 일본의 노래와 전통 타악기를 교과서에 담고 중국은 매학기 소수민족 민가와 민속악기 감상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국 음악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교원 양성 단계부터 전통음악 실기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이유도 예술기관이 학교 수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와 교사가 함께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예술 강사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도 측면에서 국악진흥법의 교육 분야 이행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립국악원, 문체부, 교육부, 국교위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국악 성취 기준의 학교 급별 위계를 다듬고 타 교과와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에 국악 관련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현장에 충분히 보급한다면 국악 지도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도 음악 시간 외에 국악 요소

0: 를 더 수업에 더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에서도 국악진흥법 제9조 이행과제 도출과 국교인의 국악성취 기준의 위계 분석을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연구가 구체적인 협의 채널 구성 방안까지 담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원 양성과 선발 단계에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립국악원의 표준 강의 모듈을 교원 양성 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고민해 보았고요.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원 양성 기관의 평가 지표에 국악 관련 교과목 운영 현황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그리고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양성기관 교육과정 간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 때문에 어떤 대학은 뭐 그렇게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대학이 있는데 제재를 할수 없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떤 통제와 자유를 같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국정교과서 있고 인정교과서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아마 어떤 자율성이 기반해서 정책을 수행했는데 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재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와 관련해서는 콘텐츠의 부족보다는 교사가 참여할 제도적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발제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의 국악 오프라인 강좌는 찾아보기 어렵고 온라인 과정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국악 아카데미 콘텐츠를 시도교육청 직무연수 학점으로 공식 인정하도록 관계기관 간의 협약을 추진하고 예술강사 수업 시수의 일부를 교사연수 시간으로 편성하여 직무연수로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면 별도 예산 없이도 연수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악예술강사 이분들이 걸어다니는 국악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 인근의 여러 학교를 묶어서 선생님들을 국악 연수를 시킨다면 선생님들 멀리 가기 불편하신 분들은 학교 안에서 예술 강사 왔을 때 같이 한두 시간 배울 수 있고요. 요즘에 또 토요일 뭐 한두 시간짜리 국악이 아니더라도 정책 연수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디스쿨이나 그런 데서 많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사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무료로 연수를 제공하는 기관이 꽤 있습니다. 뭐 저작권위원회라든지 오늘 제가 들어가 보니까 BMW에서 환경교육한다고 무료 연수 올라왔습니다. 거기도 국립국악원이 직무연수 뭐 15시간이나 5시간짜리를 만들어서 17개 시도교육청에 무료로 좀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연수를 듣지 않더라도 아 연수 중에 국악 연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접근할 수 있고 실제 그걸 들으면서 전문성도 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더 오프라인 연수도 찾아가고 제가 예전에는 남도 국악원 가서 심화 연수도 2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미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악원에서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추진 주체 간의 공식적인 협력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의 틀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원 정책과 같은 굵직한 사안이 공론화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하면 각 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국립국악원 문체부 교육부 국교위가 평소에도 서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공교육 현장의 국악교육은 보다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가 이 소통의 첫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공교육과 직접적인 관련된 건 아닌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해외 순방을 많이 가면서 뭐 방산이나 우주산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K컬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KCT를 만든다든지. 근데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보면 그 안에 K컬처에 뭐 K식품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드라마, 영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대중가요까지 들어가 있고요. 근데 국악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문체부도 KCT 안에 K컬처를 고민할 때 우리 국악을 거기에 꼭 포함해서 국립국악원이 거기서 작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국악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자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쓰신 글 중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평소에도 서로 얘기를 잘 듣고 목소리를 함께 듣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제가 국교위원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의견이 서로 달라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0: 다른 게참 어렵다는 거, 예, 실제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요, 정책 실행자의 시각으로 본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신 이경원 박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아무래도 교육과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후속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또 교과서 검정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초중등 임용 사업을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토론을 요구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제 생각에 정책 실행 관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국악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제도적 학술적 기반이 학교 현장의 수업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문은 국악교육이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교육과정 실행, 교원 전문성 발달 경로, 학교 지원 체계라는 세 축으로 점검하고 정책 실행자의 시각에서 주요 실행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이제 교육과정 안착의 문제로 봤고요. 국악 내용이 있다는 것과 국악교육이 실행된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점을 저는 이제 첫 번째 쟁점으로 봤습니다. 정책 실행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 문서에 국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 현장의 실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즉, 교육과정의 명시와 교육과정 실행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성취 기준에 국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교사가 이를 어떤 수준과 범위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둘째,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에서 국악 내용이 제한적으로 제시되거나 활동 중심으로만 다루어질 경우 국악교육은 일회적 체험 활동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예시와 수업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교사는 국악 관련 성취 기준을 실제 수업과 평가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행 관점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실행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검정, 수업 평가 자료 개발, 교원 연수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국악 관련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수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성취 기준 해설, 교과서 내용 구성, 수업 자료 평가 예시, 교원 연수 내용이 동일한 방향 속에서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쟁점으로 본 것은 교원 전문성의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교원 양성 선발 연수가 분절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제도가 아니라 교원의 국악교육 전문성이 형성되고 확인되며 심화되는 하나의 경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는 국악교육의 기초 역량이 형성됩니다. 임용시험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국악교육 전문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원 연수는 실제 수업 실행 역량을 심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 양성, 교원 선발, 교원 연수를 분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단계가 국악교육 전문성 발달 경로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제도적인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는 국악교육 관련 내용이 교원 양성 교육과정 안에서 안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초등교원 양성 과정에서 국악 관련 교과목의 개설 여부, 이수 학점, 수업 시수, 교수 인력 등은 양성 기관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는 예비교사 교육 단계에서 국악교육 전문성의 기초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표시 과목 음악의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현행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준은 2008년에 발표된 이후 장기간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 그리고 최근 음악교육 및 국악교육의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 내용학 영역에서는 국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교과 교육학 영역에서는 국악 교육의 교수학습 평가 교육과정 해석과 관련된 내용 요소가 독립적으로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75쪽의 표 1의 내용을 보시면은 알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악 교육 전문성을 단순한 국악 지식의 측정이 아니라 수업 실행 역량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직 교원 연수 단계에서는 국악과 관련 연수가 실제 수업 실행 역량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단순한 국악 체험이나 공연 감상 중심 연수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육 과정을 해석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악기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0: 여전히 국악교육 인프라가 학교별 여건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학교 지원 체계는 국악교육의 국악 교육과정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학습 경험으로 구현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하지만 국악교육 인프라 구축이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노력에만 의존할 경우 지역 학교 교사의 여건에 따라서 실행 수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국악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실제 국악학습 경험은 학교별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우수 학교 사례 이런 것들을 발표를 많이 하고 그런 학교들을 많이 격려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 우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수 학교를 만드는 그 담당 국악 선생님은 얼마나 영혼을 갈아 넣으셨을까. 근데 그게 그 학교만의 우수 사례가 아니라 그 지역이나 아니면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례는 그 선생님이 그냥 봉사하고 희생한 그만큼의 사례밖에는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행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단순한 인프라 부족만이 아니라 지원 수단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악교육 활성화 정책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실행 여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악기와 자료 보급, 관리 체계,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지역 국악기관과의 연계, 교원 연수 접근성 등을 포함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때 국악교육은 특정 교사의 열정이나 개별 학교의 여건에 의존하지 않고 공교육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쟁점에 따라서 이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실행 지원형 국악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아까 이제 이동희 교수님 발표문에서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이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 실행 지원 자료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교과형 도서 개발 검정, 수업 평가 자료 보급, 교원수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좋았던 점은 아까 장황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장황한 것들이 한 프로젝트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기적 연결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희망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취기준별 국악 관련 내용 해설, 학년군별 국악학습 경험의 계열, 그 다음에 수업 예시와 평가 예시, 국악기 디지털 자료 활용 방안, 학교급별 기본 실행 요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쟁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원 양성, 선발, 연수를 잇는 전문성 발달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교육 활성화의 핵심 조건 중 하나는 교원의 전문성입니다. 하지만 이 전문성은 단기간의 연수만으로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예비교사 교육, 교원 임용, 현직 교원 연수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될 때 국악교육 전문성은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 국악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국악교육 활성화는 중앙 차원의 정책 수립만으로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국악 관련 공공기관, 지역예술단체, 학교가 연결되는 지역 기반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의 국악연수 운영 현황, 지역별 편차, 국립국악원 및 국악 관련 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국악교육 자원, 전문 인력 연수 프로그램, 수업 자료, 체험 공간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국악교육 활성화는 실행체계의 정합성에 달려있다고 보입니다.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 활성화는 특정 교과 내용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 음악의 소리, 장단, 표현 방식, 문화적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며 국악이 공공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으로서 다음 세대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책 실행자의 관점에서 공교육 분야 국악교육 활성화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악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실행, 교원 전문성 발달, 학교 지원 체계라는 실행 단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악교육 활성화 정책이 학교 교육의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와닿는.

0: 옛날에는 국악의 비율 높이는 거에만 우리가 몇 년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나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국악 교육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실행 체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교육 분야의 국악 교육에 관련된 토론문을 우리 이장훈 선생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 교사의 시각에서 본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충남예술고등학교 이장원입니다. 현장에서의 시각으로 공교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열린 국악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현황 및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그 학교 현장 교사들의 그 국악교육 진흥을 위한 의견을 정리해왔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들이 많아가지고요. 잠시 보시면은 한국사처럼 국어처럼 필수적으로 국악도 배워야 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국악은 너무 중요한 그런 지도 내용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사들의 국악 수업 배제가 심각하다. 국악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고 두렵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배움이 어떻게 보면 교직 생활을 좌우하는데 실제로 국악 수업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범대학, 교육대학의 교수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양악 전공에 비해서 실제로 많이 부족하고요. 이로 인해서 포괄적인 음악 교육에 어떤 기회 제공이 어렵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 양악 교수가 많은 음악 교육과에서 국악 전공인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경험이 양악을 배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합창, 합주, 양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악 전공 교수를 확충하고 국악 시수를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대학 시절 교대생, 사대생들의 국악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악 연수 확대 및 질적 향상입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대상 직무 연수를 살펴보면 단기간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직무연수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지도를 위해서는 국악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가 중요한데 한국국악교연구학회나 한국국악교육학회와 같은 국악교육 인적 자원이 풍부한 단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회 등의 단체에서 실제로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서 특수 분야 뭐 연수 기간 신청을 통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데요. 절차도 까다롭고 어떻게 보면은 지원금도 적어서 내실에 있는 그 연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협업이 가능한 연수를 마련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 국악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에듀테크 관련 콘텐츠 개발인데요. 교과서를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없어진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너무 지금 종료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존의 콘텐츠를 유지하고 또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악사전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내용의 명확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교육 현장에서 안타까운 점은 좀 내용이 어려워진 거. 그리고 3D 악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저도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악기의 제도를 지도하거나 이렇게 형상 같은 거를 파악할 때. 근데 원래 초창기 때 그 제작 의도를 살펴보면은 터치해서 뭐 음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악기를 탐구하고 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멈춰 있다는 자체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제 국악사전이 이제 교육용 콘텐츠로서도 좀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전통 예술 생태계 규모 확장. 네, 지금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악 교육 범주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술 생태계 규모를 확장하는 그런 대안으로 인류 무형 문화 유산 활성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육과정과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과 연계한 교육으로 국악의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0: 우리 음악 문화의 가치를 음악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같이 전 지구적 관심사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음악 문화 유산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등재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이 23종인데 국악 관련된 게 한 17에서 8종목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발굴 그리고 다른 유산가들도 이렇게 접목해서 지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악의 독창성과 우수성에서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공생과 번영을 위한 지침을 내재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인데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음악문화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환경지속 발전 교육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이나 사회교과에서만 연계하고 있는데 음악교과 중심으로도 충분히 구성하고 또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예술 생태계 규모의 확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연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게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국악을 좋아합니다. 예, 정말로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접하지 못한 그런 환경에서 어렵게 배우고 또 저희들도 지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저도 노력해서 학교 현장에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기억에 남는 딱 한 줄, 지속 가능한 국악 교육의 생태계 구축. 말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섯 분의 토론 정말 너무나 귀중한 말씀들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방청객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 네, 와, 멋지다. 감사합니다. 예.
2: 저는 비전공자고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단어가 지속가능한 국악생태계 구축인데 계속 들으면서 생각해본 게 나는 지속가능한 국악생태계 속에서 자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처음 장구를 배웠고 초등학교에서는 처음 가야금을 배웠는데요. 국악과의 첫 만남이 너무 좋았어서 지금까지도 국악을 즐기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만약에 제가 교과서에서 이론으로만 정관보가 뭐고 가야금이 몇 줄이고 해금이 몇 줄이고 뭐 여민락은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걸 배웠더라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국악을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에서 국악기 구입 예산도 말씀해 주셨고 국악 교육 방안에 대한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연구를 진행하실 때 실물 악기를 학교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수업도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와, 진짜 야 박수 한 번 우리 전에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국악 교육을 제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잘 배워서 우리 저 학생이 저렇게 예쁜 말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몇 년 전에 국립국악원에서 교실용 국악기 만든 거 제가 현장 선생님들이 하면 그거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 활용하는 학교와 아닌 학교는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박 같은 것도 미니 박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거 보면서 오, 이거 다 활용하시는구나. 그때 몇 년 전에 했던 거. 그래서 참 그런 많은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저 학생님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아,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3: 예, 일단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전자음악 전공에서 지금 대중음악이랑 또 공연예술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24년도에 국악 디지털 음원 화려창작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곡가입니다. 이동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제분께서 그 국악교육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다행이고 긍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이 첨부를 해주신 표를 보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에서 전통예술 관람 의향률이 10년 새 반토막 났고 그리고 대중예술만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국악교육이 아무리 활성화되어도 관심을 촉발을 할 수 있지 않으면 학생들의 향유와 교육은 괴리를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가요. 그 말씀하신 컨텐츠가 역시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작품적으로는 컨텐츠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올해 21세기 한국문화 프로젝트는 20주년을 맞이했고 하는 등의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을 하기에는 어떤 점이 부족한가? 그리고 또 저 같은 대중예술 작곡가들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등장을 해서 지금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지금 아까 김경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악원에서 이제 콘텐츠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저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국악 콘텐츠라기보다는 교육 과정과 연계된 교과서와 연계된 콘텐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세마치 상단을 배운다든지 종묘 제례학을 학습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배 뭐 그런 개념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의 콘텐츠들의 개발이 지금 필요하고 그거를 지금 해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중예술과 연관된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국악 이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크로스오버 국악 그리고 이제 그런 디지털 음원들을 활용한 그런 수업들의 사례들이 교과서에 많이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대중예술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콘텐츠 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 과정과 연관된 것들이 이제 학교에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음악 시간이 정말 적어요. 정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가 교사가 어떤 특정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수업과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를 그러니까 요새는 플립 러닝 형태로 먼저 보여주고 그거에 관련된 거를 수업을 이제 쭉 진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수업에서 딱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런 거를 개발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중예술과 연관지으면 사실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치타 수업을 할 때 슈가의 대치타를 보여줘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관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인데요. 그게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대치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관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예술이라는 매개 자체가 학생들한테 정말 관심 촉발에 가장 좋은 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 그렇게 엮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 뒤로 갈수록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시간은 없고 예,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나 50대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늘 나이의 한계를 두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90살의 원로 배우가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를 다니고 노래 듣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찾은 새로운 즐거움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해가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던 한 미국 시인의 말처럼 여러분도 나이에 관계없이 용기 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을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노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척추와 다리 근육을 늘려주고 등과 고관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파르브리타 트리코나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앞에서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열고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끝은 모아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시선은 손끝을 보면 좋습니다.

자, 그대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오른손을 바닥에 놓을 때 발끝, 손끝 맞춰줍니다. 왼팔을 천천히 밀어 올리시면서 오른 무릎과 오른손을 바닥을 밀어내면서 왼쪽 어깨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손은 가드러니 모아주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바닥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마시고 발을 수평하게,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을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오른쪽 무릎은 접어도 괜찮은데요. 주의사항은 왼쪽 핀 무릎을 최대한 밀어서 바닥을 지탱해주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씩 위로, 위로.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천천히 펼 수 있는 만큼 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면서 왼팔 밀어 올려주고 발 11자,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무릎 접은 상태 유지, 하지만 오른쪽 뒷무릎 펴주는 거 잊지 않습니다. 왼손 밀어 올리고 마시고 내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왼쪽 무릎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 그대로 바닥을 짚은 손 왼쪽 무릎 쥐면서 마시고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오른발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지만 경직된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고관절의 이완을 도와 골반 전체에 활력을 주고 척추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골격계 교정과 강화에 탁월한 동작을 자주 연습해 보세요. 호흡은 다 내쉰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발 간격은 한 1m, 한 1m 10 정도 열어줍니다. 팔은 함께 열어주면서 가슴을 천천히 부풀리고 마셔봅니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내리시우면서 왼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 오른발 옆에 발끝, 손끝 맞춰주면서 바닥에 눌러주시고 이 왼쪽 무릎을 누르는 힘과 왼손을 바닥을 누르는 힘을 함께 이용해서 오른쪽 가슴과 허리를 천천히 비틀어 주시면서 오른팔을 쭉 끌어올려 봅니다. 이번에는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 무릎을 살짝 접어주면서 왼손을 바닥에 끌어내려주고 무릎을 천천히 펴주는데 발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를 내쉴 때마다 비틀어줍니다.

척추를 뒤로 펴줘서 척추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어깨와 가슴을 확장시켜 스트레칭에도 도움을 주는 우르두바 다누라사나입니다. 흔히 무지개 자세나 아치 자세로도 알려진 이 동작은 다양한 요가 자세 가운데 가장

가장 중요한 자세로도 손꼽히는데요. 허리가 부드러운 분들도 꾸준한 수련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접고 엉덩이를 다리 쪽으로 조금 끌어안고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어깨를 천천히 바닥에서 위로, 가슴과 골반을 위로 펴줍니다. 손을 뻗어서 허리를 밑으로 천천히 받치면서 발가락을 꽉 눌러주고 골반과 가슴을 위로 천천히 펴줍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시킵니다. 이번에는 골반과 가슴을 조금 더 들어올려서 발목을 잡는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골반을 천천히 밀어 올리고 팔을 뻗어서 발목을 쥐도록 노력해 봅니다. 발을 꾹 누르면서 골반과 허벅지 위로, 가슴도 하늘 위로 쭉 뻗어서 올려놓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손을 풀고 호흡을 진정시켜 봅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골반 위로 밀어 올리고요.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준비가 되셨다면은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봅니다. 하나, 둘,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안으로 들어와 봅니다. 하나, 둘, 셋.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등, 다리, 손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진정합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 딛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등 근육부터 어깨, 가슴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셨나요? 심장이나 요통, 자골신경통, 그리고 기관지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인데요. 자신의 신체 상태를 살펴가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척추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무릎을 접고 등을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위로 들어올려 봅니다. 손을 귀 옆으로 끌어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해보고 천천히 팔을 밀어 올려봅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발을 11자로 무릎을 쭉 펴면서 가슴과 허리를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봅니다.

전신 근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특히 손목과 몸의 측면 근육 강화에 효과적인 비쉬와 미트라사나입니다. 힘과 유연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동작으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발을 11자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손은 어깨 넓이. 턱을 깊숙이 당기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을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손을 반대로 왼손을 가운데 등을 보일 때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오른발을 측면에 놓고 발을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내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 올려봅니다. 하늘로 뻗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을 뒤로 다운독 자세로 만들면서 어깨를 천천히 펴주고 긴장된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극이 강한 응용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독 자세에서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좋습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모아주고 이번에는 왼손을 바닥을 접고 균형을 지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손을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고개 들고 무릎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신체 균형과 근력,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이 세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하는 만큼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지구력 강화에도 좋은 동작이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바의 간격은 주먹 두 개 정도.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두 다리에 힘을 모아주면서 다리를 모아주세요. 오른팔을 손과 손 가운데쯤에 놓고요. 몸을 천천히 왼쪽 가슴이 하늘로 보이도록 유지합니다. 왼발을 바닥에 짚으면서 골반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오른팔도 쭉 밀어내면서 천천히 왼손을 위로 쭉 밀어 올리시면서 시선은 손끝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턱을 쭉 당기면서 어깨를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리를 모으면서 두 손 오른손으로 가운데 몸을 측면으로 열어주고 뻗은 다리를 쭉 밀어내면서 왼손 하늘으로 쭉 뻗어 올려봅니다.

골반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며 고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방광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 근육이 탄력과 힘을 잃게 되면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골반과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바라드 바다사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힘드시면은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허리춤에 있어도 괜찮고 쥐어주면 좋습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이때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천천히 눌러주시고 왼쪽 무릎도 손을 바닥에 지그시 누르듯이 눌러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상체 뒤쪽으로 회전시켜주며 허리를 비틀어봅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나서 정면 보고 손을 풀어주고 자, 발 바꿔보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을 왼쪽 서유부에 둡니다. 오른팔을 천천히 펴올리시면서 등 뒤로 발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발을 쥐기 힘드신다면 발을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줍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정면 보고 손 풀어주고 다리도 앞으로 쭉 펴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주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왼쪽으로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풀어주고 다리도 풀어줍니다. 반대쪽 다리입니다. 왼발, 오른쪽 무릎 천천히 당겨주면서 왼쪽 서회부에 오른팔을 펴면서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밑에 눌러주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 이어가 봅니다. 하나.

좋습니다. 정면으로 손 풀어주고 다리를 쭉 펴면서 풀어줍니다. 오른발 안쪽 당겨주고 왼발 안쪽 당겨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비트는 자세를 통해 골반을 감싸고 있는 근육을 기를 뿐 아니라 복부 안에 있는 간이나 신장, 방광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따라하면서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안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뻗은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왼손을 쭉 펴올리시면서 왼쪽 가슴과 늑간을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 뒤로 오른쪽 힘는 발을 천천히 잡아보려고 노력해봅니다. 오른손을 쭉 핀 상태에서 왼쪽 무릎에 안쪽으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켜봅니다. 바로 이어서 응용 동작도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안쪽으로 끌어옵니다. 종아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고요. 왼쪽 뻗은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안쪽 서회부에 올려놓습니다. 왼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밀고 등 뒤로 발을 움켜잡습니다. 오른팔을 그대로 밀어서 왼쪽 무릎 안쪽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회전시키면서

0: 다니기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겨구나 봉황돌이나 대관짓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0: 딸기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1: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어.
0: 딸기 사부 동훈 씨와 동훈 씨에게 일을 배우며 함께 딸기 농사를 짓는 제자들.
2: 여기 왔죠?
3: 여기. 끊을까요?
1: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0: 다섯 명의 귀농 초보들에게 농사를 가르친 동훈 씨는 벌써 35명의 귀농 농부를 키워낸 딸기 사부이기도 한데요.
4: 새로 나온 꽃은 꽃속기도 안 됐죠. 이 다음 꽃들은 더 과감하게 꽃 작업을 해야 됩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매일 아침 숙제를 내주는 것은 물론
1: 너무 없는데?
5: 그래요.
1: 이제 점점 막혔구만 해보니까. 젖었잖아요.
0: 전국에 퍼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사.
1: 여기 구멍이 막힌 거야.
6: 제일 끝쪽에 흙먼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 어찌됐든 저는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잡아당겨가지고 끌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0: 불꽃 카리스마로 농사를 진두지휘하는 동훈 씨.
6: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주문만 하고 있냐고.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5: 이게 뭐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네?
6: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0: 제자들과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딸기 사부 동훈 씨와 제자들의 유쾌한 농사. 지금 함께 하시죠.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농장에 출근. 매의 눈으로 딸기 하우스의 상태부터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1: 오늘도 상황 보니까 양이 많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일단 오면은 바로 준비시켜가지고 이 통부터 서서히 따가지고 어쨌든
3: 포장을 또 열심히 해봐야지.
1: 오늘도 대충 봤을 때 300kg 이상 나오겠구만.
0: 눈대중으로 딸기 수확량을 짐작하고 하우스 안 향기만 맡아도 딸기의 상태를 감지한다는 9년차 귀농인 양동훈 씨와 그의 아내 분넷인데요.
1: 네. 오늘 수확하고 내일
0: 귀농초 맨땅에 헤딩하며 고군분투해서 이룬 딸기 농사. 딸기 농법을 마스터한 그는 요즘 딸기 말고 사람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다섯 명의 귀농인들이죠.
7: 안녕하세요.
0: 똥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매제 진호 씨와
7: 좋아. 아이고.
0: 동훈 씨의 여동생 선혜 씨.
7: 고모 찬스.
8: 고모 찬스. 기다려. 기다려. 아, 벌써 앉으면 안 되지. 서, 다시 서. 그래. 앉아. 앉으라고. 그래.
0: 뒤에 온 사람은
9: 어서 오세요.
10: 어서 오세요.
0: 7개월째 농사를 배우는 제동 씨.
1: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11: 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1: 시간이 몇 시냐고 시간이 몇 시? 저 막내가 저 빠져가지고 제일 늦게 오고
12: 있어요.
0: 제동 씨의 아내 하나 씨.
1: 오늘 전체 딸기를 다 따야 될 것 같은데.
13: 전부 다요?
1: 많이 익었네 보니까. 상황 봐가지고.
13: 갔다 가자 그러면.
0: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는 걸까 했는데 뛰어오는 진짜 지각생. 동훈 씨의 고등학교 동창 성서 씨입니다.
14: 지각생 지각생. 전화 안 받아서 뭔 일 있는 줄 알았어.
15: 뭐 한두 번도 아닌데.
16: 진짜.
15: 한두 번 받지도 않는 것도 아닌데.
0: 일곱 명이 모두 모여야 완전체가 된다는데요.
1: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빨리 따서 해버리게. 알겠습니다. 타이트하게.
14: 뭐 꽃대 이런 거 뭐 넣는 꽂지 말고 그냥 딸기만 톡 따고 가자.
1: 빨리빨리 따가지고 두 동 따고 나면은
14: 여기.
1: 고고씽.
0: 파이팅! 간단한 일과 회의와 함께 시작되는 딸기 수확. 한창 수확철이라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해도 하루 안에 끝내려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데요.
1: 그 정도잖아. 딱 보면 모르나 그걸?
13: 아직도 모르겠어.
1: 그 한 달이 된 양반이.
0: 3,300제곱미터 부지. 세동의 단독 하우스에 딸기 농사를 짓는 동훈 씨. 보통 9월에 심어서 11월 말부터 5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딸기 키우는 기술이 남달라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들. 수확할 때는 너나 없이 모두가 수확에 매달려야 한다는데요. 동훈 씨는 당도 체크가 우선입니다.
6: 어때? 그래도 좀 괜찮네.
2: 괜찮아?
6: 봄 되면은 대체적으로 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다행히 신맛이 나네.
13: 잘 키웠네. 맛이 나는 게 나오니까.
6: 어제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많이 익었구먼.
0: 딸기 농사 9년 차인 동훈 씨와 어느 정도 대화되는 사람은 1년간 딸기 농사를 배운 친구 성서 씨. 귀농 초보인 진호 씨와 제동 씨는 질문하기 바쁘죠.
11: 이게 쓸림은 아니죠.
6: 이건 곰팡이야. 눌러봐. 곰팡이 하려고 얘가 약 뿌려가지고 멈추거나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좀 나은 것 같아. 나은 거야. 방지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딸려 들어가면은 이제 쉬운 이야기로 한 상자를 다 망가뜨려. 예전에 처음에 내가 농사를 지었을 때 막 안 좋은 것도 집어였고 막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다고 생각했어. 알고 봤더니 안 좋은 걸 집어연 게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거야.
11: 아, 안 보여서.
6: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항상 좋은 걸 여가지고 보내려고 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집어였거나 그래가지고 안에 썩는 거지.
0: 그간 농사 지으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하는데요.
6: 체험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궁금한 점들을 갖다 직접 물어보면은 다음 해 작기를 시작하기가 훨씬 편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걸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농사 일을 도우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0: 사실 가족과 지인에 앞서 3년 전부터 낯선 이들을 먼저 가르쳤던 동훈 씨. 농사를 짓고 싶었지만 막연했던 제동 씨 부부도 동훈 씨의 농사 동영상을 보고 배움을 요청해 인연이 됐고 7개월째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있는데요. 동훈 씨의 농사일이 끝나자 필요한 연장을 싣고 또 어딘가로 갈 준비를 하는 이들. 어딜 가는 걸까요?
8: 이 농장 가서 이제 또 딸기 따릅니다.
10: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8: 예, 이게 절반이에요. 조립해놓은 거 이거 다야.
2: 땡큐. 가자.
0: 동훈 씨에게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친구 성서 씨의 농장으로 향한다는데요. 귀농 4개월 만에 하우스를 임대 자신의 딸기 농가를 이룬 성서 씨. 동훈 씨 농장 인근에 지은 딸기 하우스라 동훈 씨에게 꾸준히 일을 배우면서 농가 일도 함께 하고 있답니다.
8: 딸기 관심은 막 들어가겠는데 포장하는데. 딸기가 이뻐. 네. 딸기 먹어봤어? 맛있지.
11: 딸기도 맛있고.
13: 오늘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8: 우리가 빨리 따고 또 합류해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속 포장을 막 열심히 해야지.
0: 정작 딸기 하우스 주인은 맛보느라 삼매경입니다.
8: 아, 나 세 개째 먹었어. 큰일 났다.
11: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냐? 당뇨 걸려, 엄마가.
8: 딸기를 워낙에 못 따서.
11: 응? 알려주세요?
8: 아휴, 참. 이렇게 서툴러서야, 응?
0: 귀농 1년 차지만 유독 손이 느린 성서 씨를 위해 속도를 내는 진호 씨와 동훈 씨. 요즘같이 딸기 수확량이 많을 때는 사실 농담할 새도 없습니다. 수확을 끝내고도 해야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이죠. 양이 많아 늦은 오후까지 계속된 딸기 수확.
11: 제일 낫네요.
6: 광량이 여기가 제일 많다 보니까.
14: 다 안 먹어도 되겠어요.
11: 나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먹었는데.
14: 나 볼 때마다 딸기를
8: 먹어. 실어볼까?
0: 허리 한번 못 펴고 오늘 딴 딸기만 350kg입니다.
8: 아우, 딸기 잘 땄네.
14: 이거 내가 딴 거야.
6: 잘했어. 잘하네.

0: 하얀 산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1: 여기서 자면서 포장하면 되겠네 오늘.
2: 포장 잘 되고 계시나?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열심히 해.
1: 다른 데는 딸기가 없어서 난리인데 씨, 우리는 딸기 많이 따도 문제네. 씨.
0: 350kg 양을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하는 건 만만치 않은 일.
1: 매달려 있는 거 봤을 때는 별로 안 되게 보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늠 못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지는 날들이 하루 이틀 있어요, 막. 팍팍 줄어드네. 팍팍 줄어들어.
3: 줄어들고 있는 거 맞지?
1: 응, 팍팍 줄어들고 있어. 내가 이렇게 빠른데.
3: 뭐. 오빠 없었으면 얼마나 고생하지.
1: 고마워.
0: 초보 귀농인들이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것도 이 포장 때문이라는데요.
1: 우리 딸기 농사 짓는 사람들 다 사표 하나씩 몸에 가지고 있잖아요.
3: 여기 세 개 왔죠?
4: 여기. 끊을까요?
1: 꺼내지 말고 넣어둬요.
3: 엊그저께 면역관에서 작업할 때 사표 쓸 뻔했다니까.
1: 허리 아파가지고.
3: 어머, 근데 다리 잘라져서 다시 사표를 쓴 주머니 넣지 다시 안쪽 주머니에다가.
0: 귀농인들이 품은 사직서의 무게를 잘 아는 동훈 씨. 하지만 그보다 값진 배움이 있기에 귀농 초보들에게 딸기 수확이며 포장을 계속해서 가르친다는데요.
1: 처음에 맨 처음에 딸기 배울 때만 해도 우리 진짜 딸기도 못 만지겠어요. 못 만지게. 지금은 이제 나는 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딸기도 만져보게 하고 포장도 해보고 따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초창기 왔을 때만 해도 진짜 딸기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옆에서 포장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은 점수가 이제 안 나오지. 가격이 안 나오지. 그럼 가서 다시 또 포장하는 거 보고.
0: 도시에서 아내와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귀농을 결심한 동훈 씨. 어렵게 스승을 만나 3년간 딸기 농사를 배우고 자신의 농가를 키우며 딸기 공부에 매진했는데요. 지금은 배달업체 대표로 일하다 귀농한 친구 성서 씨와 프랜차이즈 마트를 운영하다 딸기 농사를 짓겠다 결심한 제동 씨 부부, 외식업을 했던 동생 부부까지 저마다의 사연으로 귀농한 사람들과 농사 지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된 하루 일과.
2: 뭐야, 와사비야? 아니면
3: 와사비?
2: 어쩌고요? 좋다.
5: 수가 거창한데?
6: 와, 보쌈. 대박.
3: 오빠 앞접시.
6: 대박.
2: 고마워.
0: 하루의 끝에 야식이 빠질 수 없죠.
7: 이거 앞접시예요?
1: 어. 아, 배고프다.
6: 와. 여기는 한타.
3: 아, 미치겠다.
1: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 현실 농구!
8: 문어
9: 실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샷?
7: 좀 얘기해볼까요?
0: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야식. 집에서 함께 출근해 종일 농장을 지킨 강아지 탱이도 챙깁니다.
1: 힘들었죠? 내일 못한대.
3: 오전에 딱 하고 가서 점심 먹고 왔는데 얘네들이 빨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해가 너무 많이 뜨는데 일개월에 흐리다고 했는데
7: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1: 농사꾼이 돼가는구만.
3: 어, 내일 엄청 화장실 가서 둘이서 막 싸면서
7: 사표 준비하고 있어요.
1: 사표를 갖고 다니고 귀농해가지고 그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룰을 모르는 거예요. 룰을. 도시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도시랑 똑같이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섞이지도 못해. 좀 손해 보는 척도 하고 지는 듯 하잖아. 그러면 아 얘는 눈탱이 쳐부려 있다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이 정도 유돌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은 좀 웬만한 것은 또 공짜로 해줘야 되겠다. 근데 도시에서 깐깐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3: 고민하지 마. 고생했으니까 하나.
1: 우리 현실 남매야.
3: 엄마도 일 많이 해.
1: 그럴 줄 알았으면.
0: 귀농인들을 진정한 농사꾼으로 정착시키는 데 보람을 느끼는 동훈 씨와 곁에서 농사를 배우는 사람들. 이들의 밤은

0: 다른 이들의 밤보다 짧습니다.
1: 나왔다. 오늘 얼마나 더울라고 일어나?
2: 4번이야?
3: 응.
2: 일단 4번 여기다 밀고 다시 정리하자. 양방향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정리 같이 한번 버려.
0: 다음날 새벽 다시 농가에서 만난 이유. 포장된 딸기를 공판장에 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1: 자주 가봤으니까 이제 물건 많으니까 서서 가.
2: 알겠어.
1: 출발해. 나도 계속 출발할게.
0: 차 한 대로 딸기를 다 못 실어 두 대가 나란히 출발한 새벽길. 벌써 두 달째 이어진 일상이라는데요.
1: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이제 날이 좋으면은. 그리고 날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두 번 정도밖에 못 가고요. 봄철 같은 경우는, 봄철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갔죠.
0: 어두운 새벽길을 1시간 달려 향한 곳은 광주의 한 공판장입니다. 딸기 경도가 좋은 겨울철에는 개인적으로 판매도 하지만 요즘은 공판장 거래를 주로 한다는데요.
1: 안녕하세요.
0: 금은보와 씻듯이 모셔온 딸기부터 확인하는 동훈 씨.
4: 뭐 문제 없이 잘 왔어요?
1: 괜찮네 오늘.
4: 어제 실을 때보다 오니까 빛깔이 굉장히 많이 더 올라왔네요, 진하게.
1: 우선은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분홍색에서 땄는데 와보니까 실질적으로 빨간색이 됐잖아요.
4: 이게 후숙이 이렇게 돼가지고.
1: 그러니까 겨울철 딸기 따는 거하고 봄철 딸기 따는 거하고 상태를 달리 따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데 딸기 색깔들 한번 봐봐. 왔으니까. 어두운 애들, 광택이 좀 덜 나는 애들 많이 있어요.
4: 요게 지금 한 줄이네. 비율이 어제 지금 우리 수확한 거에 비해서 소형과가 좀 많네요, 여기는. 우리가 좀 중대형과는 우리가 이제 비율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1: 봄철에 대체적으로 1번이에 2번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시기는 처음이야, 참.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
4: 굉장히 알이 적어.
0: 매 눈으로 타농장 딸기도 확인합니다.
1: 소형은 어차피 어제 다 봤죠? 고생하십시오.
0: 경매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딸기의 크기와 상태입니다. 상품성과 맛에 있어선 자부심 넘치는 동훈 씨인데요.
1: 딸기의 상태가 다 다르지,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럼 여기도 보면 광택 거의 안 나잖아.
2: 이렇게 하지?
1: 이거는 이제 포장의 방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작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싸버려. 이게 우리 혼합 정도밖에 안 되잖아 지금.
4: 바닥걸만 모아놓은 거.
1: 맨 처음에 내가 공판 출하했을 때 서울 보내다가 광주를 보냈는데 이 포장하는 방법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싸서 보냈는데 경매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포장 좀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래 인터넷 막 뒤져보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포장법을 보고 올 때마다 잘 포장해 놓은 것들 있잖아.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싸가지고 보내는 거죠. 얘네들도 혼합이 광택 자체가 없지 거의.
0: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딸기 농사. 초보 귀농인들이 동훈 씨에게 배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딸기 농사나 일반 웬만한 농사들은 벌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되거든. 웬만한 농약 뿌릴 때는 이 입구를 갖다 이제 막아주는 게 중요하거든. 오늘은 영양제니까 상관없게 다 벌 퇴근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다음에 농약을 치거나 그러면 항상 이 입구를 갖다 닫든가 아니면 아예 꺼내주든가 꼭 잊지 말아야 돼. 여기서 띄어서 뭐 이렇게 걸고.
4: 그걸 너무 적다.
1: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농약 뿌릴 때 농약 안에 과체 있는 그 전에 약이 한 20리터 정도 돼. 그럼 뿌리고 나서 계속 뿌리고 있으면 이제 농약이 그 전에 게 나오겠지. 예를 다 뿌리는 걸 해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공기층이 중간에 고여 있어가지고 파바박 가든가 아니면 픽픽 하거든. 오케이, 그래봐.
0: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귀농 2개월 차 매제 진호 씨의 도전.
1: 노노노노노노노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봐봐. 우선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꺾으면 반대쪽이 약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봐봐. 뒤로 와봐. 너무 많이 꺾지 말지. 반대쪽으로 꺾으면은 연동하우스 이렇게 보잖아. 그럼 이 맞기도 하지만 연동하우스 같으면 반대쪽에 묻어가지고 걔가 약해를 받아버려. 다시 중국 살포해 버려. 한번 해봐.
0: 귀농 2개월 차가 흉내내기엔 아직 어려운 일일까요?
1: 오케이, 뒤로. 너무 많이 꺾지 말으라니까. 각도를, 그 정도 많이 꺾지 말고. 거기까지, 뒤로. 오케이.
0: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농사 지을 때만큼은 호랑이 스승이니까요.
1: 100점.
2: 아,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었어?
1: 1000점 만점에.
2: 아, 오케이.
0: 가족이고 한 살 차이지만 깍듯이 농사 스승으로 동훈 씨를 대하는 진호 씨.
1: 오케이.
0: 형님이기 전에 동훈 씨는 이미 35명 정도의 농사꾼을 배출한 딸기 사부님이기 때문인데요.
3: 안녕하십니까. 자유평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도 벌써 4월의 중반에 가깝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야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에 습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이래기 맺혀가지고 있으니까
0: 일주일에 두세 번 체크할 사항을 찍어 공유하는 동훈 씨. 과거 농사를 배운 제자들과 농사 코칭을 원하는 농부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이랍니다.
3: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전화 통화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체크사항 영상을 딸기 농부들에게 보내면 농부들은 자신의 농가 상황을 찍어 공유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농가가 전국에 35군데. 대부분 동훈 씨의 농장에서 딸기 농사를 배워 독립한 제자 농부들이라네요.
3: 월계는 연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뭐 강진까지도 여수까지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이나 아니면은 영상 통화로 전화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망해가지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갖다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반응도 좋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막 뿌듯합니다.
0: 동훈 씨가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은 농장 밖 사람들과 여가를 즐길 때입니다.
2: 같은 명 방해한 게 있어? 아이고,
1: 나이스. 나이스. 그래, 좋았어.
0: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인 성서 씨와 제대로 한 팀이 된 동훈 씨.
1: 그런 식으로 쳐라, 그런 식으로. 야, 오늘 이겨야 돼. 오, 좋아. 괜찮아. 안 죽었어, 됐어.
0: 동훈 씨가 이토록 승리에 목을 매는 이유. 매제 진호 씨가 제동 씨와 편을 먹고 결투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되려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2: 내가 어떻게 그래, 또.
1: 두 개를 정확히 붙여줘. 쌍방울로. 나는 하수잖아. 야, 잘한다.
5: 나 스리쿠션 두 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6: 저절이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1: 아쉽네.
0: 딸기 농사는 초보지만 당구만큼은 고수라는 진호 씨.
2: 나이스.
5: 나 응원한 거죠?
2: 근데 표정이 왜 그래?
1: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2: 아, 그래.
1: 잘해야 돼. 2점.
0: 진호 씨의 선방에 동훈 씨 속이 쓰립니다.
1: 3점 아니야? 3점 아니야? 4개 같은데 저거?
2: 0, 1, 2, 3.
0: 귀농 초보 질문왕이 당구대를 접수해버렸는데요.
5: 근데 대단한데. 한숨을 쉬고 그래.
1: 4점. 마음에 안 드네.
5: 야. 오케이.
2: 야, 이거
5: 어렵다.
2: 몇 개를 치는 거야?
1: 운이 좋네.
4: 9개.
1: 운이 좋아, 운이. 오늘 너무 많이 줬어.
2: 가슴.
1: 다음번에는 쿠션을 집어야지. 우리가 얻어 걸려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쿠션 말고.
0: 나름대로 긴급 작전도 짜보지만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진호 씨.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2: 뭐야?
5: 쿠션!
2: 고생하셨습니다.

0: 잘했습니다.
1: 오, 성질하네 진짜. 이게 안 되냐고 이게. 딱 하면 그냥. 이게 안 되냐고 이게. 아니 이게 안 되냐고 진짜 미친.
0: 그거 잡고 딸기 들고 카운터로.
2: 아, 동훈 씨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딸기 수확을 마치고 하루 쉬어가는 날.
3: 융자금이 달려 있으니까 똑바로 해야 돼.
0: 이게 기준이 59g. 요거는 그냥 던지는 거. 그래.
2: 농부들이 또 농장에 70g, 모였습니다.
0: 70g이니까 30g이 두 배니까 요거는 커팅.
3: 커팅할 때 잘 눈 찾아가지고.
0: 세로로 눈이 없으니까 그냥 세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담아는 채쪽 이렇게 자르고 한 번 더 자르고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갑시다.
2: 시감자를 잘라서 땅에 심을 용도로 준비. 아직 농사일에 서툰 제자들은 물론 평생 딸기 농사만 지었던 동훈 씨에게도 새로운 도전이라는데요.
3: 야, 이 정도 너무 작잖아 이거 진짜 누구야 씨.
0: 말이 없네. 뺄래요. 그래. 그런 거 빼버려. 예.
4: 너가 쓴 거 아니야 너가?
3: 이번에도 밭농사를 예전에 한번 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그 고추농사 안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밭농사 짓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농사 지면서 지금까지 흐름이 진짜 제일 좋았어. 내가 뭔가 심잖아. 그러면 다 비싸 그게.
0: 다 비싸?
3: 어, 다 비싸. 내가 딸기 심으니까 그때부터 딸기 엄청나게 비쌌잖아.
0: 감자농사 지으신 분들 대박 나세요.
3: 그러니까. 감자도 올해 비쌀 거야 아마.
0: 아 그래?
2: 이들이 이렇게 도전을 시작한 이유. 새로운 프로젝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라는데요. 아직은 회의 장소도 없어 순창군 공공주택인 동훈 씨의 집 1층에서 회의를 합니다.
5: 우리가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다른 농작물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 아이템에 대한 네이밍을 한실농부. 예. 또 뒤로 하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부농실현이면은 아주 큰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뜻을 또 내포를 하고 있어서.
2: 이름하여 현실농부 프로젝트. 현실농부는 딸기뿐 아니라 다양한 농작물 판매와 가공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 농사 플랫폼을 만들고 농사를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게 목표라는데요.
6: 농사 지어서 뭐 수확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저희랑 똑같이 농사 짓는 분들 물건 받아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려가지고 판매해주고 그러려고 생각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2: 초기엔 매제 진호 씨와 둘이 하려던 프로젝트지만 관심을 보인 제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줬습니다.
7: 아 근데 감자들 다 씹어봤어요?
8: 아니요.
7: 그죠? 우리도 아직 한 번도 안 씹어봐서 감자 어떻게 심는지도 모르고.
6: 나도 안 씹어봤어.
7: 아 그래요?
6: 고추는 잘 키울 수 있지. 고추는
9: 한번 해봤죠.
6: 한번 해봤으니까. 감자는 하늘에 맡기고.
7: 큰일 나네.
2: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금. 현실농부 첫 프로젝트로 판매할 감자를 직접 심어 팔고 자금까지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건데요.
10: 호미가 이제 두 개.
3: 네네.
9: 여기인데?
10: 아, 그거. 호미가 아니고.
9: 이것도 좋아요. 아, 가지고.
2: 감자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으니 도움이 절실. 이럴 땐 네네. 감자 농사를 지어본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야죠.
3: 감자 심습니다.
10: 감자?
3: 네.
10: 몇 명이서?
3: 지금 6명이서 하긴 하는데 다 심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10: 지금 비닐 멀칭 다 돼 있죠?
3: 네네. 이제 구멍만 뚫으면서 안에 엮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 감자는 조금 깊게 심어.
9: 깊게?
3: 반나절이면 심을 수 있을까요? 그 숫자면?
10: 그렇지, 충분히 심지.
7: 아니 이제 감자를 기억도 안 심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나?
10: 아니,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야.
7: 다행이다.
10: 뭐 즐겁게 해야지. 일하는 건 물론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즐겁게 생각을 해야.
7: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10: 뭐 내가 뭐 도와준 게 뭐 있는가?
3: 아유, 아니,
7: 그런 협의는 제일 못하잖아요.
10: 물론 이제 내가 사회에 자녀들보다 좀 일찍 좀 나와서 이제 경험이 있다는 그 경험담을 내가 이야기해 준 것이지 뭐 특별하게 무슨.
2: 그동안

0: 유기차게 오가며 도움을 드리고 또 소통해왔던 것이 이럴 때 빛을 바랍니다.
1: 저희 그 감자 심으러 가니까 이따 다시 올게요. 고생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소중한 가르침을 전수받고 향한 곳. 농장에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자밭인데요. 이 많은 땅에 감자를 심겠다는 목표.
2: 얼마나 원시적이냐 우리가 지금.
1: 소리가 나갈 것 같아.
3: 한 개만 더 봐. 여기 하나 됩니다.
4: 가요. 가도요.
3: 꼬리.
4: 꼬리 있는데 꼬리.
3: 꼬미로 하니까 아주 그래서 연장발이라고 하나?
5: 그래도 심어볼래?
3: 네네 하는 것 같아? 어?
0: 농사라면 볼만큼 봐온 탱이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양. 과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6: 기계처럼 일하라고!
1: 안 아프게 살살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6: 아니 빨리 하고 그늘 있을 때 하고 햇볕 있을 때 안 하려고.
1: 괜히 또 빡세게 해가지고 또 아프니까.
6: 지금도 아파.
1: 네, 피드백이 왔네. 경기도 고향에.
0: 수시로 자신의 농가 상황을 전달하는 제자들.
1: 과 숫자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7: 과 숫자가요?
1: 네네. 꼬맹이들 많이 나오죠 지금.
7: 꼬맹이 좀 나와요.
1: 달려있는 것들 중에서도
7: 네.
1: 4개 이상 된 애들은 제일 작은 거 하나나 두 개를 따버려야 돼. 그래야지 좀이라도 더 커지지. 욕심내가지고 하는 순간 꼬맹이가 따다가 이제 자기가 지쳐가지고 접어버려요. 꼬맹이
7: 많이 따.
1: 예, 그러니까 최대한 과 적게 따놓는다 생각하고 하나만 따야 되겠다. 큰 걸로 하나만 따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곰팡이로 썩더라도 어쨌든 하나만 딱 따세요.
7: 네, 알겠습니다.
1: 예, 고생하십시오.
7: 감사합니다. 네.
1: 워낙 먼데 있으면은 걱정돼요, 솔직히.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막 그게 걱정되니까 그런 걱정된 부분을 갖다 조금 해소시켜주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같이 좀 이제 제가 원하는 것보다 좀 그만큼을 못 만들어 놓다 보면은 바로 이야기해가지고 해주니까 이분도 편하고 저도 덜 걱정되고
0: 전국 각지에 있는 제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일이 더뎌지기도 하는데요 집중해서 낮 시간 내내 감자를 심었는데도 아직 할 일이 태산 일이 끝나질 않습니다.
1: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문 하고 있냐고 빨리 움직이라고.
4: 야 그래도 3분의 2 했어.
1: 많이 했구만. 동네 어른들이 보면 미친 놈들이라 그럴 거야. 이 때 앞에서 앉아가지고 쟤들 뭐 하냐고. 봐봐.
4: 깊이느라고 깊이.
1: 지금 몇 개 심었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4: 돌멩이도 좀 치우고.
1: 일곱 개밖에 안 심었는데 여기 이렇게 다 심고 오는데
4: 이거야 이게 다 보이고 이게
1: 응? 뭐 주물주물만 하고 있고 있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0: 다리는 아파오고 날은 더워지고 점점 지쳐가는 찰나.
4: 꼴찌 한 사람이 나머지 네 줄 다.
1: 꼴찌 한 사람이 오케이.
4: 타이틀이 뭐야? 타이틀이 정확해야 돼. 몸을 쓸지 말지 내가 결정을 해야 돼.
1: 그러면 그 전에 몸을 안 썼다는 소리 아니야?
4: 빠른 손을 급격하게 사용하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0: 당구 대결의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고픈 진호 씨와 제동 씨. 그리고 승리를 가져오고픈 동훈 씨와 성서 씨가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1: 그럼 그래라.
4: 시작!
1: 그게 빠를 것 같지? 야, 이씨 뭐야 그거. 너희들 그거 안 신고 그냥 가는 거야. 야 말하지 말고 빨리 말하지 말고
0: 하나씩 땅을 파고 싶는 동훈 씨 팀과 분업화 시킨 진호 씨의 팀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4: 아, 겁나 빠른 손
1: 맞지? 내가 안 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빨라
4: 벌써 왔어?
1: 어
4: 지금 씻는 거야 안 씻는 거야 지금
1: 거기
4: 검사한다 진짜
1: 검사해 어? 너나 잘하세요 끝나 네. 끝
4: 잘하네
1: 야 됐어 이제 얘네 두 주 심을 동안 우리 좀 쉬어
0: 보란 듯이 이긴 동훈 씨와 성서 씨
4: 야 좋았다 결승 가
1: 안 돼 필요 없어
4: 결승 가
1: 먼저 두 주 심고 나서 이야기해
8: 뼈 생각.
9: 와, 잘 심었어.

0: 나 하얗게 불태웠다 진짜.
1: 아, 뭐해 빨리 와 그냥.
2: 너무 얕게 심으셨잖아.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이는데.
3: 아니야. 이거는 아직 배가 안 쓰지.
0: 패자들이 막 입만 달아가지고 진짜. 다시.
1: 2주를 체크해. 2주를 너 하나 꽂아놔.
3: 감사해.
4: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자가 됐네요. 감자 심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0: 죽겠다 죽겠어.
2: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5: 고생했어, 고생했어.
0: 고생했어.
1: 야, 진짜 이 호미진 처음 해보네, 진짜.
0: 아까 전에 진짜 그 시합한 게 데미지가 상당히 크다, 지금. 아우, 도가냐. 감자는 사먹는 게 맞는 것 같아. 항상 자기들이 하는 작목이 가장, 작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저께 감자는 그냥 막 심어놔도 바보도 짖는다 소리 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우, 도가냐. 다들 고생했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5: 수고하셨어요.
0: 가자.
5: 가자.
4: 쑥쑥 자란 감자를 볼 쯤엔 오늘의 이 순간이 또 추억이 되어 있겠죠.
6: 다 끝났어요?
3: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요, 지금.
6: 날씨가 너무 더워서.
3: 저런 바꾸면 돼서 저런 바꾸.
6: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아라씨랑 오면서 다 심었을까?
0: 그나저나 밥먹기 보다는 이따 해 떠가지고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6: 더워?
3: 한 발 정도
6: 왜? 저녁 늦게 나.
0: 저녁 늦게 못해. 도관이 나가가지고.
7: 그러면 우리는 쉬고 남자들만 가서 하는 걸로. 여자들은 이미 나갔기 때문에.
0: 못 하겠어.
5: 뭐가 좋은 거야?
7: 전.
4: 더위에 고생한 남자들을 위해 시원한 막걸리까지 준비했는데요.
0: 제일 잘하네.
5: 먹는 거에 진심이야.
0: 지금까지 제일 잘했어. 감자 심을 때는 이럴 줄 알았는데. 막물리야, 막물리. 소믈리에 가지고 막물리. 어때?
5: 잘하네, 잘해. 잘 닦았네.
7: 아, 그래? 고마워.
0: 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까 따라줄게.
3: 따로 따라봐, 한번.
0: 뱅키슨이라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까 전에 이야기해도 다 심었어.
6: 다 심었어?
0: 진짜.
6: 아, 근데 왜 고라쳤어?
5: 아, 그래야 재밌지.
6: 걱정했잖아. 이 더운데. 아, 진짜? 어떻게 고쳐야 될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잖아.
0: 자, 고생했습니다.
6: 고생하셨어요.
1: 진짜 고생하셨어요.
6: 다행이네.
2: 잘 드십시오. 아,
0: 좋다.
5: 술맛이 제대로네.
4: 노동 끝에 먹는 참은 언제나 꿀맛이죠.
0: 바지 빠른 손. 빠른 손, 빠른 발.
6: 아, 진짜?
3: 네, 팀플레이 했거든. 한 줄씩. 와, 근데 3분의 2를 치고 와버리는 거야.
7: 진짜?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
3: 누가 이겼지?
0: 별거 아니더라.
7: 아, 오빠랑 게.
6: 뭐 그런 말 있잖아. 뭐 감자밭에 묻어줄게. 뭐 쑥쑥 자라볼래. 뭐.
5: 무서운데?
6: 그건 어느 때 쓰는 말이야?
0: 여기지요. 감자밭에 묻어줄게. 쑥쑥 한번 자라볼래.
6: 감자랑 연결된 그런 거잖아.
0: 아니, 어딘가에서 나온 대사들을 자료.
3: 감자밭에 있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6: 숨통
3: 멀쩡해 있어가지고.
4: 하루의 고됨을 한 잔 막걸리와 작은 농담에 실어보내는 건 귀농 생활에 적응한 후에 생긴 여유. 동훈 씨도 귀농 초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8: 어제 온 자료들이 사랑님도 죽었구만.
4: 밤잠 못 자며 애를 써도 수확량은 줄고 품질은 안 좋았던 귀농 초기. 맨땅에 헤딩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동훈 씨는 귀농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요.
8: 허영 대표님도 확실히 작업을 잘 하셨는데 조금 여기도 확실히 해야 되겠네.
4: 저녁엔 제자들의 영상을 꼼꼼히 보며 피드백을 해주는 동훈 씨.
9: 경기도 연천 차량 딸기 주영 농원입니다. 맞습니다.
8: 딸기는 뭐 맛이 여러 번 변하는 것 같이 시기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해놨는 것도 궁금하고 과연 잘하고 있는 것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놓으면은 이렇게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을 반대로 저한테 올려줍니다. 단톡방에다. 그럼 저녁에 와가지고 작은 걸로 잘 안 보이니까 큰 걸로 봐가지고 얘가 문제가 뭐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뭐일까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통화해가지고 이게 뭐 좀 일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아니면 좀 잘했다 막 그러면서 또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 농사를 배우고 독립한 농부들이 지속적인 코칭을 원했고 농법 전수를 원하는 농부들도 많았습니다.

0: 했습니다. 이후 동훈 씨는 저렴한 비용을 받고 지속적인 농업 코칭을 해주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딸기 농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죠.
1: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 김문태 대표도 처음에 영상 보낸 것은 곧 작업 확실히 안 한 것 같더니 그래서 내 명모이고 내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2: 두 번째.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 개 정도씩 남기고 있습니다.
3: 잘했네.
1: 노래 매출도 작년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다고.
3: 아 그래?
0: 하지만 모든 농가가 동훈 씨 마음에 쏙 들게 따라와 주는 건 아닙니다.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엔 직접 가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는데요. 다음 날
1: 오늘 진주 농장 가가지고 상황 보고 그러고 오게 뭐 처음 농사를 그기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느 정도 너도 이제 또 안동학수 환경은 어느 정도인가 뭐 그렇고
4: 멋있다. 자 다녀올게요.
5: 네 다녀올게요.
6: 잘 갔다 와요.
0: 함께 일하는 제자들이 총 출동입니다. 제자들에겐 이것 또한 좋은 공부. 첫 농사를 지으며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보고 걸음삼아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진주. 딸기하우스 8동 농사를 짓는 용채 씨의 농가입니다.
7: 수고 많으네.
8: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7: 네, 어서 오십시오.
8: 네, 하시지 마시죠. 네.
0: 오자마자 농가로 향하는 동훈 씨. 딸기 양이 적고 알도 작다는 용채 씨의 농가에 들어섰는데요. 귀농 8개월 차 용채 씨의 농사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물이 너무 없는데?
7: 그래요.
1: 이제 점점 막혔구만 보니까. 여기 크기 다 굳었잖아요. 네.
0: 매의 눈으로 문제점을 짚기 시작하는데요.
1: 젖었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오면 이제 서서히 말라붙잖아요.
7: 아, 여기 말랐네.
1: 예, 그러면은 뭐가 막혔냐면 여기 구멍이 막힌 거예요.
7: 아.
1: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생육이 막 줄어들고 그런 애들은 점적이. 그리고 이제 올해 시작하면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끝쪽에 흙 먼저 항상 만져봐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물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지금 여기 다 말랐잖아요.
0: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드는 용채 씨.
1: 지금 여기도 가장 큰 문제가 배드 끝자리에다 달랑달랑 심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쪽으로 심어야 돼요. 봄 되면은 여기서 이제 잎을 까고 나면은 여기서 뿌리가 내려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얘는 달랑달랑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이 뿌리로만 이라. 다 그렇게 심어졌잖아요.
9: 종식 초기의 관리부터 뭐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제 그 영상을 꾸준히 계속 이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신뢰도 가고 믿음이 가서 예.
1: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7: 예.
1: 저는 막 달려가니까 네.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7: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눈하고 또 으쌰으쌰해서 잘 가야.
0: 농법뿐 아니라 농가의 시설까지 상의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뼈 있는 조언을 해주니 믿음직스럽다는데요.
1: 로타리 치거나 막 다지는 거 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운데 좀 하고 나서 다져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되잖아요. 그러면 물 빠짐이 좋아가지고 안에 내부 청소하기도 하네. 근데 하우스 시공 업체들은 고설 시공 업체들은 그 가쪽 고랑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해주라 그래야지 대표님 다음에 편해.
7: 네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가운데로 올리고.
1: 일하려면은
7: 다 그니까 그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 똑같은 마음 먹고 있습니다.
0: 그날 오후엔 또 다른 곳에 들렀는데요.
1: 최초 계획은 우리가 해가 여기서 떠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려는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로는 100m 혹은 한 80m 정도 되려나.
0: 농사를 배우며 슬슬 딸기하우스 시공을 준비하는 매제 진호 씨.
10: 이게 그 양지붕형이 더 유리하지 않나?
1: 양지붕형이 유리하지.
10: 지금 이렇게 반원형보다는.
11: 백로형?
1: 백로형.
11: 이렇게 해서 동쪽을 70%, 서쪽을 30% 해서 겨울에 그 온도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고 일조량도 상당히 많이 풍족하게 많이 받아서 백로형도 같이 한번 견적을 한번 좀.
0: 동훈 씨는 땅 욕심을 내는 매제를 말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지.

0: 해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1: 좀 길게 잡았어요. 억지로 처음부터 막 요즘에 귀농한 친구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오자마자 집 짓고 하우스 짓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나한테 적성이 안 맞아서 정리하고 털고 나가느니 그 전에 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농사가 먼저 맞는가 한번 한 2, 3년 겪어보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땅도 매입하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웠죠. 집사람이랑 같이. 그래서 하우스를 얻고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쓰지 말고 올해는 여기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공사를 착공시키게 되면은 이쪽에다 전념해가지고 이쪽에다 뭔가를 할 생각.
2: 계획을 잡는 거에 집중을 하고.
0: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훈 씨와 제자들.
1: 먹고 싶었으면 훨씬 좋았겠네. 좀 늦었네.
0: 귀농한 이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행복은 자연 곁에서의 편안함입니다.
1: 딸기만 보고 있다가 그래도 자연에 나오니까 조금 힐링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0: 하지만 편안함도 잠시. 또 승부사 근성이 나오는데요.
1: 빨리 던져봐.
3: 퐁당 나오고 뭐지도
1: 대충 해도 뭐 퐁당 가겠지 퐁당. 퐁당! 오!
4: 1, 2, 5, 6!
5: 아 맞지 맞지?
1: 6번?
5: 맞지?
1: 6번?
5: 맞어.
4: 최고!
6: 야 잘하네.
1: 집에 안 가. 6번이지 아까 전에?
4: 8번이었어 아까.
1: 8번?
4: 끝. 맨날 집하고 하우스방, 뭐 집 하우스 그렇게밖에 안 다니다가 나오니까 되게 좋다.
2: 같은 산이고 들인데 그러니까 일하면서 보는 풍경하고 직접 우리가 이렇게 바람 쐬러 나와서 보는 거 느낌이 풍기네요. 또 에너지도 생기고 또 열심히 또 내일부터 또 열심히 또 딸기 따고. 자 우리 대박 한번 납시다.
1: 자 현실농구 분호 실현.
4: 화이팅!
5: 가만히 옷도 벌려야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딱
1: 펼쳐줘야지. 네, 펼칠 수가 짧아서 붙일 수가 없어.
4: 아니, 안고 이렇게 해봐.
1: 펴지려고 브라운 시작!
0: 귀농 초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날들의 경험이 동훈 씨에겐 큰 재산이 됐고 이제 어엿한 딸기 사부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도전에 나선 동훈 씨. 어려운 일도 많겠지만 맨땅에 헤딩은 동훈 씨의 전공. 거기에 으쌰으쌰 함께해 줄 사람들이 있으니 귀농 후반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1: 해보니까 딸기가 제일 쉽지?
7: 딸기가 제일
1: 쇠가 내름대로 나왔다.
7: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1: 그럼게.
7: 시작한 것 같아, 나도.
5: 내가 한국 쪽으로 신분이 이제 농부가 되는 땅이야.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0: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죠.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0: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2: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2: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0: 유봉아!
2: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0: 야, 아이고, 뭐야 이거?
2: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2: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3: 어머,
4: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2: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3: 와, 이게 뭐예요?
4: 가야금이란다.
3: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2: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4: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3: 어떻게 아셨어요?
4: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3: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4: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려무나.
3: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1: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3: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1: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이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2: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4: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2: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4: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3: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0: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1: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2: 내 논에 먼저 물을 대야지.
3: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슈.
1: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2: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3: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4: 아이고, 미안해요.
0: 아이고, 아니에요.
1: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0: 조금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고 대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4: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오케이.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산한 산대고 정관악선화 산이 비쳐 동작강 수구 맞고 한인강수 둘러싸니 천여지부궁이라 원하는 금여 잔디 자일은 사바세계 남은 손은 부지로다 해동이면 대한민국 각내 각가 중에 건국은 명양에 붙여 쓰라자 송건아

소롱산이요 산을 구라더니 쌀이라 원구도 중이 별쌀이요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이 번가 상쌀이요 거상버승이 탈상이라 장이삼중복채쌀이요 동네방네 불란쌀이라 유지간에 회살쌀 고정난데 질분쌀 흘르다라 토살인디 돌려다라 석살이라 사간나무 눈목질이라

너는 직녀 상봉일이라오 왜 자꾸 다리 너통 같이 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네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송편 많이 빚어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생방국으로 막아내고 8월에 드네 9월에 9일날 꼭 화룡주를 많이 빚어서 이웃에 님 모셔

내게 밭죽을 정했소. 안학금 상부인 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주문되면 누나 들면 이리저리로 견뜨리니 오늘 몇 기간은 잡기 뜨거운 밭죽 뒤집어 쓰고 애 뜨겁다 잘 나간다. 동기달 드는 액은 서달에 주문나 흰떡가래로 막아내고 서달에 드는 액은 내년쯤은 열난다. 호국밭청이 지어 백지 한 장에 들들 말아 밭벌리 한 장을 진쳐서 권인강에 소멸하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내각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마음과 뜻과 잡수니

도련님과 춘향이가 사랑가로 논일 적에 이에 춘향아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아이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노셨다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차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없는단 말씀이오. 그러기에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재미있는 일이 참 많지야.

먹든 마든 뜻밖 역조라나 칠청으로 은폐와사 어산 또 비관이에요. 포천원이 육방이 선동한다. 본관생 인연지 칼대로 가라고 하고 주도 제

0: 제리고 조금 더 불러 기치를 내어 도사령 불러 나조를 듣는데 금창이 불러 정영월
1: 신치거라
0: 본도대 어산도 허신 모양 서울은 사신 양반이라 기생을 이어니 읍사에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르쳐라 이리연 참 본말을 찌대요 곡성이 이런 서면 내가 이리 떨리는 것이 아마도 오다리 초학신 날인가 싶어 어서 가봐야 못해 어산도가 와서 선생 한 분을 금침없이 내시는데 내가 관동원사를 지내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의 중간 오만은 허여보니요 소위 자녀 건신이 의원 대접이나 착실이야오 어산 또 이러고 서며 어허 일어나간 이 사람들 그 똥은 보이고 다 도치겄다 메고 달 같은 맛 배를 해가 지들어 메고 삼문간을 두다 아니며 다시 아 백문사

몸이 독담이 무너지다시 물결같이 흩어지니 6월 서리 바람 이렇든 놀랍든가 가끔 수령은 정신이 잃고 이리죠 빛이 넓지 하인 고독 장관이라 다시 얼씨구 어차 사령들은 나발 잃고 주먹지공

0: 다 전시고.
1: 전시고.
0: 좋다.
1: 좋다.
0: 잘한다.
1: 달가지로 배고 달가지로 배고 달가지로 배고 달가지로 배고 달가지로 배고

하느님, 지금 제게는 무엇보다도 힘내심이 필요.

나를 떠나지 않도록.

아이 남자.

0: 경려로 표백보살에 간던 오늘날인 당수 예수를 드리오니 동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충룡이며 동해신 우강이며 다 한지장과 천택 지문이 하강하여 주었소서.
1: 선임님네 도화동이 어느 쪽에요?

0: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돌이나 대관지 권해구나 배는 욕조로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영화라는 것은 저의 삶 그 자체였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돌아다니게 했던 그런 매체였고 제2의 인생이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저의 반려였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가장 감명 깊게 봤고, 그건 감독 자신이

배우로서 그 주연을 했는데 가장 비참했던 장면을 가장 희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된 영화고 감명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우리 영화가 아카데미상 4관왕을 차지할 만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수십 년 동안 문화예술 행정가로 또 영화인으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화배우나 감독보다 레드카펫을 더 많이 밟은 얼굴, 한국 영화의 세계화에 모든 걸 바쳐온 무대 뒤에 대스타시죠. 인생양독인, 오늘은 강릉국제영화제 초대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한국영화제 전설 김동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저희 무척 영광입니다.
1: 뭐 제가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0: 아닙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곳이 경기도 광주라고 하는데요. 그 강릉을 오고 가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1: 그 강릉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그 강릉 국제영화제를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장이 맡았던 조직위원장 자리를 맡아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1회 영화제를 치렀고 이제 올해가 2회째이기 때문에 역시 강릉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 그게 11월 5일부터 열리죠? 예.
1: 1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14일까지 일단 그 중간 마무리를 하고 영화는 12월 말까지 계속 틀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약간 비상 상황이니까요.
1: 네, 변수가 많습니다.
0: 변수가 많네요. 이제 여러분 저 뒤에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진 기억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하고 한 분 한 분 뭐 말씀드리자면 뭐 이 하루도가 부족할 그러신 분만 있어요. 이게 와, 어떻게 찍은 사진이에요?
1: 뭐 부산국제영화제 15회를 끝냈던 2010년 저의 마리클레르라는 잡지에서 저런 특별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찍었죠.
0: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김동호 선생님이십니다. 야, 저 때가 몇 년 전입니까?
1: 2010년입니다. 야,
0: 근데 저 때 모습이랑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1: 아이고 뭐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는데요.
0: 아니요. 야, 김동호와 프렌즈라는 이름의 사진인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1: 한국의 내노라는 배우들하고 같이 찍은
0: 배우분들입니다.
1: 사진인데 장동건, 이병헌을 비롯해서 또 강세현 뭐 이런 배우들이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0: 네네. 안성기 씨 모습도 보고요. 너무너무 즐거워 보여요. 저 사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그 세계적인 배우나 감독들이 선생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참 경이로워요. 그 특히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한 감독은요. 이 트로피의 51%는 김동호 위원장에게 줘야 한다.
1: 김기덕 감독이 그랬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영화인들의 한결같은 엄지척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거는 뭐 한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의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그것도 성심 성의껏 대하면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서로 통하니까 그래서 가까워질 수가 있고 저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경조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다닙니다. 그게 2년 전 파리에서 프랑스 영화인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왔고
0: 김동호 선생님, 김동호 위원장. 글쎄, 부산국제영화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멋진 그 턱시도를 탁 입으시고 제일 앞에 서셔서 입장하시던 모습이 아주 네. 눈에 선한데요. 제 1회 부산 국제영화제 그 감격스러운 순간 기억나실 겁니다.
1: 우선은 처음에 이게 뭐 성공할지 또 실패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년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996년 이제 9월 13일 개막식이 열리는 날 저희가 스위스에서 빌려온 6층짜리의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그걸 눕혀놨다가 개막식 시작하면서 이게 쫙 올라갔거든요. 그때의 감동이라는 것은 뭐 관객들 한 4천 명의 관객들도 다 깜짝 놀랐지만 저로서는 야 드디어 영화제가 열렸구나 하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더 감격스러운 거는 15년 끝내고 퇴임했을 때
0: 퇴임했을 때
1: 또 더 감격을 했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1회 때는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도 많고 네. 그래서 예컨대 부산에 교통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 남포동에서부터 해운대까지 택배 회사에 택배를 부탁해가지고 짐 대신 제가 뒤에 타고
0: 그리고 짐 대신 뒤에 타셨어요?
1: 타고
0: 오토바이로?
1: 네, 그래서 뭐 남포동에서 해운대까지 해운대에서 남포동까지 3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또 이 12시가 넘으면 남포동 일대에는 또 문을 다 닫기 네. 때문에 네. 뭐 길거리에다가 신문지 깔고 지나가는 외국 감독 배우들 땅바닥에 앉히고 포장마차 하나 불러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래서 그것이 네. 또 유행이 돼서 한 3회 때까지는 영화사에서 파티할 때 항상 거리에서
0: 길바닥에서
1: 네, 길바닥에서 네. 파티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스트릿 파티.
0: 스트릿 파티.
1: 네, 네.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죠.
0: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제 영화제가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건데. 근데 올해로 벌써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 영화제 그 시작이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부산 국제 영화제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그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영화인들 세 명이 뭐 이용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중앙대학 교수로 막 옮겼었고 김지석이라는 또 영화하는 젊은 친구와 네. 또 전양준 이 세 사람이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1995년 8월 18일 날 프라자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부산에서 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수장인 집행위원장을 좀 맡아서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저는 그 젊은 친구들의 열정에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같이 하자 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0: 그때 준비하던 영화제도 국제영화제였나요?
1: 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 국제영화제가 되리라

0: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 비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제 색깔입니다.
0: 색깔. 예.
1: 지금 뭐 많은 영화제들이 열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제가 지향하고 있는 정체성, 색깔인데 그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개최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로는 부산보다 10년 전에 창설된 도쿄영화제가 있었고 또 20년 전에 창설된 홍콩영화제가 있었죠. 예. 이 두 쌍두마차가 아시아 영화제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영화제보다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 새로운 영화를 발굴해서 세계에 알리자 하는 기본 목표를 갖고 좋은 새로운 아시아 영화를 발굴했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또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던 것이죠.
0: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면은 외국의 유명한 뭐 배우나 감독, 우리나라도 유명한 배우나 감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는데 그 섭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 그거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만들어 친구로 만들어가고 하면서 했던 것이고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4년 하면서
0: 네.
1: 그 한국에 찾아오는 많은 영화인들을 전혀 놓치지 않고 약간 점심이나 저녁이나 술자리까지 만들어가면서 딱 붙들어 놓는 그런 일을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도 많은 해외 영화인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부산 영화제를 시작하면서 그분들 전부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고 뭐 한 예를 들면 레리 카디시라고 모마 그러니까 미국의 현대미술관 영화 담당 큐레이터가 있는데 이 친구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중간에 왔어요.
0: 중간에
1: 와서 남포동에서 해운대로 가는 그 차 안에서 야 네가 오라고 그래서 와 봤더니 역시 다른 영화제와 달리 영화제에 와 있을 사람들은 와 있고. 안 올 사람들은 안 왔더라. 그래서 역시 대단하다.
0: 예.
1: 뭐 이건 꼭 성공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0: 예.
1: 좀 인맥을 많이 동원을 한 거죠.
0: 지난 2010년인가요? 1996년 1회 때부터 해오시던 그 집행위원장이라는 직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에 조직위원장으로 이제 다시 네. 오시는데 그 당시가 영화계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이제 넘기시게
1: 그거는 그 뭐 다이빙 벨이라고 이 세월호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튼다고. 네. 300편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이 못 틀게 막았어요. 그러나 영화제에서는 어떤 영화든가 다 트는 것이
0: 네.
1: 영화제이고 그런 외부 간섭은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모든 영화제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당연히 영화제에서는 또 그걸 틀었죠.
0: 네네.
1: 그러면서 이제 부산시와 영화제와 갈등이 빚어졌고 그것이 2015년 6년도에 와서 이게 아주 정점에 달했습니다. 16년 들어와서 1월 18일에는 그 서병수 시장이 자기는 그 조직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조직위원장을 민간인이 맡도록 하겠다.
0: 네네네.
1: 그렇게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면 정관을 또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관에는 시장, 부시장, 또 담당 국장이 다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

0: 보아야 되는데 그걸 놓고 영화제 측과 부산시가 절충이 안 돼가지고 5월 초까지 계속 후임 조직위원장을 인선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관, 강세현, 그 다음에 당시에 수석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던 김지석, 그 세 사람이 와서 제발 그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수습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당시에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저보고 뭐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또 요청이 있었고, 해서 할 수 없이 뭐 5월 초에 수락을 하고 영화제를 맡았죠. 맡으면서 당시에는 또 영화계 비대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 정관 개정이 안 되면 자기들은 영화제 보이콧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립이 돼 있고, 그래서 저는 맡고 나서 바로 정관 개정을 밀어붙여서 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 정관으로 바꿔놓고 그걸 이사회 체제로 바꾸고 그래서 이사장으로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반은 동참, 반은 또 불참, 예.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는 영화제를 뭐 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또 있었고, 그러나 저와 강세현 위원장은 영화제가 한 번 중단되면 그건 안 된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영화제는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해서 2016년과 17년 이태를 영화제 정상화 시켜놓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냥 물러났죠.
1: 수락한 이후에 그 어려움은 저는 영화계 쪽을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자, 명예롭게 물러나셨다가 다시 힘든 시기에 이제 수장이 된다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일 텐데 그만큼 영화제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것 같고요.
0: 그렇죠.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창설한 영화제니까 이것이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강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부산영화제는 살리자 하는 취지에서 다시 맡아가지고 악역을 맡았죠. 악역을 맡아가지고 2년 동안 좀 정상화시켜놓고 퇴진을 했죠.
1: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호 선생님께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저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영화인이 되도록 했던 계기였고, 또 동시에 제가 영화제 하는 동안에 전 세계 아마 100개 이상의 영화제의 심사위원 또는 심사위원장 아니면 또 게스트로 참석을 해서 저 자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안목을 전 세계로 넓히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러한 황금기였다.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0: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영화인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 이 수많은 해외 영화제에서

0: 이제 앞다퉈서 선생님을 모시려고 하고 또 칸이나 로테르담 같은 데서 해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네. 계십니다. 근데 2012년에요.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시게 네, 돼요. 주리. 네. 네. J-U-R-Y. 어떤 영화입니까?
1: 그 영화는 그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심사하면서 심사위원들 간에 서로 막 싸우고 마지막에는 육탄전까지 벌리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입니다. 원래 부산국제영화제를 15년 하고 그만둘 때 뭐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하면서 이제 그만두면 뭘 할 거냐 해서 제가 한 20여 년 영화 쪽 일을 했으니까 영화 한 편은 좀 만들어 볼 생각이다. 그랬더니 그만두고 난 다음에 2012년에 그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10회가 되는 해에 개막작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심사하는 과정을 그 영화로 만들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굉장히 호화 캐스트입니다. 그게 안성기, 강수연, 정인기, 그 다음에 일본의 토미야마 가츠오라는 영화사 사장, 그 다음에 영국의 토니 레인스 그 평론가 이렇게 다섯 명이 심사위원으로 하면서
0: 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1: 예, 막 싸우고 하는 장면입니다. 야.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조감독으로 이제 김태용 감독 조감독으로
0: 그분이 조감독을 하셨어요?
1: 네, 예. 그 자기가 평생 처음 조감독이었대요. 그러고 예. 그다음에 이 강우석 감독이 자기가 편집하겠다. 그래서 편집은 강영구. 그래서 또 기왕에 이런 영화를 만들자면 촬영은 좀 좋은 촬영 감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또 김영구 감독한테 부탁을 해서 예. 촬영은 김영구. 그러니까 아주 캐스팅으로 보면 저거는 대작 장편영화
0: 캐스팅이에요 진짜
1: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 영화가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10회 때 개막작으로 틀어졌고 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베를린 영화제 파노라마 부분에 초청받았고 그 후에 전 세계 뭐 모스크바, 몬트리올 뭐 영화제마다 다니면서 그 상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해는 제가 2013년에는 영화 감독으로 많은 영화제 다니면서 감독과 대화도 하고 뭐 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섯 분만 모시려고 해도 개런티가 이게
1: 배우들 출연료 또 감독 이제 조감독 출연료 이런 네. 것은 다 재능 기부로
0: 아, 대단하십니다. 인생 낭독인 오늘은 우리 영화를 세계의 무대에 우뚝 서게 만든 무대 뒤의 주역 김종호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제 이 대목이 참 궁금한 거예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영화랑 인연을 맺었을까? 법학이랑 영화랑은 흔히 생각하기에 멀잖아요.
1: 저는 원래 그렇게 법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돌아가신 선친께서 공직 생활을 꼭 하라고 해서 법과대학을 가라고 해서 법과대학을 간 셈이죠.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계속 뭐 임꺽정, 삼국지, 수호지, 뭐 이런 궤도팽 뭐 이런 예, 것만 예, 예. 봐가지고 아 이게 커서 산적 같은 게 돼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쪽에 좀 취향이 있었는데 이제 법과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뭐 머리가 나쁘기도 했지만 이제 이 법관 쪽으로 안 가고 그러고 또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네. 우선 취직이 급해가지고 5.16 직후에 제일 먼저 시험 본 데가 공보부였어요.
0: 문화공보부.
1: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공보부에 들어가가지고 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그 전까지는 사실 영화 한 편도 거의 안 보다시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공보부에 들어가서도 문화공보부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 후에도 영화 볼 기회는 거의 없었는데 제가 80년부터 88년까지 기획관리실장 최장수 실장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옷 벗고 나온 데가 영화진흥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하면서 점차 영화인이 돼간 거죠.
0: 근데 영화진흥공사에 계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게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
1: 네, 종합촬영소죠.
0: 야, 우여곡절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1: 저는 진흥공사 사장으로 가면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거의 영화인들을 만나서 의견수렴을 쫙 했어요. 그 결과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종합촬영소다. 이런 이제 집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양주에 45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그 종합촬영소를 만들었죠. 만들었고 동시에 저는 한국 영화가 살 길은 해외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88년에 열린 몬트리올 영화제부터 이제 참석하기 시작을 해서 몬트리올 영화제에서 임권택 감독의 아다다가 여우주연상 네. 신의 수식을 받았고 그다음 89년에는 뭐 모스크바 영화제 가서 임권택 감독의 아재아재 바라아재 네. 강세현 씨 여우주연상을 네. 받았죠. 그때만 해도 소련이었죠. 미수교국이었고
0: 아, 맞아요. 소련이었어요. 네.
1: 그 간 김에 바로 국교가 수교된 헝가리의 또 한국 영화 8편을 갖고 89년에 뭐 이 김지민 씨, 남궁원 씨하고 같이 또 다녔고 그 다음에는 또 한국 영화 8편을 갖고 그때 막 수교가 됐던 때입니다. 러시아하고 그래서 그때 러시아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 지금의 페테르부르크
0: 상트페테르부르크
1: 두 군데 모스크바 두 군데와 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순회 상영을 했고 그에 또 루마니아 수교가 되자마자 바로 루마니아 한국 영화 8편 갖고 임권택 감독하고 또 순회 상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영화 해외 진출에 그때부터 주력을 했던 셈입니다.
0: 혁혁한 공이 있으십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이제 세계 영화제에다 한국 영화를 알려온 그러니까 문화 외교관으로 이제 활약하고 계신데요. 물론 이제 그 많이 해외나 이제 국내를 다니시면서 이 트로피 같은 것도 많이 받잖아요.
1: 아, 네.
0: 근데 오늘 이제 그 중에 딱 세 개를 여기 갖고 오셨습니다. 예, 이 세 개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볼게요.
1: 저
0: 예.
1: 끝에 있는 그 동상 같은 트로피는 네네. 2017년 그러니까 3년 전에 터키의 말라티아라는 중세 고대 네.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평생 공로상 저걸 줬어요.
0: 평생 공로상.
1: 네. 그래서 평생 공로상은 제가 아마 1999년, 2000년 고쯤에서 네. 마닐라에서 처음 받았고 네. 그 후에 뭐 우디네 영화제 20회 때도 받고 했지만 이건 터키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고대 도시에서 그래서 좀 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당시에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라는 영화가 초청됐어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이정향 감독과 그 다음에 부산영화제 프로그래머 했던 이수원 프로그래머하고 셋이 터키를 갔었죠. 갔는데 이제 그 이정향 감독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

0: 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줬고
1: 그 옆에 보니까 일정까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TV 인터뷰 후에 뭐 했다 뭐 했다. 네. 이것도 이정현 감독님께서 쓰신 거. 네. 자, 요 자그마한
0: 두바이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두바이에서 준 트로피고.
1: 예.
0: 그 밑에 또
1: 네,
0: 트로피가
1: 큼지막한 거에 있습니다.
0: 저거는 이제 몽브랑상이라고 2017년, 15년에 받았어요.
1: 네.
0: 근데 이 몽브랑상은 몽브랑상에서 특별히 매해 세계적인 예술가를 그 헌장하는 특별한 만년필을 만듭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제 24회 제가 받았을 때는 파발로티를 헌정하는 특별한 이제 몽브랑 만년필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수상자한테 그걸 하나씩 줬어요.
1: 예.
0: 문화예술 쪽에 뭐 현금으로 제가 돈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후원해 준 일은 없지만 약간 제도적으로 문화예술계 발전을 지원해 줬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마 한국에서 대표로 선정이 돼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1: 그 선생님의 관심사나 그 잘 어울리신 환경을 보면은 공직 생활에도 상당히 어울리셨을 것 같고요. 근데 우연찮게 영화의 길로 들어서신 거잖아요.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0: 아, 그렇죠.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쉽거나 뭐 후회나
0: 뭐 저는 항상 인생을 길게 본다면 그 인생의 긴 인생의 여정이 우연과 우연으로 이렇게 점철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특히 문화공보부의 몸담으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9월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취직이 가장 급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채용 공고가 나온 데가 공보부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취직을 해야 되겠다는 형태로 공보부 시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보부에서 이 평생을 또 지나게 된 셈이죠. 그것이 하나의 우연이었다고 생각되고 또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을 8년 하다가 그 다음에 옷 벗고 나오게 될 때 그때 마침 영화진흥공사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발령받아서 나갔던 것이 또 영화인이 된 계기가 됐고 공연윤리위원회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고 이 처음으로 6개월 동안 백수 그게 화백이죠. 화려한 백수.
1: 화려한 백수.
0: 그래서 백수가 되고 나 있을 때 또 부산영화제에서 함께 부산영화제를 창설하자 해서 부산영화제를 또 만들어서 사실상의 영화인이 됐던 거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우연히 점철돼서 하나의 인생의 역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우연한 계기를 최대한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1: 그 요즘에는 그 호수나 강 이런 게 내다보이는 집에서 전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영화계는 물론이고 그림, 음악, 춤에 관련된 예술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전원 생활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0: 네, 그거 사실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1: 워낙 바쁘시다
0: 너무
1: 보니까
0: 늦게 시작을 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하튼 이제 모든 이 공적인 활동을 접고 좀 한적한 곳에서 내 생활, 내 취미 생활을 하자 해서 경기도 광주시로 옮겼는데
1: 네네.
0: 옮기고 나서도 뭐 계속 또

0: 왔다 갔다 하느라고
1: 사람들이 제대로 그렇게 많이 보이신데 아니 근데 전 놀랐습니다. 서해 국전에 입상하실 만큼 그렇게 실력이 좋으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서해는 언제 때 시작하신 거예요?
0: 그 어려서부터 좀 서해에 관심은 있어가지고 좀 좋은 작품 있으면 그 이렇게 신문에 난 거 오려서 클리핑해두고 했었는데 61년에 공보부 들어가서 그 중앙청 지금의 그 민속방 경복궁이죠. 경복궁 안에 이제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종로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적선동에 뭐 원곡 김기승 선생님 서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토요일 날 한번 들려보자 해서 토요일 날 매주마다 한 번씩 들려서 원곡 선생님께 이제 사숙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국전이 64년에 국전 그다음에 같은 해 신인예술상 이런 데 작품을 내고 그것이 이제 입상은 아니고 입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 후에 바로 사무관 공개 승진 시험이 있어서 그 사무관 공개 승진 시험으로 사무관이 된 다음부터는 또 일이 바빠지면서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좀 했었으면 또 서해 쪽에 일가를 이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1: 오늘 평소에 이제 즐겨 읽으시는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습니다. 이게 한눈에 봐도 고서라는 게 이런 걸 두고 고서라고 하는구나.
0: 이건 뭐 중간 정도의 책인데 네네. 1958년에 인사동 입구에 통문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통문관에서 낸 두시 언해인데
1: 두보의
0: 두시 언해 그래서 시네. 두보의 시를 한글로 번역한 특히 저는 이게 초창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초기의 한글이 그대로 아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책이 상당히 소중하다 생각하고 좀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1: 자, 그러면 두시 언해 중에서 강촌이라는 시죠? 네.
0: 맑은 가람 한 굽에 마사를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절로 가며 절로 오나니 집 우에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깝 나닌 물 가운데 갈며 기로다. 늙은 교집은 조회를 그려 장기 판을 맹그러늘 점은 아들한 반알을 두들겨 고기 낙갈 낙실 맹거나니 한 병에 얻고져 하는 반은 오직 약물이니 저 구밋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사를 구하리오. 인생을 3기로 나눈다면 1기는 공직생활을 했던 기간이었고 2기는 영화와 함께 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내 생활, 내 취미생활을 하자 해서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지만 좀 차분하게 그 제가 돌아왔던 또는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책으로 출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애써 오셨습니다. 이제 중책을 다 내려놓으시고 전원 생활을 즐길 법도

0: 한 대. 2019년 강릉국제영화제 초대 조직위원장 맡으셨어요. 예.
1: 김한근 강릉시장이 그 강릉에서 문학영화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준비를 해왔어요. 해오는데 이 영화제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했고 그다음에 11월 8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8월까지도 집행위원장을 구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이니까 김한근 시장이 저희 집에까지 한 두 번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조직위원장 자리를 좀 맡아서 강릉에서 영화제를 좀 창설해달라고 간곡하게 좀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맡게 됐습니다. 근데 맡고 맡기 전에 강릉에 좀 친구들이 있어서 몇 번 강릉을 가봤었거든요. 근데 강릉이 영화제 하기는 꽤 좋은 장소다. 우선 재작년에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르면서 아트센터도 새로 지어놨고 그리고 많은 그 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또 강릉 시민들의 그 문화의식도 많이 높아져 있고 또 인구도 20만이라는 아주 적정한 규모고 바다 있고 산 있고 그래서 영화제 하기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맡았죠.
0: 그 영화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영화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 네. 네, 그걸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이번 강릉국제영화제의 색깔은 뭘까요?
1: 강릉이라는 고장이 원래 심사인당 이율곡 선생님 또 헌안설원 허균 같은 문인들, 문호들이 태어나셨거나 활동하신 고장이고 그래서 어떤 그 문화와 문학이 배어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문학과 영화, 그러니까 문학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들을 중점적으로 트는 그런 영화제로 특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거장과 시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비단 영화인들뿐만이 아니고 문학의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와서 즐기면서 영화 보고 그리고 관객과 만나고 하는 그런 특색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좀 특색 있는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진짜 한국 영화의 쾌거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4개 부분이나 수상했습니다. 네. 이제 뭐 한국 영화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를 알려오신 분으로서 감회가 무척
1: 우선은 그거는 정말 역사적인 이야기죠. 올해가 한국 영화 탄생 101년 되는 해인데 한국 영화 100년사의 기록에 남을 아주 획기적인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워낙 머리가 좋고 그러면서 작품성과

0: 흥행성을 고루 겸한 그런 영화를 쭉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카데미 회원들 뭐 한 7,000명, 한 8,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투표로 하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작품성과 이 흥행성을 겸한 영화가 거기에 딱 그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봅니다.
1: 아카데미상까지 4개 부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더 발전해야 됩니다. 이 발전하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0: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지금 한국 영화가 어느 한계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해외에 알려진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창동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이나 김기덕 감독이나 또 이런 몇 분, 박찬욱 감독 그런 몇 감독의 영화에 지금까지 쭉 의존해 왔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수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지만 이제 그게 점차 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들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후진이 네. 빨리 양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좋은 작품이 계속 해외영화제 소개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영화의 저변은 뭐 이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거든요. 저예산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좀 많이 제작이 되고 그리고 전국의 상영관에서 체계적으로 배급이 돼서 상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화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돼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뒷받침 될 때만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4관왕 응에 이어서 더한 계속 결과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부디 아마도 예, 그런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될 겁니다. 예. 이미 감독으로 데뷔하셨으니까 또 어쩌면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선생님의 삶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제목을 붙이고 싶으십니까?
0: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꽤 오래전 네. 이야기인데 이제 박중훈 배우 겸 네, 감독이 네. 네. 몇몇 영화인들하고 그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네. 느닷없이 위원장님은 돌아가셨을 때 묘비명을 뭘로 쓰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1: 뭐 묘비명.
0: 같은 질문을 임권택 감독한테도 했는데 임권택 감독은 에이 뭐 그런 질문을 이제 이렇게 뭐 해버리셨고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어느 미친놈 여기에 누워있다 뭐 이렇게 묘비명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미친 사람의 뭐 인생 뭐 삶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까지 계속 어느 일에나 이제 거의 중독되다시피 일을 해왔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영화 제목은 또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인생 제1막은 공직자로서 또 2막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영화와 함께. 자, 그러면 제3막은 어떻게 꾸미시고 싶으세요?
0: 뭐 개인 생활을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에 제가 걸어왔던 역정들을 모아서 책을 하나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어중간하게 하다만 서해도 조금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 멀리 이사를 안 갔으면 저는 그 대학에 지금 나이에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편입을 해서 미술사 같은 것을 좀 제대로 전공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그 욕심이 저는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인생 낭독인 오늘은 한국 영화를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한 무대 뒤의 주역 김동호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흔히 인생은 영화와 같다고들 합니다. 뭐 그만큼 변화무쌍하다는 의미겠죠. 영화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오신 인생 대선배님의 조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인생 낭독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던 가야금어 정미나입니다. 오늘 김동호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곡은 무엇이 되어입니다. 이 곡은 제1집 상사몽에 수록된 곡인데요. 단아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그려내는 가야금의 25개의 현과 담백하게 부르는 저의 노래가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그 누구보다 영화를 사랑하고 또 영화인들을 사랑하는 김동호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이런 노랫말이 나옵니다. 그대가 무엇이 되었어도, 그 무엇이 되었어도 난 그대 가까이 있는 무엇이 되고 싶네. 선생님의 곁에는 항상 사랑하는 영화가 함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선생님 뵈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선생님의 인생과 잘 어울리는 노래 무엇이 되어, 오늘은 특별히 박혜리 씨의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노래 들어주세요.

그 조선은 사대부가 맺는 나라였고 계속 그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옛날 분들은 이게 건축으로 책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한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옥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축가는 아닌데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한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뭐 여기저기 한옥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 느꼈던 감정이 또 굉장히 좀 깊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옥이라고 보통 우리나라 옛날 집들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영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집을 지은 거를 건축이라고 안 하고 영조라고 했는데 그 영조한 우리의 집들을 한옥이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이 굉장히 이제 이 자연에 잘 어울리는 건축이고요. 근데 그 한옥은 갖고 있는 정신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 그 저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운영궁에 있는 어떤 뒤뜰인데 저런 그늘이 깊은 그늘이 깊고 이렇게 고즈넉한 분위기의 저런 집들, 가령 이런 종묘의 이런 깊은 그늘,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의 어떤 전형이죠. 혹은 이 익산에 있는 왕궁리 석탑같이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 땅에 적합화, 최적화된 그런 양식의 집들을 우리는 이제 한옥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한국 건축의 맛 혹은 멋,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령 이제 김치를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김치의 맛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달다고 하나요? 맵다고 하나요? 시다고 하나요? 모든 맛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맵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뭐 짭짤하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인데 그 맛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령 이제 우리 저 영선암매 사진인데 저 건축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그 한복을 만드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 딸이 이제 의상학과를 졸업을 하고 합류를 해서 같이 어머니랑 같이 한복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따님이 만든 한복은 어머니가 만든 한복하고 좀 다르대요, 뭐가. 왜 다를까?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이 이렇게 몸을 치수를 재고 한복을 만드는데 왜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딸은 서양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터법으로 자를 재죠. 이렇게 줄자로 몸을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들고, 어머니는 옛날 우리나라 곡척을 가지고 옛날 자를 가지고 몸을 재서 한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자가 틀리니까 나오는 옷의 맵시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척도가 다른 거죠. 한옥을 평가를 하고 한옥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의 눈으로 보는 한옥의 그 맛과 한옥이 갖고 있고 옛날 사람들이 보던 그 자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자로 그 한옥을 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한옥을 얘기하고 이럴 때는 그 옛날의 시각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통 건축과 우리나라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한국, 중국, 일본이 같은 문화권이라서 건물을 보고 대각 비슷하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 갖고 있는 맛이나 우리 그 추구하는 그 미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한 20대 때 저 박물관에 이제 구경을 한번 하러 갔어요. 그때 마침 이제 우리나라 도자기를 쭉 연도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기획 전시가 있었어요. 고려 청자 한 12세기 이때 이제 고려 청자가 아주 그냥 그 극성 시기가 되죠. 뭐 최고의 색과 최고의 문양과 최고의 그 비례를 완성을 하죠. 한 100년 동안 청자가 쇠하고 이상한 도자기가 한 100년 정도 나와요. 고려 청자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달을 하고 어느 정도 문화가 끝까지 간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고 창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분정사기라고 굉장히 그 도자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도자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추상적인 백자로 간 거죠. 그 미니멀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추상적이고 미니멀리즘의 거의 극단이죠. 모든 것은 추상화되고 좌우대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냥 크기만 하고 하였죠. 색깔도 완전히 순백으로 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창조성이 저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건축에서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한옥의 역사로 가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것, 한국의 뭐 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그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관적으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그 한국성이 과연 무엇일까? 그다음에 우리나라 집들도 우리나라의 산과 우리나라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기후가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딴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가 국토는 굉장히 이렇게 넓은 나라는 아닌데 산이 많죠. 산이 많으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기후가 추울 때는 영하 한 20도, 더울 때는 영상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60도 정도, 연교차가 60도 정도 되는 굉장히 혹독한 기후예요. 그런 곳에서 건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은 기후차가 크기 때문에 이 모든 재료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건축은 남반계의 마루와 북반계의 온돌이 하이브리드된 결합된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굉장히 되게 독특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우리나라 산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맺는 게 우리나라의 우리가 얘기한 한옥의 건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오랜 시간이 들어가 있죠. 가령 지금 황룡사 지금 이제 사진에 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수학여행 가면 늘 가는 데가 황룡사죠. 아무것도 없고 너른들만 있죠. 낭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저길 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온바로스라는 얘기를 해요. 온바로스. 우주의 배꼽, 우주의 중심.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은 없는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건축은 없는 거예요. 이 초석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건축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런 우리나라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나라의 한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심수정이라고 양동마을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은 되게 단순한 집이에요. 기역자로 꺾여져 있고 방 두 개 있고 마루가 있는 정자예요. 정자인데 그 옆으로는 그 회화나무가 네 그루가 같이 지나가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건물인데 뭐가 대단하냐면은 회화나무 네 그루가 쭉 내려가고 집을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경계를 나타내는 담이 회화나무 사이로 싹 지나가요. 보통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나무를 네 그루 심으면은 나무를 집 안으로 넣죠. 그 다음에 담을 밖으로 싸죠. 근데 이분들은 나무를 네 그루 심고 담을 그 사이로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간이 서로 싸우거나 가두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거죠. 가령 뭐 지금 우리 그 경복궁 옆에 가면은 칠궁이 있는데 거기에 칠궁에 가면 저런 그늘이 있어요. 멋있는 그늘. 저기는 이제 배례단이라고 그 칠궁 앞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배례를 할 때 하는 조그만 정각인데 저 멋있는 그늘, 치멀한 그늘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니죠.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고 영혼의 집인데 그 영혼의 집에 걸맞는 그늘을 디자인을 하셨어요. 옛날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나무하고 벽돌하고 뭐 돌하고 유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회화나무가 200년 후에 나타나는 모습과 그 사이에 안겨져 있는 집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게 건축이고 우리나라

그 송석헌이라고 경북에 있는 어떤 오래된 이제 100년 정도 되는 집인데 그 집에 보면은 이제 이 정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날개채가 있어요. 날개채라는 거는 대청마루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두 채를 이제 날개채라고 하고 안방이 있고 그 옆에 뭐 안상방이라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제 고방이 있고요. 한옥의 어휘가 한 2만 개 정도가 된대요. 뭐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뭐 안방, 사랑방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뭐 마루도 텐마루, 뜰마루, 뭐 가망마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다음에 문도 뭐 찌살문, 새살문 뭐 이런 문도 들어열개문, 뭐 분암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2만 개 정도 되는 어휘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웬만한 나라의 어휘 정도 돼요. 그 정도의 항록이 굉장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걸 만들었고 그 정도의 많은 그 기술도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연장이나 혹은 그 공간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옥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옥은 보통 이제 북촌에 가면 한옥 많이 있고 요새 한옥을 많이 지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고정된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귿자나 미음자 한옥과 마루가 있고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이런 정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옥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그 상주에 있는 양진당이라는 그 굉장히 오래 그 큰 건물인데요. 이 집을 보시면은 집이 2층으로 돼 있어요. 집이 이렇게 떠 있죠. 한 1층 정도 위에 집들이 다 앉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후나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물이 좀 많이 오는 동네고 그래서 집을 띄운 것도 있겠지만 상주에 가면 또 대산루라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 우복 정경세라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서해 유성룡의 이제 제자신데요. 이분이 또 건축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산서원이 이분이 만든 건축입니다. 이 집을 보시면은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층으로 된 공간은 제자들을 양성하는 서당 공간이었고요. 2층에 온돌이 들어가 있어요. 1층에 저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누 옆에 보면 흙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온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누마루가 시원하게 산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대산루라고 입을 지었는데 한옥은 무조건 땅에 붙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이미 2층 한옥이 있었습니다. 이 집을 보여드리는 거는 또 여러분의 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깨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남존 여비가 강했고, 뭐, 여자들은 항상 순종을 했고, 여자들의 공간은 왜소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만큼 사실은 여권이 강한 나라가 별로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되게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뿐이 아니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그 재산을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이 균등하게 나눠서 재산을 분배를 했고 제사도 지금은 이제 뭐 종손이 지내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 정읍에 가면은 뭐 김동수가옥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김명관 고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라도 그 정읍 이쪽은 뭐 호남평야 굉장히 넓은 들의 그 만석군 집안이죠. 그러니까 한 100칸 정도 되는 큰 집인데 여자들의 공간이 되게 특이한 공간이라서 한번 이 집을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보통의 안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보통의 안채는 안방이 있고 안방은 좀 크죠. 안방은 좀 크고 건너방은 좀 작죠. 이 집은 자세히 보시면은 안방과 건너방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의 크기도 똑같고 부엌의 크기도 똑같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기거하시고 며느님은 건너방에서 기거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은 곡간열쇠를 며느리에게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어머니는 뒷방으로 가시죠. 그래서 집안에 곡간의 열쇠를 쥔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이 집은 안 그렇습니다. 이 집은 어떠냐면은 양쪽에 안방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지고 계세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위계는 있겠지만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은 균등히 가져가는 거죠.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약간 특이하죠. 안채 옆에 보면 안사랑채가 있어요. 안사랑채는 뭐냐면은 보통 딴 집에는 별로 없는데 여자들의 사랑채예요. 여기는 어떠냐면 여자들이 이제 뭐 손님이 오면 저기서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집간 딸이 오면은 해산할 때 저 집에서 해산하고 여자들의 공간이죠. 바깥쪽에 사랑채를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랑채가 하나 있고 집에 대다수는 여자들의 공간이에요. 전라도하고 충청도 쪽에 약간 건축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쪽은 마한쪽 전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농경 좀그 농사 짓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힘이 강한 거죠. 관리는 이제 여자들이 하니까. 김영관 고택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집이에요. 지금 다시 그 당시의 시대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여자들의 공간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안방 만들고 거실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부엌, 나머지 공간에 이제 부엌을 하는데 요새 이제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엌을 제일 중심에 놔달라. 그다음에 요새는 보통 그 어머니 옆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딸들이. 그리고 이제 사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같이 사는 경우도 좀 많고 같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육아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처갓집으로 많이 가죠. 김동수 가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대적인 건축이죠. 아, 이제 그런 비슷한 게 이제 그 함양에 가면 이제 허삼들 가옥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 허삼들이란 분이 그 집의 안주인 이름이에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만나는 공간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데가 부엌이에요. 이 집의 중심에 부엌이 딱 있는 거죠. 부엌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방들을 거느리고 굉장히 크게, 양쪽에 날개를 거느리고 있는 몸처럼 부엌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여자고, 이 집의 중심 공간은 부엌이고, 이것을 그냥, 그 딱, 아주 그냥 뭐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표현한 집이죠. 우리가 한옥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런 공간에 뭐 대청을 놓는다든가 뭐 남자들의 공간을 놓고 뭐 중심 공간을 놓는데 저렇게 부엌을 놓은 공간은 지금도 설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집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집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실생활과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과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적합하게 만든 집들이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집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제가 이제 시간과 뭐 생각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생각으로 지은 집들이에요. 조선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시죠? 플라톤이 얘기한 철인 정치,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그게 구현된 게 조선이에요. 사대부가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사대부가 만든 나라였고 계속 그 철학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집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명 조식이라고 그 1501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던 대학자였죠.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평생 벼슬을 안 했죠. 벼슬을 안 하고 그 그냥 자기 제자만 양성하고 공부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뭐 옛날에 그랬죠. 명종한테 단성 현감을 한번 시켰더니 단성 현감 사직서를 딱 그냥 이를테면 사표를 딱 던지고 했는데 그 단성 현감 사직서가 굉장히 명문이었죠. 임금을 꾸짖는 정치 똑바로 해라 막 이런 거를 시골에 있는 그냥 학자 나부랑이가 감히 임금한테 뭐 이럴 정도로 기계가 있던 분이었는데 저 집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 하면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그냥 흔히 보는 우리 그냥 기와집이죠. 팔짝 지붕에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 그다음에 가운데에 마루가 있고 뭐 이런 집인데 왼쪽에 이제 뭐 남명의 침실이 있었고 오른쪽에 제자들이 묵었던 방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서당이에요. 가운데 서당인데 보통 옛날에 이제 그 선비들이 갖고 있는 이상향이 있어요. 이상적인 집이 뭐냐면은 삼간지제라고 세 칸짜리 집을 가장 완성된 자기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집은 어떤 거냐면은 앞에 덕천강이 하나 흐르고 뒤에 엄청나게 큰 지리산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집을 나지막하게 앉혔어요. 그래서 기단도 높지 않아요. 기단도 아주 낮은 기단이 있고 집도 낮게 앉혔는데 이를테면은 딱 남명 조식을 보는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디에 눌리지 않고 그렇지만 당당하고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 집을 건축적으로 뭐 어떻고, 뭐 기와, 뭐 처마가 어떻고, 뭐 기단이 어떻고,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집이죠. 이 집은, 아, 남명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남명이 얘기한 그 의의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제 건축으로 책을 쓴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리산 천왕봉과 덕천강을 보면서 자기의 마지막에 큰 스케일의 자기의 그 꿈을 여기에 그냥 딱 잠겨놓은 거죠. 그 주변에는 저런

시를 써놨어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죠. 지리산에 큰 물을 먹고 큰 산을 비고 앉아있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거하고 굉장히 이제 비교가 되는 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당이라고. 뭐 퇴계 이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되게 공교롭게도 남명 조식과 동갑이에요. 1501년생. 두 분의 행보도 되게 대조적이에요. 남명 조식이 굉장히 남성적이었다면은 퇴계 이황은 누구에게나 공손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마지막에 세 칸짜리 집을 지었어요. 집은 이래요. 뭐 그냥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부엌이 있고 가운데 보면은 그분이 묵었던 침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제자들을 뭐 공부를 가르쳤던 마루가 있죠. 이렇게 세 칸이에요. 그 저 한 뭐 평수를 해봤자 한 10평이 안 되고 한 8평 정도 되는 조그만 집인데 이 안에 우주를 담았죠. 모든 공간에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우물에도 이름을 붙이고 그 옆에 있는 바위에도 이름을 붙이고 모든 공간에 다 의미를 부여를 하고 저분의 저 안에서 사셨고 이 집의 키워드이면서 개념이 그 공경할 경자예요. 경자가 뭐냐면은 남을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낮추고 남을 올린 뭐 이를테면 뭐 자기 스스로 삼가하면서 남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집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일단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옆에는 제자들이 있었던 영락서재하고 한 세 채를 같이 졌는데 보통은 저런 집을 지으면 스승의 집은 좀 높이 짓고 위에 짓고 자기는 내려다보고 뭐 그런 집의 어떤 위계를 정하는데 이분은 같은 위계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약간 방향만 좀씩 틀어가지고 서로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스승하고 같은 눈높이에 있으면서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고 병산서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이 고개를 딱 숙이게 되죠. 되게 사람을 압도하는 그 경관이 있는데 퇴계 집을 가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앉아서 퇴계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퇴계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퇴계가 어떤 생각으로 이 집을 졌고 이런 것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은 어떤 얘기가 담겨 있고 그 얘기를 우리한테 굳이 막 설명을 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를 안 해도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그 얘기가 들리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정말 좋은 집인데 우리가 큰 집은 많이 가봤어요. 큰 집도 많이 가보고 비싼 집도 많이 가봤어요. 비싼 재료로 한. 근데 그런 집을 가보면은 아 이게 전등 되게 좋네. 야 여기 이 바닥은 되게 좋은 대리석을 깔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집이 그러고 이제 끝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미를 부여하면은 공간이 넓어져요. 의미가 없으면은 공간은 아무리 800평짜리 집도 8평밖에 안 돼요. 근데 퇴계의 집은 8평짜리 집이 800평 혹은 8000평 정도로 넓어 보여요. 그건 우리가 그 들어가서 그 의미를 계속 듣고 의미를 새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집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이고, 아주 좋은 건축이고, 아주 좋은 퇴계의 유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집입니다. 도산서당은. 그 여태까지는 이제 어떤 학자의 공부를 알렸던 집인데, 이제 종갓집이죠. 이를테면 이제 월성 손씨 종갓집이에요. 그 양동마을에 있어요. 양동마을에 있는데, 그 양동마을은 여러분 지금 이제 유네스코 지정돼가지고 사람들 많이 가는 데죠. 그 언덕마다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집들이 전부 다른 산을 보게 안대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는 데죠. 우리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옛날 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란을 거치면서 집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천년 된 뭐 집도 있고 뭐 이런지만 우리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난 이전의 집이 별로 없는데 이 양동마을에 가면은 세 채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살림집이 그 온양에 가면은 맹시행단이라고 옛날에 이제 맹사성 고택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집이 이제 서백당이라는 집이에요. 서백당인데 이 집은 아직도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집이에요. 어떤 위압적인 스케일이나 뭐 대단한 화려한 집은 아니에요. 집도 처마도 되게 뭐 호처마에 지붕도 소박하고 집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소박하고 사랑채도 이렇게 미음자로 된 집의 모퉁이에 이만큼 있는 정도. 그다음에 위에는 뭐 종갓집에 늘 있지만.

땅이 있고 앞에 행랑채가 길게 하나 있는 정도 이런 집인데, 월성 손 씨의 그 입향조라고 하죠. 이 집 이제 처음에 이 동네로 들어온 선조 입향조인 손소가 지은 집이에요. 손소가 짓고 나중에 이 집에서 이제 그 손중돈이라고 되게 뛰어난 학자가 나왔고 이연적이라고 되게 유명한 학자가 나왔대요. 이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대문 행랑채를 지어서 대문을 들어가면은 저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조그만 담이 보이고 이렇게 마루가 보여요. 오른쪽으로 사당이 보이죠. 그다음에 왼쪽으로 그 사랑채 이렇게 누마루 같은 공간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히 시선이 사당채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사당채 마루로 이렇게 쭉 가게 되고 그 옆에는 큰 향나무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안채로 가는 이렇게 기단이 쭉 보이죠. 그러면 안채로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미음자로 된 소박한 대청이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약간 그 누마루 같은데 사랑채가 있는데 누마루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앉아 계시는데 그 어떻게 오셨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아 여기 사실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인데 이 집을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집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집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다음에 집 들어가니까 뭐 집이야 물론 좋죠. 집도 좋고 되게 오래된 집이고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건 그런 종손의 그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왔을 때 반갑지도 않고 안 반갑지도 않고 적당한 정도의 예의, 적당한 정도의 그 위엄 이런 것을 갖고 사람들한테 대하고 그래서 이 집에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아 이게 종갓집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우리한테 주는 위엄과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이 이분한테까지 내려오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전달되는 것 같다. 집이라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옥, 큰 한옥, 뭐 멋있는 한옥보다도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주는 그 느낌,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이 하나 완성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가지고는 아, 마당이 어떻네, 집이 어떻네, 뭐 이런 것만 보지만 사실은 집을 완성하는 거는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종손 되는 어르신을 만나서 이 서백당을 여러 번 갔지만 이 집을 드디어 아, 이 집이 완성이 되는 거 내 마음속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명재고택이라고 그 논산에 있는 집이에요. 이 집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집이죠. 명재는 누구냐면 그 윤증이라고 조선시대 후기에 뭐 대학자죠. 송시열과 이렇게 대척점에 있었던 분이었죠. 우리 이제 노론, 소론 얘기 많이 하는데 노론의 영수가 송시열이었고 소론의 영수가 윤증이었어요. 평생 이분도 또 아까 뭐 남명 조씨처럼 학문을 한 번도 저기 정치 그 관직을 한 번도 맡은 적이 없어요. 늘 처사에 머물면서 제자들만 양성했죠. 그러면서도 되게 유명했고 존경을 받았던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성균관 유생 뭐 2천 명이 가서 조문을 했대나? 그 당시에 뭐 서울에서 논산까지 가는 거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간다든가 뭐 기차를 타고 가면은 뭐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가겠지만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그 정도의 유생들이 다 갔을 정도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던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집을 좀 그 소개하고 싶은 거는 한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마당의 요소를 다 보여주는 집이에요. 제일 높은 데 사당이 있고 가운데로 미음자가 있으면서 꼬리가 하나 달려 있죠. 이 꼬리가 달려 있는 거는 이제 사랑채고 안채가 있죠. 그 들어가시면은 사랑채가 보이는 마당이 하나 보여요. 이 마당은 어떤 마당이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공공 동네의 공공의 마당이에요. 굉장히 공적인 마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문 앞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대문 앞에 사랑채 옆으로 마당이 길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뭐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의 공간이죠. 아 대문 들어가기 전에 옆에는 이제 그 지금은 장독대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당에 머무는 마당에 종갓집은 1년에 제사를 뭐 엄청나게 많이 지내죠. 제사를 많이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죠. 제사를 지낼 때 그 사당 앞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을 하죠. 일가들이.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제사를 위한 마당이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안마당이 있어요.

마당, 그 육간대청 앞에 있는 큰 너른 마당이죠. 이 마당은 사실은 이 집의 재산을 관장하는 마당이죠. 보통 이제 뭐 나중에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 저기에 이제 그 추수한 것들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마님이 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일도 시키고 그런 마당이에요. 근데 한옥에서는 이 앞마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마당을 보통 하면은 잔디를 많이 심죠. 근데 우리 한옥에는 마당에 나무나 잔디를 안 심어요. 마사토를 깔아놓죠. 마사토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기는 이제 절대 양지죠. 그 다음에 대청 뒤에는 그 조그만 뒷마당이 있는데, 거기는 늘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음지예요. 그래서 앞마당은 뜨겁고 뒷마당은 차갑기 때문에, 습하고 여기는 양하기 때문에 늘 바람이 돌아요. 한옥은 나무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통풍이 늘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마당과 뒷마당의 그 기압차를 이용해가지고 바람이 늘 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루는 우물마루로 해가지고 사실은 성글죠, 되게. 그래서 밑에서도 바람이 올라오죠.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람이 이제 불고, 또 하나 그 마당의 그 용도는 뭐냐면 조명이에요. 한옥이 처마가 깊기 때문에 그 방에 있으면 어두워요. 처마가 깊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앞마당에 마사토를 통해서 햇빛이 반사를 돼가지고 천장으로 빛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 대청에 이렇게 쫙 앉아있으면은 빛이 은은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옥골 선풍에 멋있는 얼굴이 되죠. 제일 아름다운 이렇게 얼굴이 나타날 수 있는 조명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위에 처마가 훤하죠. 그래가지고 밖에서 볼 때는 되게 어두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반사광 때문에 안의 공간은 되게 밝아요. 그래서 이제 앞마당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를테면 상징적인 집의 중심이라는 역할도 하고 조명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통풍, 공기 조화를 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부엌이 있어요. 이제 여자들의 공간이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곳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조그만 마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가 숨겨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이런 한옥들은 보면은 그 각자의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며느리는 며느리의 마당이 있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마당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마당이 있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할 데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갈등이 완충이 되고, 서로 공간,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현대 건축이 가장 비인간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각자의 공간들과 각자의 거리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모두 붙어 있는 거예요. 모두 붙어 있으면 화목할 것 같지만 전혀 안 그렇죠. 모두 붙어 있으면 결국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거리가 생겨야 서로의 존경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집안 식구들의 화목이 유지되고 대가족이 유지가 되고 시족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명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지혜들이 다 숨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얘기한 뒷마당이죠. 뒷마당은 보통 이제 장독대가, 위에 장독대가 있어서 여자들이 늘 그 장독을 깨끗하게 늘 닦고, 그다음에 이제 화단도 좀 있어가지고 이쁜 꽃들도 거기 갖고, 대청 문을 쫙 열면은 이렇게 예쁜 꽃들이 보이고 장독이 보이고 약간 이제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사당 옆으로 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되게 재밌는 마당이에요.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일가가 저기 이제 도열을 하고 제사 준비가 끝나요. 그러면은 이 집에 가장 어르신이나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집행하는 종소는 안채로 가서 이제 옷을 의관을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그 사당으로 가죠. 사당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요. 이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이 마당은 딱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넓은 마당은 아닌데 폭이 좁고 길어요. 그 다음에 끝에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죠. 굉장히 추상적인 마당인데, 이 마당을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거죠. 마음을 가다듬고 옆으로 들어가서 사당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기는 마음을 추스리고 어떤 그 경건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기능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상징적인 마당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한옥이 갖고 있는 그 마당이 갖고 있는, 혹은 이런 대가족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갈등 완충 장치로서의 마당과 혹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마당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명재 고택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관 정사를 보여드릴 건데, 어떤 윤중과 대척점에 있었던 그 송시열, 우암 송시열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는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이 올랐다니 엄청난 뉴스메이커였죠.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졸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암 송시열의 졸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분이 우암 송시열에 대해서 되게 좋게 쫙 썼어요. 행장을 멋있게. 이제 우리나라 나무위키처럼 쭉. 그 밑에 다른 사관이 리플을 달았어요. 그렇지 않다. 우암 송시열은 이래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쭉. 그 밑에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각도로 쓰고. 그래서 그런 졸기가 쭉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역사적으로도 평이 갈리고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남관정사는 뭐 그 주자의 글에서 따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냇물이 졸졸 흐르는 뭐 햇빛이 잘 드는 그런데 정사라는 건 이제 공부하는 집이란 뜻이고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그 주자를 굉장히 흠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동의 주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한 그런 이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주자의 글에서 따와서 집을 졌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두 칸은 제자를 가리켰던 서당 공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이런 샘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반칸은 누마루가 있고 반칸은 우암이 머물렀던 반칸짜리 이제 침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그 제자들이 머물렀던 방이 있고 이분이 추구한 거는 뭐냐면은 그 이와 기, 이는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 뭐 이런 거고 기는 그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인 거죠. 뭐가 먼저다, 뭐가 뒤다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싸웠는데 송시열, 우암 송시열은 그 두 개가 회통이 되는 것을 이분이 생각하는 어떤 중심 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을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게, 그걸 이제 평증을 표현한 게 뭐냐면은 뒤에서 오는 간단한 샘물과 크게 들어오는 계곡물이 합해져가지고 하나의 연못을 만드는 형상을 만드는 거죠. 자연에서 들어오는 큰 기와 이렇게 뒤에서 들어와가지고 가늘게 흘러서 집을 통해서 나오는 이, 그러니까 이죠. 그거는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물길이죠. 그 두 개가 만들어서 하나의 연못을 만드는 집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제하고 인간이 자연을 뭐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을 보면은 그 자연을 크게 판 다음에 집을 거기다 딱 큰 걸 올려놓은 듯한 느낌인데 난간정사를 가서 보면은 그런 물이 흐르는 집 위에 집을 지었는데 이를테면은 자연 위에다가 이렇게 얇게 입힌 듯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자연을 크게 훼손을 하지 않고 내가 자연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집이에요. 아, 이분은 굉장히 늘 강팍하게 살았고 사람들하고 늘 싸웠고 뭐 자기 정적들을 뭐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 이분의 고민이 좀 있었겠구나. 아 우암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분이 생각하는 회통이라는 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는 과격하게 본인 사람들을 느끼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집이란 것은 결국은 그런 생각의 집적체이고 생각의 집적체이고 그것들이 물체로 혹은 공간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고 건축가나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안칠 때 빈 땅에 물을 넣을 때 되게 막연하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입력을 해가지고 이를테면 환등기에 프로젝터로 해가지고 투사를 하듯이 건물을 투사를 한 것 같은 생각이 거기 투사돼서 나타난 게 저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옥을 볼 때도 그 자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상황이었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이 방법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현대적으로 이제 원용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옥을 보셨으면 합니다. 한옥이 현대적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겠죠. 이제 옛날 집만 이제 보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은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난방하는 방식도 틀리고 지금은 다 입식이잖아요. 옛날에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뭐 밥상 놓으면은 식당이고 책상 놓으면은 공부방이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기능별로 공간들이 다 있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변형을 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몇 개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국가건축의 조정구 소장이라는 분이 설계한 아주 좋은 예죠. 낙낙헌이라고 은평 한옥마을에 있는 집이에요. 이 저층부의 기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현대식 주차장을 집어넣고 거기에는 이제 밑에 지하 공간과 썬큰 가든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입식 생활할 수 있는 현대 공간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 기단 위에 한옥을 하셨죠. 그래서 양옥과 한옥이 이렇게 거칠게 결합된 게 아니고 기단 위에 한옥이 놓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한옥 그러니까 입식 생활과 좌식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을 할 수 있게 설계한 집이죠. 그러니까 저 집이 굉장히 저는 이제 성공적인 한옥의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죠. 한옥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완전 수공예품이에요. 하나하나 손으로 다 사람들이 이제 끼워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테면 비용적인 것에서 굉장히 이제 좀 한계도 있고 그러면 이제 현대적인 그 재료로 한옥의 공간을 어떻게 구현할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저런 집들인데 그럼 이제 누마루 공간을 좀 원형을 하고 처마 공간 뭐 이런 것들과 대청마루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서양식 목 구조를 가지고 변형을 좀 해본 집들입니다. 간청제라는 집인데 저 집은 이제 지리산이 쭉 보이기 때문에 앞에 이제 누마루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오는 입구에 대청마루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방들이 있죠. 서양식 목 구조로 그 한옥의 공간들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한옥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까지는 이제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옥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은평 이것도 이제 한옥마을에 있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옥을 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활이 한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간들이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뭐 침실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침대도 놔야 되고 거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한옥의 이렇게 칸살과 한옥의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제 공간을 구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집은 2층으로 만들고 이제 약간 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입식 생활을 할 수 있게 이 집은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까 조정구 소장처럼 기단을 만들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안에 평면을 보면은 기역자로 된 안채에는 안방이 있고 앞에 이제 뭐 대청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들이 달려 있죠.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 있고 그 2층에 이제 방 자녀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방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에 서재와 이제 뭐 사람들이 오면 있을 수 있는 썬큰 가든을 만들어서 이제 공간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대문채에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대문이 있고 이제 집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죠. 일본이나 중국은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요. 남쪽으로 해서 정면으로 들어가면서 안채를 보면서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꺾어져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이 대문을 열고 바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예요. 은평 한옥마을에 가면은 이제 한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 가면은 그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에서 한옥을 만들어야 되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지을 수 있는 좀 약간 저렴하게 해야 되기 위한 실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지은 집 같은 경우는 2층과 썬큰 가든은 있는 지하를 만들면서 그 공간을 해결을 했고 아까 이제 조정구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한옥을 올려놓으면서 현대 생활과 한옥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을 많이 하면서 그 한옥이 현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그다음에 우리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을 수 있는 한옥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전통 가옥 형태가 현대로 순조롭게 넘어왔어요. 그 일본 사람들은 그 단절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옥과 우리나라의 그 옛날
도자기나 뭐 이런 것들이나 봄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죠. 어느 순간 그 한옥은 굉장히 낙후된 것이고 되게 못 사는 사람의 집이고 불편한 것이고 막 그런 식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한옥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좀 그 못 사는 사람, 그다음에 양옥에 2층에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는 사람, 약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옥이 단절이 되고 그 사이에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한옥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한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기간을 거치고 개량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아직은 그 한옥에 대한 현대적인 변형과 현대적인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적용과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좀 지나면은 제가 보기엔 한 2,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처럼 그 전통의 주거 형태가 현대적으로 잘 변형이 된 그런 건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뭐 한옥은 한옥인데 한옥을 고친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주에 있는 조그만 한 10평 정도 되는 세 칸짜리 집이었는데 낡아가지고 이제 주인은 안 살고 폐가로 남아있던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석가래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고쳤어요. 있는 마당을 좀 살리고 마루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엌 창을 좀 바꾸고 안채에 마루에 저기 뜰을 좀 살렸죠. 뜰을 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햇빛이 싹 들어오는 마루를 만들었고요. 원래 있었던 창을 그대로 살렸죠. 그다음에 이제 다락은 저런 식으로 좀 열어가지고 약간 누마루처럼 만들었죠. 그 다락에서 보면은 저 앞에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옛날 부엌은 저런 식으로 좀 개량을 했고 아궁이는 이제 물론 지금 쓰지는 않지만 솥을 걸어놓고 약간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주인이 살면서 거기에 뭐 무슨 뭐 샤시를 달고 뭐 춥다고 뭘 치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모든 부재가 되게 다 멀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햇빛 들어오게 창을 좀 달고 이러면서 변형을 했더니 집이 굉장히 잘 살아나서. 지금 저기 공간은 뭐 그 주인이 지금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쓰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집을 한 3, 40년 되면은 이제 집을 부수죠. 사실은 집이 그렇게 금세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는 되게 약한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건축 재료 중에서 제일 오래 가는 재료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 우리 천년 된 집들 많이 보죠. 그러니까 나무가 습기나 불만 조심하면은 제일 오래 가죠. 사실은 콘크리트가 그거보다 훨씬 약해요. 콘크리트는 내구 연한이 한 10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량수전 이런 것도 고려 시대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런 한옥이나 저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위험하다, 불 난다, 뭐 습기 찬다 뭐 이러면서 이제 뜯어 버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걸 많이 살리고 쓰고 그러는데 지금 저 집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많은 집들도 이렇게 부수고 뭐 새로운 걸 지을 게 아니고 좀 살리면서 그다음에 그 오래된 집들과 오래된 동네가 갖고 있는 미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목길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도시적으로도 훌륭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골목길들이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시대 초기에 생긴 골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고 이러면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 피막길, 그 피막길이 조선 초기의 길이에요. 피막길 뿐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골목길들이 다 조선 초기에 생긴 길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조선 초기에 만든 숭례문이 허물어 그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막 그 뭐 상복을 입고 가, 소복 입고 가가지고 뭐 거기서 굿하고 뭐 재지내고 울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피막길이 없어졌어요. 피막길도 사실은 숭례문만큼 중요한 어떤 그 서울의 상징이고 서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피막길을 없앨 때는 사람들은 아무도 와서 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피막길 없애고 결국 쓴 거는 그냥 건물 몇 동 쓴 거예요.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게 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집에 갖고 있는
고려 청자를 엿장수한테

연 먹가다가 바꿔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옥 뭐 혹은 우리나라의 집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뭐 석가래가 어떻고 뭐 기둥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고 과연 우리나라 내가 짓는 한옥 혹은 내가 본 한옥이 이 자연과 어떻게 옆에 있는 산과 옆에 있는 들과 어떤 식으로 서로 공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을 때도 우리가 옆에 자연 없는 도시라면은 옆집과의 조화 혹은 동네와의 조화 이 도시에서의 나의 의미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서 한옥을 짓고 집을 지은다면은 도시도 살아나고 동네도 살아나고 심지어는 우리도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가 봤던 한옥과 제가 봤던 우리나라의 이렇게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긴 시간 길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감사드립니다.

0: 달을 쓰게 되면 평소에 못했던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것들을 달을 쓰게 되면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1: 달룰루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은 일탈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나를 버리고 한번 이제 다른 나로서 놀아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달룰루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고,
2: 문 장모님 문 엽쇼!

0: 신명의 톤, 신명의 피치, 신명의 높이 산 좋고 가야 됩니다. 경치도 보시면서 산 좋고 물 좋고 갑니다. 시! 하!
1: 산 좋고 물 좋고
0: 하자!
2: 아마 탈춤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매력이지 않을까요? 탈춤이 가지고 있는 신명의 매력과 그리고 그 그때그때의 소통 그리고 관객과의 만남.
3: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탈을 썼을 때는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탈을 안 썼을 때는 좀 잘 안 되던 동작들이 좀 소극적인 춤사위들이 탈을 쓰면 그 뭔가 모를 해방감, 뭔가 모를 자유로움에 훨씬 더 큰 춤사위가 나오고 훨씬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나오죠. 손이 안 돼서 이 발을 이용해서 발이라도 이용을 해서 끝끝내 북채를 잡아내고 그 북 또한 잡아내서 승화시키죠. 슬픔을 한을 신명으로서 그 흥으로 풀어내는 그 구조가 제한테 감동이 되지 않았나.
4: 아이 까부지 마라 이놈아야. 아 중도 분해하고 춤추고 너는 세사인데 나도 춤이나 한번.
5: 탈춤 광대들은 사실은 그렇게 탈을 쓰고 한번 익명성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으면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탈춤이 가지고 있는 매력, 탈을 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매력이고 그걸 넘어서 이제 관객들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한 저희가 하는 메시지에 동조하고 그런 것이 탈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메시지라고 해야 되나?

0: 보겠습니까?
1: 네.
0: 자, 청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시작.
1: 나비야 나비야
0: 안심하.
1: 나비야 너 도망자.
0: 아이고. 좋다 둘.
2: 네, 신기하고 재밌고. 또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막 전승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탈출 콘텐츠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접하기 힘들어서 좋은 걸 몰랐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확신들이 생길 때 내가 하고 있는 탈춤이 참 가치 있구나, 보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분명히 더 좋게 전승이 되고 발전될 수 있겠구나. 예.

0: 조금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3: 우와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신
1: 반갑습니다.
0: 것을 환영합니다.
1: 영광입니다.
0: 네. 목소리 처음은 아니시죠?
1: 그럼요. 저는 뭐 네. 방송 촬영도 또는 강연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자주 온 것 같아요. 익숙합니다.
0: 네. 울산에 오실 때 느낌이 어떨까요? 다른 도시들과는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역사하는 사람이라서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네. 울산 하면 일단 역사 도시다. 예를 들면 네. 이제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반구대암각화.
0: 그렇죠. 세계문화유산.
1: 그렇죠. 그다음에 또 네. 한강의 기적을 또 일조했던 울산공업단지.
0: 네, 맞습니다.
1: 그 연포산 터널인가요? 그쪽 위쪽으로 쭉 내려오면 그 항구에 정말 차들이 쫙 있는 네. 자동차 밭. 그죠?
0: 맞습니다.
1: 그다음에 늘 언론에 나오는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네. 이제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뭔가 어떤 산업의 어떤 수도, 네. 공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산업도시,

뭐 문화도시 최근에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희가 만난 이유 바로 철의도시라는 철의 것도 도시. 오늘도 알려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반갑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0: 차량이라든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기 전까지는요, 작게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숟가락부터 그치. 또 타고 오신 기차까지
1: 맞아요,
0: 이
1: 맞아요.
0: 모든 것이 철로 됐다는 거잖아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철이 발견되었고 네. 생산되었고 그걸 또 사용하였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서 배도 만들고 또
0: 아,
1: 자동차도
0: 네.
1: 만들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소름이 돋는데요. 아,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1: 네.
0: 이 철의 도시 울산, 울산을 만들게 된 이 철의 제국 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직접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울산을 철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아이언로드 함께 가시죠.

0: 사마시대부터 신라 조선에 거쳐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울산엔 철이 넘쳐났는데요. 그 중심에 이 달천 철장이 있습니다.
1: 이곳이 바로 달천 철장입니다. 네,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면서 사람들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유적적으로도 굉장히 인류사적으로도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공원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시민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또 산책도 하시고
1: 네, 맞아요.
2: 즐기시고
1: 네.
2: 근데 이제 가다 보면은 뭐 이의립 그 동상이라든지
1: 네.
2: 또 여기 전시관 또 저 가마터
1: 네.
2: 이게 교육적 측면도 활용도 높은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많이 알리고자 우리 유명한 큰 별세를 모셨거든요.
2: 아,
1: 이곳을 좀 많이 알려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
2: 한번 불러보죠 한번.
1: 네. 네. 한번 살펴보시죠.
2: 네. 선생님.
1: 네.
2: 자, 여기 보면은 이일희 네. 선생님의 그 이렇게 흔적이 보이는데 여기 출신이세요. 39세 때 쇠부리를 통한 무쇠 제조법을 터득하다. 야.
1: 이거 어떻게 터득하셨을까?
2: 그러니까요.
1: 보통 머리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2: 아, 대단하다 네. 진짜. 이렇게 벼슬도 이제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사양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1: 그리고 철 제품 같은 거를 만약에 발굴 했다 우리 같으면 바로 그냥 이득을 얻을 텐데 나라에 이렇게
3: 저는 또... 아닐 수 있어요.
1: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큰별쌤 그럴 수 뿌리 아니죠. 네.
2: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저희가 공원을 둘러봤잖아요. 네. 이제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저의 시간인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지요.
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진짜. 아이고, 이뻐라.
0: 네. 네, 아우, 제일 정면에 보이는 게 바로 요청문서네요. 네.
1: 달천철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에서 고대 국가 형성기 철 생산과 유통을 고찰한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유적분입니다. 네. 부디 보존해 주시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0: 있는 바입니다.
1: 네, 요청서의 그럼 의미가 어떤 걸까요?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 10월 15일 일본에서 네. 온 거잖아요.
1: 네,
2: 이게 뭐냐면
1: 네.
2: 이게 달천 철장이 정말로 이 동아시아 철 생산에 있어 너무 중요한 곳이니까
1: 네.
2: 여기 없애지 말고 잘 좀 보조해달라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지역에 이런 요청을 보내는 사례가 굉장히 드문 겁니다, 이게 지금.
1: 그렇죠. 쉽지도 않고요.
2: 그러니까요.
1: 아, 보니까 중국, 일본, 다른 타국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은데요.
2: 이런 역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1: 네. 저도 울산 시민이지만 이건 잘 몰랐어요.
2: 그렇구나.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 그래요. 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 네.
2: 자, 저기 보면 철의 발견은 인류 문명의 획기적 대변역을 이루었다.
1: 네.
2: 말 그대로 그 유명한 철기 시대의 시다.
1: 아, 그렇군요.
2: 혹시 그 저기 광고 네. 네. 중에 그 유명한 광고 있는데
1: 어떤
2: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1: 아, 네.
2: 들어보셨죠?
1: 기억나요.
2: 네. 네. 만약에 이 공간에서 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세요!
1: 흑돈이 아닐까요?
2: 다 무너지겠죠.
1: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1: 네.
2: 지금도 우리는 네.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역사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1: 네.
2: 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삼한 시대부터 삼국 시대
1: 네.
2: 계속 이어져서 철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전에도 달천 철장은 존재했다.
1: 네.
2: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 그 철의 역사와 이 달천 철장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2: 근데 무엇보다도 진짜 이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 주인공들
1: 네. 네.
2: 되었다는 게 이 세계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2: 특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백제가 만들었던 그 이 칠지도
1: 네.
2: 거기에
1: 네.
2: 문자이 뭐라고 써있냐면
1: 네.
2: 나의 자신감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철을 다루는
1: 네.
2: 그 자신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1: 네.
2: 쭉 가시면 알겠지만 여기 네. 뭐 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에펠탑 있잖아요.
1: 네.
2: 저 에펠탑도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있지 않습니까?
1: 네,
2: 1789년
1: 네.
2: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년 이후에 그 만국 박람회에서
1: 네.
2: 뭔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힘을 보여줄 때는
1: 그렇죠.
2: 철로든 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그게 딱 에펠탑 만들면서 우리 이런 나라야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1: 네.
2: 약간 그 철의 어떤 생산 이 지역에서 어떤 명맥이 끊겼다가
1: 네.
2: 우리 아까 봤었잖아요. 그 이유립 선생님
1: 네.
2: 이유립 선생님에 의해서 다시 그 명맥이 이어져가지고 네. 쭉 오다가 예, 저 2002년까지
1: 와.
2: 예,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쫙 한눈에
1: 네.
2: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1: 와.
2: 이 달천 철장의 어떤 그 모습을 한눈에
1: 네.
2: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철광석을 캐고
1: 네.
2: 여기서 제철을 하고 나온 철을 가지고 여기서 대장장이 뚫어지면서
1: 네.
2: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그런 한 모습을
1: 네.
2: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통 기법으로 해서 이 철을 만드는 적지 한번 가보실까요?
1: 네.
2: 직접 우리 아나운서님 한번 해보실래요?
1: 아 그럴까요?
2: 저 계단 한번 올라가 보세요.
1: 네.
2: 자 그리고 자 거기 올라가셔가지고요.
1: 네.
2: 밟아주세요.
1: 여기를 어머
2: 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1: 소리가 나는데요?
2: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바람 풀무라 그래 풀무
1: 바람을 풀어
2: 그렇죠
1: 거군요?
2: 그래서 온도를 올리거나 온도를 네. 유지시킬 때
1: 네,
2: 그래 여기서 안에서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1: 네,
2: 철이
1: 네.
2: 녹으니까 쭉 나오는
1: 그렇군요.
2: 거예요
1: 그렇군요
2: 뭐 하십니까 빨리 더 밟으셔야죠
1: 어머, 그렇죠 이게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2: 힘들 때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1: 노동력
2: 네, 노래가
1: 노동력.
2: 필요하죠
1: 그쵸?
2: 잘 들어보세요 자
1: 네 한번 들어볼까요?
2: 자 보세요
1: 네.
2: 따라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1: 네.
2: 그 울산 쇠불이 요 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1: 네.
2: 불매야 나오죠 이렇게.
1: 네.
2: 자 그거 하시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1: 그럴까요?
2: 아야 어로 불매야 자 갑니다.
1: 아야 어로 불매야.
2: 불매야.
1: 굉장히 힘듭니다.
2: 네, 계속 하세요.
1: 왜요? 네. 1단 주셔야죠, 1단.
2: 진짜 놀라운 장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2: 자, 이건 보세요.
1: 와, 이렇게 수직으로까지 갱도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2: 이게 왜냐면 우리 아까 모여서 네. 봤지만 이제 철광석을 캐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네. 네.
2: 밖에서 캐겠죠. 근데
1: 네.
2: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그렇죠.
2: 어떻게 해야 돼요?
1: 파야죠.
2: 파야죠. 이게 파 네.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는 건데
1: 우와.
2: 이 높이가 이 갱도의 이
1: 네.
2: 밑에 어떻게 파고들어만 350m까지 파고들어갔대요.
1: 어머!

0: 그 옛날에 그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 대단하시네요.
1: 계속 마치 이게 개미부 같지 않습니까?
0: 네네.
1: 야, 근데 진짜 이게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많이 그렇죠? 위험하죠.
1: 정말 이분들의 노력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좀 편리한 어떤 모습

0: 여기 보면 이제 조선 후기 토철 재련법 보관. 네. 요거 지금 그거 복원 작업하시나 보다. 아, 그렇구나.
1: 쉽지 않은데 보는 그러니까. 것도.
0: 지금 어떤 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2: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은 울산 쇠부리 가마. 저희가 흔히 그 용광로라고 알고 있는 철광석을 재련해서 쇳물을 뽑아내는 그걸 우리 전통 용어로는 쇠부리 가마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울산 지방의 특징적인 쇠부리 가마, 울산 쇠부리 가마의 구조를 복원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쇳물을 뽑아내는 오, 예, 그런
0: 진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2: 예, 맞습니다.
0: 아, 그냥 이게 모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2: 아닙니다. 예.
0: 우와.
2: 예, 벌써 저희가 네. 지금 그 10차째입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 저희 이런 실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적 그 기록에 근거하고 발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예, 이제 그런 구조를 복원을 해서 실제 그 쇠부리 기술을 지금 복원하는 그 연구의 일환입니다.
1: 아, 그렇구나. 우와.

0: 네, 달천 철저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울산에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될 것만 같습니다. 그 한국사의 길을 안내하는 큰별 우리 최태선 선생님과 오늘 함께할 거고요. 울산의 역사 이야기꾼이시죠. 울산 여지도 김진영 논설실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화 세부리 축제 추진위원회 삼국자님께서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전에 달천 철장은 최태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다녀왔었거든요.
1: 예. 네. 잘 다녀왔었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여전히 저는 이제 네. 외지에서 왔으니까 일단 궁금한 게 두 네. 분께 울산이라는 곳이 어떤 도시인가요?
1: 저는 울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하는데요.
2: 아, 예. 아, 네.
1: 그 방구대안각학. 거기가 태화강의 최상류 지점입니다.
0: 오. 네.
1: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울산대교 있는 곳. 제일 하류거든요. 그게 백리입니다. 태화강 백리. 그 선사 7000년 전의 울산, 방구대안각학. 고래잡이 산업이 일어났던 방구대안각학. 지금 제일 하류에 석유화학단지 조선 자동차가 있는 21세기의 울산.
2: 이 굿띠가 그냥 네. 울산의 역사네요, 그냥.
1: 인류사가 그냥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0: 아, 멋진 도시죠?
2: 야, 아니, 이렇게 서사적으로 멋지게 설명하시면.
0: 네.
2: 우와.
0: 기대가 됩니다.
2: 기대가 됩니다, 진짜.
0: 네. 우리 정재화 삼국자님께서는 어떻게 울산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3: 네, 저는 그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이렇게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니 뭐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멋지게들 말씀하세요. 와.
0: 그 뭐 철기 문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전국으로 뻗어 나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첨단의 네. 문화가 아. 시작된 곳 네. 그리고 융성한 곳, 그런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어떻게 느끼세요?
1: 아, 저 진짜 네. 저 이렇게 울산이 이렇게 멋지게 서사적으로 표현한 네. 내용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2: 아, 네.
1: 진짜 기대가 되는데 아니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명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있죠, 뭐 조선 있죠, 석유화학 네. 있죠. 울산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철에서부터 기반을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죠.
2: 네.
1: 영실상부 울산은 정말 이 산업 수도 그 역할을 하지만 어찌 본다면 진짜 그 철의 수도.
2: 네. 그러니까
1: 산업 수도 이전에 어떤 철의 수도였던 역사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산업 수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의 띠를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아,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정말 공업도시, 산업수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왔잖아요. 철의 수도로서는 어땠을까요?
1: 철의 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2: 네.
1: 우리가 뭐 철의 수도 하면은 그게 뭐 어째서?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철을 사용한 게 한 기원전 한 1500년경부터
2: 네.
1: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사용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철기 시대 이전까지라고 한다면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철기 시대가 등장하면서 청동기 시대는 그냥 사라졌죠. 뭐 그냥 네. 강력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왜냐면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무기.
2: 그렇죠.
1: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야, 청동 무기랑 철기 무기랑 부딪혀봐. 게임이 안 돼.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인류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었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증기기관. 아이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출발점
2: 네.
1: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증기기관이잖아요. 근데 이 증기기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탄 그다음에 어떤 철
2: 네.
1: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게 되면서 이 산업 융복합 속에 의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발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
1: 그러면서 이제 인류 사회를 많이 발전시켜놨고 특히 더 중요한 거 그런 어떤 산업 발달 과정 속에서 그 산업을 전 세계로 쫙 퍼지게 만든 게 바로 철도.
2: 네.
1: 철도 역시 철로 만든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아이언 로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용어들이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은 뭐 많이 있죠. 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또는 가야 어떤 철갑 옷도 있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칠지도.
1: 네.
0: 하여튼 이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고, 고려시대 간다면 뭐 금속화재 직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 뭐 이런 문화재 말고 지금 네. 우리 민족이 쓰는 젓가락이 뭡니까? 회젓가락 아니겠습니까?
1: 시작 부분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까 하거든요. 언제부터 이 달천철장은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철을 얻어서 어디로 향했고 어느 방향으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현재 또 그 철의 역사를 어떻게 울산이 또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울산의 또 다른 문화유산이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구대 암각화.
0: 아, 반구대 암각화.
1: 네, 여기서부터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반구대 암각화. 저도 뭐 국보이니까요.
1: 네.
2: 우리나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지만 이게 또 철기문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1: 네.
2: 상당히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반구대 암각화 보면 그 인류의 어떤 이동 경로 같은 게 나와요.
3: 오른쪽 편은 전부 육상의 동물들, 왼쪽 편은 해양의 고래거든요.
0: 맞아요.
3: 네. 오른쪽은 북방의 민족들, 왼쪽은 해양의 민족들. 예를 들어 우리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보면 한반도에 온 인류는 결국은 북방의 한 민족이 쭉 연결해가지고 와이코 바이칼 쪽에서 결국은 이제 아주 심각한 빙하기 때
1: 네.
3: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한 무리의 인류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쭉 바다 쪽으로 왔던 그 폴로네시안 계열의 해양 인류, 이 두 인류가 교합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결국 올라와서 어디에 정착했느냐, 울산하고 맞아떨어졌다는 게

0: 연결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인류의 이동 경로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반구대양각형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결국 배라든지 이런 것 배를 만드는 기술은 결국 산업이거든요.
1: 그렇죠.
0: 원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울산의 산업 수도였던 뭐 원형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 네. 진짜 재미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구대양각형에 배가 나오는데 여기 조선소 있네요.
2: 그렇죠. 네.
1: 아우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 돋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석탄에. 이 탈의왕인데 사실 탈의왕이 철을 기가 막히게 다루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거든요.

0: 떨어지니까 석탄화가 경북 쪽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네. 왜 우리가 이 경남 지역의 역사만 우리가 아까, 아까 실전 면에서 그게 딱 네.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석탄의 어떤 그 이동 경로가 해양문화, 대양문화. 해양문화와 그 대륙문화, 그 다음에 네. 어떤 그 아까 그 방구대 암각화의 어떤 이동 경로 일치한 어떤 그런 증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야, 그러면서 이게 이 지점이 지금 비어져 있구나. 네. 그럼 실장님 그 석탄회와 이 달천 철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 달천 철장은 이미 달천 철장은 우리가 이제 막 땅을 파서 철광석을 캐내는 곳이 아니고 네. 토철로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0: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탈이가 하나의 그 호족 세력들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달천철장, 이 달천철장은 이미 김수로왕 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쪽은 다 자기가 장악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석탈의 시금치가 여기 있었다.
0: 그렇죠. 시금치. 이 시금치, 네. 시금치 통조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 이 통조림은 무한 생산해가지고 석탈회가 마구 꺼내 먹었던 거죠.
2: 네. 저희도 울산 세부리 문화를 이렇게 홍보할 때 네. 2000년 철 문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에서 출발하는 선사 문화에서 이렇게 삼한을 넘어서 네. 또 이게 통일신라까지 이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요한 뭐 역사적 증거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1: 그거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역사적 근거라고 하면은 이제 사료 아니겠습니까? 네. 사료 같은 중국에서 보면은 뭐 동이전, 후한서 이런 곳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변한, 진한 이곳에서 철을 가져갔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철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는 주로 변한 쪽에 집중됐지 진한 쪽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맥락이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의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뭐 변한이 이제 가야 지역이 되겠지만 진한 쪽이라고 한다면 그 비어있는 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달천 철장이 아니었을까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석탈회가 중심이 된 쪽에서 철을 생산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수출을 했던 거죠. 그 수출을 했던 게 일본이나 위쪽으로는 그 한나라 쪽까지 수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철 생산지의 주도권을 내세우는 도시들 좀 있거든요. 충청도 충주.
1: 네. 그렇지. 네.
0: 그리고 최근에 전라도 장수.
1: 맞아요. 네. 네.
0: 그리고 이제 울산. 그 중에 김해는 요새 쑥 들어갔어요. 왜 김해는 쑥 들어갔느냐 하면 김해에서 나온 철들을 다 조사하니까 울산하고 이 그게 성분이.
2: 네, 연결이 되죠.
0: 비소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드러났고. 그러니까 울산, 고령이나 이런 데서도 철은 생산했지만은 사실은 김해 금강가의 주 철은 울산 철을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1: 이거는 그 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잖아요. 네. 좀 더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소가 얘기가 나왔어요. 비소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카다마 뭐 이래가지고 원소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1: 흔히 알지는 않습니다.
3: 아 그런가요?
1: 문과 출신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3: 네.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가 비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소.
3: 네.
1: 근데 진짜 저는 이 비소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 비소가 나오는

0: 그 산지가 울산이 유일하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1: 비서는 이제 울산 여기 지금 달천, 이 달천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비소입니다.
0: 아, 근데 그 비소가 들어가면 다른 철광석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1: 이 비소가 들어가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이라는 거는 철 자체만 가지고 가공할 때보다는 철에 뭔가를 다른 걸 넣어서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울산에서 나온 철이 굉장히 무기로 사용하기에 좋은 거죠.
0: 그렇겠네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무기는 단단해야 되는 거니까. 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울산 철을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데서도 구하려고 했고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울산 철을 받으려고 했고.
2: 그래서 그 비소 성분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의 고대 철기들을 이렇게 금속 분석을
0: 맞죠,
2: 하면
0: 맞죠.
2: 비소 성분이 나와서 이게 아마 달천 철장의 철이 일본까지 이렇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원료가 수출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 증거들이 이 달천 철장 발굴을 하면서 곳곳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1: 잘 보고 오셨죠?
0: 네. 예, 맞습니다.
1: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6세기부터 이 철을 좀 다른 어떤 그런 기술들이 이제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만들어지고 일본 고분 여기에서 이 출토된 그 철제 유물에서 비소가 검출됐다. 우리가 이제 이게 출발이 뭐냐면 철광석에서 비소가 섞여 있는 곳은 이곳 울산이다. 다천 철장이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의 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본 고분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의 철광석을 가지고 또는 여기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로밖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일본의 히로시마 대학의 노 교수께서 편지도 한번 보내셨을
0: 맞아요, 맞아요. 예.

0: 부산시장한테 편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뭐냐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자기들의 어떤 그 철제 유적의 흔적이 사라지거든.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고향이 사라지. 학자적인 양심에서 이건 안 되거든. 그냥 정시가라면 상관 안 하겠죠. 네. 근데 학자니까 이거 귀중한 걸 아는 거. 그랬던 겁니다.
2: 그럼요. 특히 이제 고대사를 접근할 땐 네.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이거 교류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3: 맞습니다. 네.
2: 실제로 이제 비소 성분이 섞인 그런 그 재료들이 이제 일본 고분에서 보여지고. 아니, 근데 그 이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뭐 굉장한 결론으로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일본에서 비소가 섞인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 지금 달천철장에서도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야요의 어떤 문화 같은 게 발견되고 있다. 교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3: 네.
2: 특히 철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 그 동아시아의 어떤 그 참 멋진 말, 그 실크로드 말고 아이언로드.
3: 네.
2: 그 아이언로드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겠는데.
0: 맞습니다. 그 정답입니다. 아이언로드는 결국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제 이 북방을 연결하는 아이언로드는 울산의 중심이 되고 일본하로 연결됐다는 거. 이 부분을 일본의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3: 네, 일단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달천철장에서 생산한 철로 만든 무기, 뭐 농기구 이런 걸 바탕으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뤘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꾼 정말 중요한 그런 유적인데 동아시아 철에게 아까도 아이언로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작이 달천철장이라고 아까 콕 집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철의 명성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2: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대사 쪽이 사실은 이게 자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네.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꼬리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쭉 좀 더 근거 좀 제시한다면 조선시대 그 세종실록 지리지 있지 않습니까?
3: 네.
2: 그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은 그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공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세금이죠, 세금. 철을 공물로 이제 바쳤단 말이죠. 바쳤는데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뭐 철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울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경주, 뭐 합천, 뭐 이 인근 지역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산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화산활동이 울산에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3: 네. 네.
2: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러 지역 중에서 바로 이 울산에서 그 세공으로 생철을 12,500근을 바쳤다고 하는데 이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여기가 양이 많거나 또는 여기에 철이 우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좀 가까운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3: 승승장구했던 이 철학의 문화가 좀 사라지게 된 그런 배경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우리 큰별쌤한테 듣고 싶어요.
2: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1592년 임진왜란 터지잖아요.
3: 네.
2: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좀 안정기로 접어든 거죠.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농업국가잖아요.
3: 네.
2: 농업국가에서 백성들은 농사 줘야 되는 거예요.
3: 농기구.
2: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어떻게 광산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런 광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좀 이렇게 속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겪게 네. 되다가 이제 전란 겪으면서
3: 아.
2: 야 이거 이러다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선 후기로 네.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0: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선 시대의 철기 산업. 철광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지 개인이 못 합니다.
2: 그렇죠.
0: 예를 들어,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내 김신영이가 울산에다가 주식회사 뭐 달천 만들어가지고 이게 없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바로 나라가 뿌린다. 그러니까
2: 영모죠 영모 네. 그러면
0: 네. 그런 거 했다 하면 이거 전놈은 나라의 역심을 품어
2: 그렇죠,
0: 넘겨야
2: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꼼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겁니다.
2: 네.
3: 자 여기서 또 한번 나오게 됩니다. 위기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면 기회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나라를 구할 영웅이 등장하는데 달천철장에서 우리가 아까 그 최태소 선생님하고 봤잖아요.
2: 네.
3: 충당 이의림. 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세 영웅이죠. 달천철장 유적공원에 동상이 있는데 바로 구충당 이의림 선생님이십니다.
2: 아.
3: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태선 선생님께서 할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2: 안동 선생님 네. 어떻게 이렇게 타이틀을 잘 잡았어요?
3: 제가 잡았으면 무슨, 참 좋았을 텐데.
2: 무슨 너튜브 그 저기 네. 이게 조선의 아이언맨?
3: 네.
2: 아 이거 너무 좋다.
3: 그렇죠.
2: 네, 조선의 아이언맨 이의림 네. 이거 아, 확 땡기는데 아주.
3: 조선 마블은 조선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조선의 아이언.
2: 맞아요.
3: 네.
2: 거기 보면 이제 이의리 선생의 동상이 네. 그 서 있는 걸 어떻게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가 발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재밌어요. 재밌고 게다가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3: 네.
2: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국방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맞추신 분이잖아요. 참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3: 네.
2: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무조건 이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 세 가지 찾아야 된다.
3: 네.
2: 그게 바로 철광석, 네. 그다음에 유황, 그다음에 비소. 왜냐하면 비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던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네. 전국을 한 10여 년 돌아다니셨대요.
3: 네.
2: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은 거지. 어디서? 우리 동네에서.
1: 네.
2: 그랬을 때 이분의 반응이 어땠을까? 아, 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3: 네.
2: 헐.
0: 그렇죠. 근데 이제 얻은 것도 있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3: 네.
0: 또 지역마다의 특성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각종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산하의 여러 기관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럴 때 또 많은 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3: 아,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2: 아니, 근데 그 이일 선생님이 찾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3: 네.
2: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충절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3: 네.
2: 그러니까 인생을 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아, 근데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산을 다녔다니까 지금 등산 네. 개념이지.
1: 아이고.
2: 이 당시에 호한마마.
3: 교통수단도 없잖아요.
2: 아니, 교통수단 없는 게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요, 호랑이가.
3: 오, 네.
2: 이거 목숨 내놓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네. 길 한번 잃으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니다가 못 찾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니까, 영수 또 제일 중요한 게 효 아니겠습니까? 충도 중요하지만 네. 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다시 이제 이곳 고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바람이 엄청 왔나 봐요. 경주 쪽 내려왔을 때.
3: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이제 묵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까치 한 마리. 그래서 그 까치가 딱 나타나가지고
3: 네.
2: 뭔가 이렇게 사람이 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홀린 듯 끊인 듯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까치를 따라가셨나 봐.
3: 거기가 달천산인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네. 까치가 이렇게 빙빙 돌고 있는 데를 이렇게 봤더니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기스기가 네. 무너진 거죠.
3: 네. 네.
2: 그 안에 그 까만 무쇠광산이 딱 등장했다는 전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0: 이제 그런 10여 년 동안에 떠돌다가 어떤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수사를 가지고 만난 장소가 바로 자기 동네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광산이었다.
3: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2: 아, 이건 10년 동안 고생하시고 네. 목숨 다치시면서 대단하신다.
1: 이유리 선생님 생각하면 네.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 중꺾마.
3: 네. 아, 네.
1: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편답하면서 결국은 그 마치 이 까치의 그 인도로 그 철을 찾았다라는 거. 어쩌면 하늘에 계신 또 부모님들도 도와주시는.
0: 네. 근데 그때 왜 현종 임금이 이걸 뭐 유황을 비롯해가지고 뭐 그 백동, 백철 뭐 여러 가지 뭐 백궁 이런 무기들을 쑥 제작을 해가지고 조정해 그러니까 조선의 국방부에 갖다가 바치니까 왜 현종이 감동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유황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 어떻게 구했느냐 막 물어보고 상세하게 막 임금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조정에서는 이 이열이 이 선생님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소중했던 거죠.
2: 그러니까 그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견에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는
3: 네.
2: 농기구라든지 또는 무기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이유립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어쩌면 이유립 네. 선생님의 어떤 이런 공로는 국가에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3: 네.
2: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종 때는 동지 중추부사 벼슬
3: 네.
2: 를 받으셨고 예, 숙종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을 받으십니다.
3: 우와.
1: 부동산.
3: 부동산만큼 중요한 건 없다.
2: 중요합니다. 네.

0: 세 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울산의 철의 역사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 바로 이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세대와 시대를 이렇게 이어오는 소리이자 기술, 쇠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쇠부리 축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네. 20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쇠부리 문화라는 건 어쩌면 이제 그 광산도 이렇게 그 폐업이 되어서 그 역사는 사실은 기억 속으로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런 즈음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이 아 이걸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축제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오늘의 문화로 다시금 한번 되살려보자 라고 해서 2005년부터 네. 시작되었고요.

0: 깨부리 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노랫말에 이 재련 기술을 다룬 것을 숨기고 있거든.
1: 그렇죠. 아, 그, 그러니까 네. 방법.
0: 네, 방법. 오. 방법을 뭐 나는 샘물을 여니까 너는 불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노래말 노동요에다가 잡아놓았기 때문에 귀중하다.
1: 네. 아이고 울산 선조들 대단하시네. 네. 단지 그냥 열심히 힘들어서 그걸 잊기 위해서 네. 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사용 설명서 집어넣으셨어요.
0: 그렇죠. 네. 사용 설명.
1: 아이고야 대단하신 네. 분들이네.
2: 왜냐하면 구충당이 의립 선생님의 문집에도. 그분의 행적은 다 적어놨는데 네. 그분이 발명한 그러니까 1654년에 무쇠제조법을 개발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은 있더라도 그 세부적인 기술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네. 그 기술이 고스란히 쇠부리 소리라는 그 풍채를 기원하는 노동요에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쇠부리 작업을 할 때 철을 뽑는 작업을 할 때 풀무꾼들이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함께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그 풀무꾼들이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그 쇳물 뽑아내는 것도 우리가 좀 다시금 되찾아야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의 시민들과 또 제철 분야의 학자들, 네. 장인들이 함께 뭉쳐서 2016년부터 저희가 쇠부리 기술도 이렇게 다시 복원하고 있어요.

0: 울산 쇠부리 기술이 문화재청의 지정으로 네. 우리나라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그래서 올해는 더욱 특별히 준비하고 있고 현장에 오시면 샘물을 보실 수 있고요. 이처럼 쇠부리 기술, 쇠부리 소리를 비롯한 쇠부리 공연 그리고 전시 체험 이런 것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쇠물 볼 수 있습니까?
0: 아유, 그럼요. 축제 현장에 오시면 국내 어디 뭐 제철 철문화 축제는 많은데 네. 직접 축제 현장에서 쇠물을 볼 수 있는
1: 전통 방법으로.
0: 아유, 그럼.
2: 울산은 뭐 쇠부리 축제도 지금 살아있지만 쇠의 문화, 철의 문화도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0: 과거의 철기 문화가 오늘 시민들과 함께 되살아나서 다양한 문화 행사로도 발현되고 있지만 또 아시다시피 울산 북구는 특히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공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번째 축제를 맞이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속살 공장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되짚어보는 산업투어도 개최하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도 전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셨다시피 울산의 주민들은 지금도 쇠를 다루고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2: 열심히 다루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네.
2: 그리고 지금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지역에 바로 최첨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0: 네.
2: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이 철의 역사, 산업도시 울산이라는 이 뿌리가 단순하게 공업센터 지정에서 시작된 근현대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2000년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기나긴 역사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울산이라는 달천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이거든요. 이 통조림 안에 성분이 비소가 있거든요. 이 비소 통조림이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지고
0: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본하고의 아이언로드를 빨리 컨텐츠화해야 된다.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3: 오늘 아이언로드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는데 큰별쌤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4: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지 지금 시대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여기 달천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쇠를 뽑아내려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집단 거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강연도 하고 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지역 소멸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여기 들었더니 뭐 그 과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 이 지역은 과밀입니다.
4: 그러니까 그래서
3: 누가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까? 여기는 과밀이에요.
2: 북구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4: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그런 공장들. 근데 공장들이 다 또 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철이 있는 곳에 그 지역의 발전이 있구나. 울산 북구 발전하겠습니다.
3: 자, 그리고 우리 논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2: 현대인들이 이제 문명이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키워드를 촌균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젊은이들이 아주 필독서를 읽고 있는데 마지막 키워드가 쇠입니다. 쇠가 마지막 키워드인 이유는 쇠가 그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쇠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지금 열심히 몰두하고 있거든요. 쇠가 그냥 단순한 쇠가 아니고 지금 아주 첨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쇠부리 축제도 있지만 전기차 공장도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우리 큰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 이 도시에서 쇠부리 축제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울산 북구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저희 주인 계속 걸리겠네요.
3: 네. 우리 정재화 삼국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0: 아,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그런 철문화에 대해서 우리 큰별 선생님 그리고 또 김준영 실장님을 통해서 더욱더 네. 알게 되었고요. 사실은 울산이라는 도시가 그냥 공업도시, 산업도시로만 네. 그래서 문화는 척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이제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문화를 바탕으로 한 또 문화의 도시로 이렇게 울산을 알리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가 아닐까 네.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3: 오늘 이렇게 함께하면서 아 우리 울산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DNA가 철이 있기 때문에 철든 사람으로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대단하다. 그래서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쇠부리 축제도 흥해야 되고 우리 큰별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더 많이 알려지실 것 같고 또 울산 여시도 실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다 기록에 남을 거니까 좀 앞으로 좀 미래가 밝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가 있다는 게 좀 더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는 뭐 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 또 청장년층도 함께 어우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 고맙습니다.
4: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울산.
0: 첨단의 문화가 들어오는 관문이다.
4: 영신상도 울산은 철의 수도. 쇠부리를 통한 문화.

0: 새 제조법을 터득하다.
1: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우산철을 받으려고 했고.
2: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런 산업 문화가 이곳을 네. 중심으로 해서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0: 철이 있는 곳에 인구가 있고 사람이 있구나.
2: 2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철의 문화가 오늘날 시민들과 또 다시금 되살아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철을 생산하고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지배자들입니다.
1: 달천 철장의 철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유통기한이 계속되어 왔던 통조림입니다. 개봉을 하는 순간 아이언로드가 펼쳐집니다.

0: 하나님께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권해 있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한 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나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도 그래서, 닮았다.
1: 네.
2: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3: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0: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바른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가는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정가를 들으실 때 좀 마음 편하게 눈을 감고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에서 한국의 전통 성악인 정가를 노래하고 있는 가객 이현아입니다. 저의 소리를 만들어간 과정, 그리고 제가 정가를 전공하고 또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솔직하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가는 큰 덩어리고요. 그 안에 가곡, 가사, 시조라는 세 부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그냥 편하게 이제 우리가 뭐 평시조, 청사는 뭐 어찌하여 이런 시조 시를 노래에 얹어서 부르는 거고요. 가사 같은 경우는 가사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또 노래에 얹어서 부르고요. 가곡은 또 오장 형식의 곡으로서요. 이렇게 원래는 실내악 관주 같은 거에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조금 조금씩 뭔가 더 숙성되게 만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정가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사를 제일 좋아하고요. 가사 이수도 실제로 받았고요. 가사가 사설 자체도 길고 해가지고 외울 때또 배울 때 많이 어렵긴 했지만 가곡 시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또 여러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가사 장르를 제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는 계속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피아노를 배우던 차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원래는 서양 성악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피아노 선생님께서 제 목소리가 성악보다는 또 정가가 또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서 그때 처음으로 정가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가라는 그런 장르가 되게 좋았고 또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정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사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지만 선생님의 입모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레슨을 가면 무조건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숨소리, 어디서 숨을 쉬시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외워서 연습을 했는데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시조나 가곡, 가사 등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외웠는데도 순간적으로 또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다시 보고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점자 악보를 보면서 제 박자도 체크하고 이제 새로 나온 것들은 좀 악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이제 좀더 모르겠으면 같은 단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드려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악보를 외우기도 하고 또 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5~6시간씩 네. 뭐할게 워낙 많을 경우는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조금 더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고 일단 최대한 있는 동안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이 안 부르는 곡들의 경우는 이제 배웠어도 악보가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시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연습을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맞는 건가? 기억이 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음반을 찾아서 듣고, 아, 여기는 맞다. 내가 이렇게 배웠지.

김병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너는 남들보다 남들이 1시간 연습할 거 3, 4, 5시간씩 연습해서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같이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채찍을 많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과 응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또 주저앉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맹학교라는 곳에 다녔었는데, 국악을 전문으로 하는 국악중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진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의 장애가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이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는 시험을 볼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맹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전공을 했고요.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역시나 똑같은 일로 발목이 잡힐 뻔했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상을, 동아 콩쿠르 은상을 타고서. 근데 마침 그거를 그때 당시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셨던 박범훈 총장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에 시험을 볼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똑같이 이제 저도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넉넉치 않아서 그때도 이제 국악을 포기하려고 마음 먹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 세 번의 고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가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는지.
0: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것 같네요. 저에게는 빛과 소금 같은 저의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도 부모님이 발견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끝까지 올수 있게 뒤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0: 이렇게 이게 뜨는 거고 이게 감는 거다.
1: 모든 하나 다 그렇게 익혀야 돼.
0: 예예. 예.
1: 대단하게 듣고만 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고.
0: 듣고만 했죠.
1: 천재 천재.
0: 아이고 다 그래요 이 친구들은.
1: 그때부터 되게 좋아했나 봐요 음악을.
0: 노래를요?
1: 아니야.
0: 아니요.
1: 엄청 좋아했어.
2: 아파트 벽두 살면서 노래했어.
0: 그래갖고 도대체가 이 새벽 3, 4시에 아니 새벽 3, 4시에 벽 두들기는 애가 누구냐고.
2: 눈썹은 어머니 눈썹이랑 똑같이 생겼어.
0: 그래서 고집이 센가 봐.
1: 고집세 눈썹.
0: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 고집 하겠다고.
1: 눈썹에서 느껴지는 한 고집.

0: 예전에는 현아 애기였을 때나 어렸을 때는 얘가 이렇게 무대에 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행복해져요.
1: 항상 늘 감사하고요, 지켜봐 주셔서. 더 열심히 할게요. 아이, 눈물 나서 못하겠네. 사랑합니다.

공연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혼자 한다는 생각에 또좀 외로운 감도 있고, 그리고 아 뭔가 저만의 저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같이 공연할 때는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같이 뭔가 서로 북돋아줘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어서,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게또 좋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주번 말씀 올리오니 기분 덕도 많더니와 새로 새덕을 정지하사이다.

이런 큰 무대에 서보는구나 그런 긴장감도 있었고, 그리고 5년 뒤에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만감이 교차하면서, 아, 여길 내가 왔었는데 또 다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음반 작업을 해보는 게 제일 개인 음반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냥 가사나 가곡, 일단 전통음악 위주로 일단 해본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또 창작곡들 이제 중심으로 또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콜라보를 하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4년에도 카네기홀을 갔었고 또한 5년 정도 있다가 2019년도에 두 번째 카네기홀을 갔었는데요. 처음 카네기홀 갔을 때는 되게 떨리고 이런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에

0: 골드는 잘 되냐? 손에 익었어 이제?
1: 어, 이게 도약이 엄청 심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너무 바빠요.
0: 바쁘지. 이만큼, 네. 이만큼, 네. 이만큼 껴야 돼.
1: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또 이만큼 올렸다가 이만큼 내렸다가 막 그래가지고.
0: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떨어진 조각 이어 붙이듯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 이제 미국 공연 가서 뭐 어떤 걸 더 준비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곡이 있는데 잘 서로 되고 있는지, 연습할 때 어려운 건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 대화 나눴어요.

0: 아직도 장애인 하면은 뭔가 불편하고 뭔가 못할 것 같고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장애인은 그냥 조금 한 군데 어딘가가 불편할 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있다는 점을 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불쌍하다 이런 눈으로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꿈이 있을까요?
0: 꿈이요? 그냥 정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다른 또 좋은 일이 주어진다면 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달려갈 생각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제26회 전통예술재전 유웅입니다. 차세대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기악과 성악, 무용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수리성입니다. 창작 국악부터 산조, 판소리, 민요, 판페라까지 우리 음악의 다양한 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입니다. 태원 신윤복의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를 부채입춤과 한량무 등 한국춤의 다채로운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타임도사 전우치가 열립니다. 조선의 도술사 전우치가 현대세계로 떨어지며 일어나는 여정을 국악기반의 가족 뮤지컬로 선보입니다. 광명문화재단 구름도사와 송이도사 빨간 괴물의 습격입니다. 광명시 구름산 지역의 산신령 설화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 선율과 다양한 오브제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에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사장님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관짓고 대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홍감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알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자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인데요.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담고 있는 국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악기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 만들어 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란 돌, 흙, 실, 대나무 등 자연을 품은 재료로 만들어져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국악이란 이름 아래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도 하고 편안한 휴식과 같은 울림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도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스쿼트과 비슷한 형태로 하체에 강한 자극을 줘 하체 근육 강화와 탄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변형된 우카타사나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와 복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이라 허리 통증 예방에도 좋은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 봅니다. 자,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은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린 상태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주면서 내쉬고 이때 발을 꽉 눌러주면서 유지하면 좋습니다. 가능한 분들만 뒤꿈치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내려보고 유지하고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상체를 일으키고 손을 내려주고 손 앞으로 하나, 엉덩이 뒤로 둘, 뒤꿈치를 들고 셋, 조금 더 내려가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양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연결 동작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지하면서 하체를 느껴보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은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호흡을 처음에는 한 세 번, 너무 힘들면 두 번 해도 좋습니다. 하나,

가서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내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털어줍니다. 하체 라인을 가꿔주고 근력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리에도 강한 힘을 요구하는 만큼 군살 제거와 날씬한 허리를 만들기에도 효과적인데요. 호흡을 유지하면서 동작 지속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발 간격을 유지합니다. 발을 11자로 만들고요.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어깨와 수평을 이룹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혹시 여기서 가능하다면은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살짝 내려서 유지해봅니다. 발 간격을 어깨 넓이보다 똑같이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고 양 팔꿈치를 접은 상태에서 팔을 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뺀 상태에서 하체를 느껴봅니다.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간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이어가는데요.

고관절은 사람이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몸의 축이자 체중을 분산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의 유연성

성과 힘을 기르게 도와주는 전사자세입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지 본인의 동작을 확인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모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좀 불편하든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여겨지신다면 무릎을 한 45도까지 펴주면 좋습니다. 팔을 활짝 핀 상태에서 가슴을 들고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그리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복부에 힘을 당겨놓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꿈꿋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부풀리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셋, 다섯 번 정도 이어가 봅니다. 넷, 다섯. 자, 그 상태에서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무릎을 펴면서 활짝 펴주고, 자, 왼쪽 측면으로 무릎을 접고 양팔을 활짝 핀 상태, 그리고 시선 왼손 바라보면서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봐서 그대로 손을 바닥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쭉 펴올리고 몸을 뒤로 젖혀봅니다.

0: 5.
1: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오고 발을 11자로 내쉬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모아주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허벅지 안쪽부터 사타구니 근육까지 스트레칭해줘 골반의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하체로 지지하는 자세다 보니 발과 발목,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인데요. 튼튼한 하체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어주면서 발 간격을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오른발을 열어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는데 무릎이 한 90도까지 굽혀주면 좋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낮추지만은 가슴을 천천히 들어 올린다는 느낌. 왼손을 허벅지에 대고 측면으로 뻗은 나의 오른팔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가슴을 밀고 왼손을 바닥을 지지하면서 천천히 뒤로 젖혀줍니다.

앞으로 서서 몸을 접는 자세로 다리 근육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사나입니다. 종아리와 허벅지, 햄스트링 근육을 골고루 늘려줘 허벅지와 무릎 강화에도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리해서 한 번에 완벽한 자세를 취하려고 하기보다

것보다 차근차근 동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고개를 들면서 흉추를 쭉 밀어서 펴주고 요추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턱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가능한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숙이고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같이 호흡을 다섯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등을 팽팽하게 펴주고 내쉬고 손을 바닥을 짚고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응용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한 뼘 정도 앞에다가 내려놓고요. 고개를 천천히 밀어 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 봅니다. 가슴을 조금 더 밀어서 펴주고 굽은 경추가 턱을 밀 때 천천히 목 뒤가 수축되면서 목 앞쪽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봅니다. 턱을 밀면서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어느 정도 등과 허리, 다리의 이완이 준비가 되었다면은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다섯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는 호흡에 고개를 들고 내쉬는 호흡에 기다리고 바닥을 짚고 마시고 내쉬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접히지 않을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신체의 유연성이 늘어 접는 동작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전체에 가해지는 자극이 점차 시원함으로 바뀌는 과정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굳은 다리를 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발 간격은 벌어진 것보다는 안쪽으로 모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접고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봅니다. 양손을 뒤꿈치를 움켜잡으면서 고개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밀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손을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밀어올릴 때 바닥을 미는 손과 나의 겨드랑이, 가슴, 특히 광배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바닥을 밀어내봅니다.

양손으로 발 뒤 아킬레스를 지워줍니다. 마시고 등 펴고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을 다리 쪽으로 붙여봅니다.

복부 안쪽에 있는 주요 장기에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 회복과 활기를 더해주는 파르브리타 파르스바 코나사나입니다. 편안한 호흡을 유지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시작합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밀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천천히 회전시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끌어올려서 긴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깨를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 어깨를 바닥으로 낮춰주면 좀 더 좋습니다. 시선은 하늘 바라보시면서 마시고 내쉬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밀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의 반대쪽입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내십니다. 왼쪽 어깨 천천히 밀어내고 손을 모으는 힘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내쉴 때마다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응용 동작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마찬가지로 어깨, 가슴 펴주면서 시선은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 앞으로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가장 어려운 자세인데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늦간을 열어주시고 왼팔로 무릎을 넘기실 때 손이 바닥에 닿도록 누렇게 봅니다. 팔을 밑에서 위로 쭉 뻗으면서 사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반대쪽.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팔꿈치가 무릎에 완벽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 손끝만 바닥에 닿아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비트는 동작은 복부에 자극을 줘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고요. 엉덩이와 다리 그리고 척추까지 스트레칭되기 때문에 근육 결림과 통증 완화

해도 효과적인데요. 몸이 축축 늘어지거나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원기 회복을 돕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매트 끝선에서 다리를 가지런히 세워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활짝 펴주고 손을 모으시면서 왼쪽 무릎을 바닥에 놓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 측면을 밀어내면서 합장한 손으로 내쉴 때마다 오른쪽 어깨를 천천히 위로 밀어봅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은 다리 측면으로 손을 모으면서 회전시켜 봅니다. 이때 뒤쪽에 있는 발 측면이 바닥에 다 밀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0: 하나님만 해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놀이나 대벌짓 고대구나 배는 용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3: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4: 사랑은 솜사탕 달콤하고
5: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3: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어? 이거 실화야?
7: 에이 AI 같은데.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매일 밤 별을 보며 꿈꾸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별 다섯 여섯 일곱 여섯

0: 선생님 그냥 뛰어다니기만 해도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 봉관이 생겼구나 봉관돌이나 대관짓 권태구나 배는 욕조로다
2: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1: 여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가론이라네.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저라 저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2: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아, 나와 그래서, 닮았다.
2: 네.
3: 사랑은 성사탕 다 달콤하고
4: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5: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0: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6: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7: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네?
1: 구명조끼야! 낚시할 때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